완수하고 더 나은 존재가 돼서 새로운 세계로 통합됩니다. 오늘도 나름의 통과 의례를 치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의 산책길은 우리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음악 헌천수 들으면서 문을 열까 합니다. 김계희의 생황 김상준의 대금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헌천수 들으셨는데요. 김계희의 생황, 김상준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통과의례라는 말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쪽에서 저쪽 단계로 나아가고자 할 때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이 통과의례인데요. 하나의 신고식도 통과의례가 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질서를 수용해야 하는 것도 통과의례일 수 있겠죠. 원래 통과의례라는 말은 프랑스의 인류학자인 반 게네베 저술 통과의례에서 처음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반 게네베는 우리 인간사회의 다양한 통과의례가 각각의 문화마다 독특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명했고요. 원시사회부터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이 통과의례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사실도 주목했습니다. 특히 사람의 일생에 걸쳐 지나가는 출생, 성인, 혼인, 죽음 이런 일생의례도 중요한 통과의례인데요. 그런 일생의례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확대시켜보면 모든 통과의례의 다양한 단계의 특징이 그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또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했는데요. 우선 익숙한 세계에서 자신을 분리시켜야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탄생할 때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하는 분리, 탄생의례겠죠. 또 성인이 되려면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하니 이 또한 대단한 분리일 텐데요. 바로 성인의례가 그렇죠. 죽음도 마찬가지죠. 산자가 망자가 되는 분리, 이렇게 분리가 되고 그것이 전이가 돼서 다시 통합되는 그 세 단계의 통과의례,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도 이런 세 단계의 통과의례가 반드시 거쳐가야 할 그런 내용들인데요. 오늘 산책길 화두로 통과의례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생각의 향기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곡은 단소 독주 청성곡입니다. 청성곡, 청성 자진한입이라고도 하죠. 가곡 계면조 이수대엽과 관련된 음악입니다. 이수대엽의 선율을 높게 변주해서 연주하기 때문에 음이 높다는 뜻의 청성, 그리고 가곡과 관련된 음악이라서 삭대엽을 우리말로 풀어 표현하는 자진한입이란 이름을 취해서 청성 자진한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대금독주로 가장 많이 연주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금보다 더 맑고 높은 음색, 음역을 지니고 있는 악기 단소독주 청성곡 듣겠습니다. 이거희의 단소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속도도 자유롭고 단소만이 낼 수 있는 특별한 음색과 음을 멋스럽게 장식해서 내는 단소의 멋을 두루 느낄 수 있는 음악이었죠. 단소 독주 청성곡 들으셨는데요. 이거희의 단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4128님께서 오늘 산책길 문을 여는 이야기가 통과의례래서 그와 관련된 문자 주셨어요. 통과의례, 아침 시간 듣는데 귀가 반응하는 한마디이네요. 오랜 직장 생활을 잘 마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통과의례를 겪고 있는 중이거든요. 새로운 환경으로의 진입에는 항상 기대만큼이나 동시에 고통도 수반이 되는 걸 피할 수가 없네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고통은 끝까지 고통으로만 남지 않는다는 거, 마치 쓴 약과 같다는 거 잊지 마셔야겠죠. 또 보뜰마을님께서 이제 주말이 다가오네요. 통과의례를 말씀해 주셔서 오늘 하루가 더욱 새롭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깨어있다면, 그래서 우리 삶이 하루하루가 새로워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매일 통과의례를 치르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네, 두 분 고맙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행악 계열의 음악 다섯 곡을 이어 연주하는 곡 취타 계주 준비했습니다. 지난날에는 이런 음악을 행악으로 많이 썼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익숙한 행진곡 하면 서양식 행진곡 많이 떠올립니다만 우리 음악에서의 행악은 어떤 서정을 지녔는지 이 곡을 통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취타, 절화, 길타령, 금전악, 군악 이렇게 다섯 곡을 이어 연주합니다.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행악 계열의 음악 취타 절화 길타령 금전악 군악을 이어 연주하는 취타 계주 들으셨는데요. 다섯 곡을 한 20여 분 듣고 오셨습니다.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였습니다. 두 번째 곡 절화는 길군악이고요. 네 번째 곡 금전악은 벼루조 타령을 말합니다. 검정콩님께서 무결점의 경계를 넘나드는 장인들의 소리에 항상 감동입니다. 두만강에서부터 한라산까지 각도별로 국악을 듣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국악산책 시간에 저희가 우리나라 전역의 음악을 두루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남도 지역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또 여러 지역의 음악을 오늘 한꺼번에는 다 들려드리지는 못해도 우리가 전 지역의 음악을 함께 갈 수 없는 함경도나 황해도 평안도 음악까지 시간마다 안배해서 들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봄봄님께서 기분 좋은 송지훈의 국악산책 시간 오늘도 즐청합니다 하셨고요. 지초실님께서 앞서 통과의례에 관련된 문자 주셨어요. 통과의례 즉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아닐까요? 각고의 고생 끝에 어느 위치에 오르는

것. 현대인은 직장이겠죠. 16년 전에 현재 직장에 들어와서 풍찬로수하다시피 익혀서 지금은 인정받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초시님께서 현재 그 위치에 오르시기까지 아마도 분명히 수많은 통과 의례를 치르셨으리라 봅니다. 네, 세 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골랐는데요. 여창가곡 계면조 평롱 북두칠성입니다. 저희가 이 곡은 참 자주 듣게 되는데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소원을 빌 때 꼭

정인 말삼 채 못하여 날이 쉬세니 글로 민망. 밤중만 삼태성 차사노아 샛별 없이 하소서. 이 노랫말에 민망한 발괄 소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발괄과 소지는 조선시대의 관청에 올리는 일종의 소장을 말합니다. 어떤 억울한 사정이 있을 때에 발괄을 올려서 청원을 했고요. 소지 역시 유사한 목적으로 올리는 건데요. 특별하게 정해진 투식은 없고요. 청원을 하는 이의 정보와 어떤 처분을 하기를 원하는지, 무슨 청원을 하는 건지 그런 내용을 적도록 돼 있습니다. 이 곡에서 발괄 소지를 올리고자 하는 이유는 임과 함께 밤새도록 더 오래오래 함께 있고 싶으니까 샛별을 뜨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적 감수성, 시적 상상력이 참 뛰어난 그런 내용이죠. 여창가곡 계면조 평롱 북두칠성 듣겠습니다. 강권순의 노래입니다.

북두칠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께 민망한 발괄 수지 한 장 아뢰 나이다. 그리든 임을 만나 정엔 말삼 채 못하여 날이 쉬세니 글로 민망. 밤중만 삼태성 차사 놓아 샛별 없이 하소서. 여창가고 계면조 평농 북두칠성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이수자 강권순의 노래였고요. 정재국의 피리, 박용호의 대금, 이호규의 검은고, 곽태규의 단소, 양경숙의 해금, 이지영의 가야금, 박문규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초실님께서 어제 유소년 축구대회에서 손자가 수비 3명 따돌리고 두 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하셨어요. 와, 대단해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초실님께서 손자 손녀 소식 가끔 전해주시는데요. 다들 영특하고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1007님께서 어제 고유가 피해 지원금 받은 돈으로 어떤 시인의 작품을 선택할까 고민했었는데요. 동네 책방에서 최영미 시인님의 시집을 주문했어요. 예전에 생각의 향기에서 최영미 시인님 이야기 하셨던 거 생각나서요. 생각의 향기에서 나누어 주신 책들은 꼭 다 챙겨보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 잘하셨네요. 마음에 늘 시를 품고 가슴에 책을 한 권 품고 사신다면 삶의 질이 더 높아지시겠네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동동 골랐습니다. 동동은 원래 월령체로 된 고려 소교였고요. 이 노래로 향악정제를 추기도 했습니다만 조선시대에는 향악정제인 아방물을 출 때 월령체 동동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랫말 없이 관악합주곡으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동동 듣겠습니다.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관악합주곡으로 전승되고 있는 음악 동동 들으셨는데요.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동동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로 이어졌는데요. 조선 중종대에 이르러서 노랫말이 폐기됐고요. 이후 기악곡으로 남게 됐습니다. 노랫말이 폐기된 건 남녀 상렬지사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대에 노랫말 정비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동동도 그런 흐름 속에서 노랫말이 탈락되기에 이르렀고요. 마침내 기악곡으로 남게 됐습니다. 생각의 향기, 청춘.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입니다. 여러분과 좋은 이야기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청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글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란 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무엘 울만은 1840년에 태어난 유태계 미국 시인입니다. 이 시를 그가 78살 때 썼고요. 80세를 기념한 시집에 수록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엇이 청춘인가 하는 생각 새삼하게 하는 시입니다. 청춘이란 어떤 시기가 아니라 바로 마음가짐이란 이야기도 하는데요. 아무리 젊어도 마음이 늙으면 청춘이 아닐 수 있고 또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 정신이 마음가짐이 젊으면 그건 분명 청춘이란 그런 내용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가 하고 생각해 보게 하는 글이라서 오늘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무엘 울만의 시 청춘 읽어보겠습니다. 청춘.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말한다. 장밋빛 뺨, 붉은 입술, 유연한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 불타오르는 열정을 말한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한 정신이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말한다. 때로는 스무 살 청년보다 일흔 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는 것은 아니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을 늘게 하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진 못한다. 근심과 두려움, 절망, 자신감을 잃는 것이 우리 정신을 죽이고 마음을 시들게 하는 것이다. 예순이건 열여섯이든 사람의 가슴 속에는 경이로움에 이끌리는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미지에 대한 끝없는 탐구심, 인생의 즐거움과 환희를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또한 너나 없이 우리 마음 속에는 영감의 수심탑이 있다. 사람으로부터든 신으로부터든 아름다움, 희망, 환희, 용기, 힘의 전파를 받는 한 영원으로부터 그대는 젊다. 그러나 영감이 끊어지고 정신이 싸늘한 냉소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그대는 비록 스물이라도 이미 늙은 것이다. 영감의 안테나가 높이 솟아 희망과 전파를 끊임없이 붙잡는 한 그대는 비록 여든 살이라도 청춘으로 남는다.

청춘가 들으셨는데요. 최수정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오늘은 19세기 중반에 태어나 활동한 시인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란 시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다. 그가 78살 때 쓴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싯구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을 붙드네요.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을 늘게 하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진 못한다. 근심과 두려움, 절망, 자신감을 잃는 것이 우리 정신을 죽이고 마음을 시들게 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도 참 좋죠. 피부에 주름살을 늘게 하는 건 세월인데 열정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시들게 하지 못한다는 것도 참 좋고요.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영감의 수신탑이 있다는 것도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그 수신탑이 작동되지 않을 때는 정신이 싸늘한 냉소에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히게 된다는 것, 우리가 하루하루 무감동하게 산다면 바로 그런 얼음에 갇히고 말겠죠. 오늘 1840년에서 1942년까지 살았던 시인 사무엘 울만의 시 청춘을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 우리를 위해 무언가 빌어주고 축원 덕담을 하는 기분 좋아지는 소리, 비나리 축원 덕담 골랐습니다. 이광수의 구음 및 꽹과리, 박병준의 북, 이봉교의 장구, 윤천수의 징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남무시방중 도극낙세계 36만원 111만 9500원 동명.

밤이 되면 불이 밝고 낮이 되면 물 맑아 물불은 상극인데 월산 속경 구명 갔소 옥쟁반 금쟁반 순금

이 집도 좋소만 이 집은 구옥이니 복가로다 가지쳐놓고 와가 성질을 이루 걸체 어떤 터에다 터를 잡나 좌좌우양 남양편에 거북이 등에 터를 닫고 노적봉이 비쳤으니 거부장자가 날짜리에 문필복이 비쳤으니 대대문장이 날짜리 동자봉에 솟았으니 자손 장성을 짜리에 일산봉이 비쳤으니 효제 중세 열보 열려 날짜리로 오구랴 오량에 풀이 나면은 하방출하는 풀이 나고 늙지 않는 불로 주어 죽지 않는 불써 여기에 좌우에 생충하니에 그런 터에 사람이 나면

입을 일제 안채는 목숨 숫자 사랑채는 복복자 행랑채는 일창 성알창장 수복창상으로 다 집을 일제 호박주추 산우기둥 금파두리에 밀어낸문 주문주로 흘려놓고 황금으로 다 보를 얹고 순금으로 석가래 걸고 백금으로 다 무연 달고 천년기와 말년굴피를 보기 좋게도 이어놓고 가게로다가 마루를 깔고 백명주사로 벽을 바르니 잡기잡시는 원강천리로 대면내 무사태평이 이 아닌가 만채수

비나리 추건 덕담 들으셨는데요. 이광수의 구운 및 꽹과리, 박병준의 북, 이봉교의 장구, 윤천수의 징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코너에서 청춘에 관한 시 들려드릴 때 1007님께서 무기력하고 우울한 저에게 꼭 필요한 시 같아요. 사무엘 울만 시집도 꼭 읽어봐야겠네요. 인터넷 서점에선 다 품절로 나와서요. 중고 서점에는 있으니 주문해서 읽어봐야겠어요. 이 시를 읽으며 40대를 열정적으로 남들 몇 배로 살아야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우리 1007님 아직 젊으신데 더 젊어지시겠네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김죽파류 가야금 짧은 산조입니다. 우리가 흔히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를 일러 푸근하면서도 곰삭은 멋을 내는 산조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아마 들어보시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런 특별한 음악에 푹 젖게 하게 하는 맛이 있는 산조입니다. 그런 산조를 연주하는 이의 손길도 중요한데요. 오늘 김죽파류 가야금 짧은 산조를 김죽파 명인이 직접 연주하는 가야금 소리 그리고 김동주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다스름부터 세산조시 그리고 마무리가락까지 김죽파류 가야금 짧은 산조 들으셨는데요. 김죽파 명인이 직접 짧게 짜서 연주한 음악이죠. 김죽파의 가야금 김동준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명인이 직접 짜고 직접 연주한 산조라서 자신의 음악을 거침없이 연주하는 자신감 그런 것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연주였습니다. 1028님께서 새싹 문자 주셨어요. 저는 지금 이어폰으로 국악산책 들으면서 말 그대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니 국악산책은 맑고 상쾌한 숲 공기와 잘 어울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지원류 산책 산조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아 그렇군요. 우리 시간이 이 맑고 상쾌한 숲 공기와 같다고 하시니까 저도 오늘 날씨처럼 기분 좋습니다. 또 6944님께서 김죽파 명인의 맑고 의연한 가야금 소리가 비개인 창공을 곱게 물들입니다. 아름다운 5월의 주말과 연휴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셨는데요. 어저께 그저께 비 오고 종일 그저께가 종일 비 왔죠. 어제 많이 흐렸고요. 그러더니 오늘 이렇게 맑은데 그런 날하고 잘 어울리는 음악 오늘 산조 들으셨는데요. 적절하게 표현을 잘 해주셨네요. 이번에 새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화사한 음악 한 곡 들어볼까요? 같은 화사함이라 해도 남도의 화사함은 경기음악의 화사함과는 온도차가 좀 있는데요. 오늘 남도민요 새타령 듣겠습니다. 노래 속에 어떤 새들이 나오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는 감상이 되겠죠. 박양덕 외 여러분의 소리 새타령 함께 하시겠습니다.

봄날에 온갖 새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풍경, 남도작가 세타령, 박양덕 외 여러분의 소리였습니다. 글동무님께서 저도 국악 산책하는 동안 맑아져요. 숲속 산책길과 잘 어울려요 하셨고요. 또 지추실님께서 앞서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들으시면서 김죽파류 눈 감고 들으니 제가 우룰창창 누각에 서서 풍광 관조하며 듣는 듯 합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음악이 자연과 잘 어울리죠. 이 시간 끝곡으로 서도민요 개성난봉가 들려드립니다. 유지숙의 소리입니다.

서도민요 개성난봉가 유지숙의 소리였습니다. 오늘 통과의례에 대한 이야기로 이 시간 시작했는데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고자 할 때 치르는 것이 통과의례죠. 우리가 태어나서 평생 살아가면서 치러야 할 통과의례가 참 많고요. 앞으로도 우리 앞에 다가올 수많은 통과의례가 있을 텐데요. 그 의례는 겪으면 겪을수록 이전의 나와는 다른 단계로 거듭나게 되니까요. 피할 일만은 아니겠죠.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의 행복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훌륭한 교육이란 식탁보에 소스를 흘리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소스를 흘려도 모른 채 하는 데 있지요. 안톤 체호프의 사랑에 대하여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조용히 덮어주는 마음이 진정한 품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루디거 오퍼만과 파크 스티크니의 블루 슬리브스 듣고 왔습니다. 실수를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의 실수에도 관대해지곤 하죠. 와, 저 사람도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꼼꼼하게 살펴도 실수해버릴 때가 있는 법이지 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니까요. 더 나아가서 나는 실수하지 않더라도 상대의 실수는 품어줄 수 있는 것이 품격 있는 사람의 태도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누군가의 서툼을 너그럽게 바라보는 하루가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다시 보기와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도 준비가 돼 있는데요.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보조 배터리를 드립니다. 당첨된 분들은 방송 이후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문화단신과 이지혜의 시네토크로 함께합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최민지의 노래입니다. 하늘이 맑아서 북천이 막다커늘.

최민지의 노래 하늘이 맑아서 북천이 맑다거늘 들려드렸습니다. 정말 비가 온 뒤라 그런지 오늘 더 하늘이 참 맑아 보입니다. 고민 같은 것들, 일주일 동안 나를 괴롭혔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냥 걷고 싶은 날, 또 바람과 햇살이 좋은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 그런 날이네요. 5296번 쓰시는 분께서 타인의 실수에 관대해지는 금요일입니다. 3일 연휴가 기다리고 있어서일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좋지요. 오늘부터 시작일 수 있죠. 네, 좀 관대하게 나머지 시간들을 보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문화단신 소개해드릴게요. 한국 실험미술의 거장 김구림 작가가 판화예술의 본질과 수집의 세계를 집대성한 책 판화수집의 모든 것을 출간했습니다. 올해 아흔을 맞은 김구림 작가는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1950년대부터 회화와 퍼포먼스, 영화, 무용 등 장르의 경계를 허물며 한국 실험미술의 흐름을 이끌어왔습니다. 런던 테이트 모던 미술관에 초대되어 잭슨 폴록, 쿠사마 야오이, 앤디 워홀 등 세계적 작가들과 전시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미국 구겐하임 미술관, 미국 워싱턴 국립미술관, 일본 홋카이도 근대미술관 등 국내외 25개 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김구림 작가는 젊은 시절 뉴욕에서 판화를 전공한 뒤에 판화의 복제성 안에 숨겨진 그 고유의 예술성을 탐구해 왔는데요. 이번 책에서는 판화의 정의와 역사, 기법은 물론 수집과 감정, 경매, 보존과 복원까지 판화의 전 영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판화 시장의 구조와 국제적 유통 질서까지 정리해서 국내 최초의 판화 컨설팅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회화를 중심으로 형성된 국내 미술 시장에서 김구림 작가의 신간 판화 수집의 모든 것이 판화 예술의 가치와 가능성을 새롭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른바 힙불교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교를 아주 힙하고 재밌는 종교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요. 4월에 열린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는 나흘 동안 약 25만 명이 방문을 했고요. 지난 주말에 열린 연등행렬에는 로봇 스님부터 외국인 참가자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나든 사람들이 종로 거리를 꽉 채웠습니다. 불교에 대한 관심은 관련 도서 판매량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예스24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교 관련 도서 판매량은 전년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불교 도서가 종교 분야가 아닌 자기 개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사찰 음식을 다룬 요리서 판매량은 전년 대비 무려 801%나

나 증가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이런 흐름 속에서 2026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가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대구에서 열립니다. 이번 엑스포의 주제는 누구나 좋아하는 불교 박람회인데요. 서울에서 진행됐던 불교 박람회와는 달리 반려동물의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통 공예와 감각적인 불교 굿즈, 스님들과의 토크쇼, 또 사찰 음식 시연을 비롯해서 경북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불교 문화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6 대한민국 불교 문화 엑스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을 기념해 2026년 문화 다양성 주간이 진행 중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함께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어제 5월 21일 시작됐고요. 5월 27일 수요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올해 문화 다양성 주간의 표어는 내 안에 문화가 빛날 때입니다. 국적, 인종, 지역, 세대를 넘어 개인이 지닌 경험과 가치관을 문화 다양성의 원천으로 보자는 건데요. 서로 다른 나의 문화가 존중받고 빛날 때 더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서울, 부산, 충북, 전남, 안산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토크 콘서트와 전시, 영화 상영, 체험 프로그램 등이 이어집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5월 23일 유홍준 관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시작으로 작곡가 윤상, 시인 박준, 뮤지컬 배우 카이, 가수 단편선 등이 이야기를 전해줄 예정이고요. 또 전남문화재단은 남학 김대중 광장에서 섬의 소리와 동작을 예술적으로 재구성한 관객 참여형 공연과 전시를 진행합니다. 그런가 하면 충북문화재단은 원탁회의와 정책포럼을 열어서 문화 다양성을 예술교육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공유하고요. 부산문화재단은 해양도시 부산이 역사 속에서 축적해온 문화 다양성의 경험을 공연과 토크쇼, 시민참여형 캠페인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역별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문화 다양성 주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웅장하네요. 네, 윤상 작곡의 엘 까미노, 길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들어봤고요. 오늘 문화단신에서는 한국 실험미술의 거장인 김구림 작가의 판화수집의 모든 것 출간 소식, 그리고 문화계에 불고 있는 힛불교 열풍,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 개최 소식, 그리고 2016 문화다양성 주간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6339번 쓰시는 분, 젊은이들이 왜 불교에 열광할까요?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예. 하나의 어떤 문화 같기도 하고요. 어떤 놀이 문화 같아진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 정통적인 그런 불교 행사를 넘어선 어떤 하나의 문화 트렌드처럼 바뀐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음이 다들 어려우니 뭔가 심신에 안정을 줄 만한 그런 것들에 좀 몸과 마음이 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는 김혜정님께서 지난주에 조계사 전통 등 전시회 보고 왔는데 말 그대로 인산인해였어요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음악을 한곡더 듣고 와서 이지혜의 시네토크 이어갈게요. 송소희의 노래, 나라 드림.

0: 이지혜의 시네 토크. 매주 금요일에는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를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기다리던 금요일이네요.
1: 네.
0: 오늘 뭐 하실 계획이세요? 오늘 굉장히 화사하십니다.
1: 아, 그런가요?
0: 네.
1: 저 아무 계획이 없고요. 일하다가 집에 가겠죠?
0: 직장인의 삶이란.
1: 네. 네.
0: 자, 아, 지금 영화계에 굉장히 큰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1: 네.
0: 프랑스 칸에서 칸 영화제가 한창인데 5월 12일에 시작해서 5월 23일까지니까 내일까지네요.
1: 네.
0: 생각보다 기간이 좀 길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1: 네.
0: 그러면 시상식은 이제 마지막 날에 진행이 되겠죠?
1: 네, 폐막식에 이제 뭐 황금종려상을 비롯한 이제 네. 각 부문의 시상자들을 이제 수상을 하게 되고요.
0: 네.
1: 올해는 이제 박찬욱 감독 님이 심사위원장을 맡으셨어요.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이제 심사위원장을 맡았고요.
0: 네.
1: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 세계나 박찬욱 감독님이 선호하는 어떤 영화에 대한 결에 따라서
0: 네.
1: 굉장히 당락이 좌우가 되거든요.
0: 아.
1: 그래서 어떤 영화들이 수상하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0: 와. 박찬욱 감독이 한국인 최초 아시아 감독으로는 뭐 두 번째로
1: 네.
0: 심사위원장을 맡았지만
1: 네.
0: 어느 인터뷰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1: 네.
0: 한국 작품에 뭐 특혜를 준다거나
1: 어,
0: 이런 일은 당연히 없을 테니.
1: 특혜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엄격하게
0: 그럴
1: 심사하실
0: 있죠.
1: 수도 있어요.
0: 네.
1: 지금 경쟁 부문에 한국 작품이 나홍진 감독의 호프가 한 작품 올라와 있기 때문에
0: 네.
1: 훨씬 더 엄정하게 아마 임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0: 그러겠네요. 보는 네. 눈이 너무 많네요.
1: 네.
0: 그리고 뭐 영화라는 건 또 뭐 객관적이라는 게 과연 가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칸 영화제만의
1: 네.
0: 심사 기준이 또 있겠죠.
1: 심사 기준은 심사위원들에게 달려있어요.
0: 네.
1: 왜냐하면 이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가 결정이 돼야지 수상작이 나오거든요.
0: 네, 네.
1: 굉장히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주장하던 작품이 아닌
0: 네.
1: 제3의 작품이 또 상을 수상하는 경우도 많아서
0: 네.
1: 심사위원장들이 어떤 면면에 지났는지가 가장 중요한 영화제이긴 합니다.
0: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작품 중에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
1: 네.
0: 이 작품이 어쨌든 올랐기 경쟁 부문 후보에 지금 오른 거라고요?
1: 네.
0: 예.
1: 이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항구 마을에 어느 날 알 수 없는 생명체가 나타나면서 벌어나는 이야기들을 그린 작품인데요. 사실 호프는 국내에서도 나홍진 감독이 굉장히 오랜만에 신작이기 때문에
0: 네.
1: 기대를 많이 했는데
0: 이게 그 곡성 이유인가요?
1: 네네. 그래서 현지에서는 대체 어떤 반응을 얻을까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0: 네.
1: 근데 반응이 정말 극과 극이에요. 호평하는 쪽

0: 또 혹평하는 쪽도 굉장히 격렬한 반응을 내보이고 있어서, 아, 이 작품이 아직 보진 못했지만
1: 네.
0: 평범한 작품은 분명 아니구나,
1: 아.
0: 범상치 않구나라는 생각에 저도 빨리 개봉해서 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1: 아, 그러니까 이게 아까 외계인 얘기하신 거 보면 SF인가요? 장르로
0: 그쵸.
1: 치자면?
0: 장르로 치면 SF인데, 나홍진 감독님의 이제까지 어떤 작품 세계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SF의 그런 흔한 모습은 분명히 아닐 테고요.
1: 그렇죠. 우리가 기억하는 작품으로는 추격자.
0: 추격자나 황해 곡선 같은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1: 네.
0: 늘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러면서 그 안에 어떤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려는 자세를 담아 오셨는데, 이번 영화 역시도 외부에서 온 폭력을 이제 외계인을 빗대서 이제 상징으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인간들이 대체 왜 이렇게 계속 무자비한 폭력을 일으키는 것일까? 그 원인은 무엇일까를 찾다 찾다 이제 우주까지 간 거죠.
1: 아, 거기서 막 굿하고 이런 건 아니겠죠?
0: 모르겠어요. 전혀 저는 예상이 안 돼요.
1: 추격하고, 그러게요.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또 그렇게 소개를 받으니까. 어떤 배우들이 출연했을까요?
0: 조인성 씨, 황정민 씨, 정우현 씨 같은 한국 배우 외에도 할리우드 배우인 마이클 패스벤더와 알리시아 비칸데르 부부가 이제 동시에 이제 출연하기도 해서 대체
1: 네.
0: 어떻게 캐스팅을 했을까? 또
1: 아니.
0: 궁금합니다.
1: 그러니까요. 헐리우드 배우까지 지금 콜라보를 한 건데, 과연 이게 이제 정말 해외 영화제나 아니면 OTT를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제작을 했기에 이렇게 한국 배우와 헐리우드 배우를 같이 쓴 것인가, 막 이런 궁금증도 들더라고요.
0: 아마 그런 염두도 분명히 있을
1: 있었겠죠.
0: 텁니다.
1: 네, 있을 텁니다. 자, 그 밖에 주목할 만한 작품도 있을까요?
0: 이번 칸 영화제 경쟁 부분은 총 22편이 초청이 됐는데, 이 가운데에 무려 3편이나 일본 영화가 이름을 올렸어요.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10번째 칸 영화제 초청이고요. 또 최근 가장 각광받는 일본 감독이죠. 일본의 차세대 거장으로 불리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신작 올 오버 서든도 호평을 받고 있어요. 특히 칸 영화제에서 진행되는 이 스크린 데일리라고 해서 상영되는 영화들의 별점을 매기는 이 데일리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지금 점수를 받고 있어요. 수상 가능성도 이제 점쳐지고 있고요. 그 외에 후카다 고지 감독의 나기노트라는 작품까지 총 3편이 올랐고,
1: 일본 영화가
0: 호평을 받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1: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영화가 다른 한 편이 비경쟁 부문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0: 미드나잇 스크린의 영상호 감독의 이제 군체가 올라가 있고요. 또 감독 주간의 정주리 감독의 돌아가 올라가 있어요. 정주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놓는 작품마다 늘칸 영화제에 초청을 받는, 어떻게 보면 칸 영화제의 우수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번 영화 역시도 초청을 받아서 지금 어떤 평을 받을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1: 자, 23일 폐막식의 그 결과가 나올 텐데요. 주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영화 우리 다뤄볼까요?
0: 오늘 제가 준비한 영화는요, 저희가 5월이라서 이제 가족과 어린이를 위한 가족 영화들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5월에 또 스승의 날도 있잖아요. 우리 스승님을 너무 안 챙긴 것 같아서 우리 영화 속의 멋진 스승님들을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떨까 해서
1: 좋습니다.
0: 두 편의 영화를 준비했고요. 첫 번째 영화는 스승과 제자 영화의 바이블이라고 할수 있죠. 굿윌 헌팅 준비했습니다.
1: 와, 이 영화 정말 명작이죠.
0: 그럼요.
1: 이게 개봉 시기를 보니까 98년도요? 진짜 오래됐네요. 그런데 장면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0: 맞아요.
1: 워낙에 작품이 좋아서. 그리고 그 선생님, 정말 그 선생이라 하면 이래야 할것
0: 맞아요.
1: 같은 로빈 윌리엄스의 연기가 정말 탁월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꽤 지났으니까 줄거리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
0: 윌이 주인공인데요. 윌은 MIT 대학교의 청소부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똑똑하냐면, 복도에 이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거 푸는 사람한테 상을 주겠다라고 한 어려운 수학 문제를 그냥 한번 쓱 보고 풀어내요. 그래서 온갖 수재들이 있는 대학교에서 아무도 풀지 못한 문제를 이제 풀어낸 위를 당연히 이제 그 문제를 낸 램보 교수가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능력을 끌어내고 싶어요. 근데 위는 마음의 문을 꼭꼭 닫고 있는 학생이어서 네. 심리학 교수인 숀에게 이제

0: 도움을 요청해요. 이 아이의 상처를 좀 들여다보고 치유하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거다라고
1: 네.
0: 해서 이제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숀 교수와 윌이 만나서 서로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좀 들여다보고 타인과 마음을 나누는 법을 이제 차츰차츰 깨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1: 네. 와, Good Will Hunting. 이
0: 네.
1: 작품, 뭐, 워낙 유명해서,
0: 네.
1: 맷 데이먼과 벤 애플릭이,
0: 그쵸.
1: 출연하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제 그들의 연기도 좋았지만, 이 스토리의 어떤 전개에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0: 네.
1: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썼어? 했는데 그 둘이, 이두
0: 그쵸.
1: 배우가 시나리오를 공동 집필한 거였죠.
0: 네, 아카데미에서 그의 각본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당시에 이두 사람은 지금과는 다르게 거의 이름이 없는 신인 배우였어요.
1: 네.
0: 근데 맷 데이먼이 하버드 재학 시절에 연극 수업 과제로 썼던 글을 이제 절친 벤 애플릭이 딱 보더니 이거는 우리가 발전시키자. 그래서
1: 네.
0: 둘이서 이제 같이 각본을
1: 아.
0: 쓰게 된 거죠. 실제로 영화에서 윌과 친구들이 살고 있는 보스턴 남부에서 이제 맷 데이먼의 대학 시절 동안 오랫동안 생활을 해서 이맷 데이먼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 같은 것들이 많이 녹아 들어간 이야기예요. 영화
1: 네.
0: 속에서 윌은 하버드와 MIT처럼 명문대학이 있는 미국 보스턴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명문대학이 그렇게 대단한 대학교가 두 개나 있으면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진짜 고풍스럽겠지라고
1: 네.
0: 생각하기 쉽지만 보스턴 남부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밀집 지역인데 강 하나를 두고 건너편에는 연간 뭐 수십억 원의 이제 등록금을 내는 일종의 금수저들이 살고 있고 또 영화 속처럼 윌이 살고 있는 이쪽 강또 반대편은
1: 네.
0: 일자리도 없어요. 그냥 막노동밖에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맷 데이먼은 이두 곳을 다 오가면서 청춘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1: 네.
0: 또 당시에는 두 배우 다 무명이었기 때문에 특히 맷 데이먼이 주연을 맡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5년이 지나서야 촬영을 할수
1: 아,
0: 있었어요. 맷 데이먼이
1: 그렇군요.
0: 주연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같이 각본을 쓴벤 애플릭이 강력하게 너가 아니면 이 주인공을 연기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1: 네.
0: 그래도 5년이나 기다린 덕분에 각본상도 타고 엄청난 영화가 나올 수 있었죠.
1: 네. 자전적인 요소가 포함된 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나온 작품이 Good
0: 네.
1: Will Hunting입니다.
0: 네.
1: 아름다운 우정이네요.
0: 네.
1: 둘은 관계가 아직도
0: 너무
1: 좋습니까?
0: 좋고요.
1: 네.
0: 이때 첫 촬영 날에 둘이 얼싸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1: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0: 그리고 둘이 참 마음이 잘 통하고 사이도 좋은 게
1: 네.
0: 이렇게 영화가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근데 그거를 둘이서 사이좋게 한 번에 다 탕진했다고 합니다.
1: 역시 최고의 친구네요. 뭔가
0: 네.
1: 잘 통하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 기자님 소개해 주실 때, 이 굿윌 헌팅에서의 그맷 데이먼이 분한 윌. 윌은 마음을 잘 열지 않는다. 상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뭐 어떤 어려움과 그
0: 네.
1: 어두움이 있었던 건가요?
0: 어린 시절에 계속 입양과 파양을 거듭을 하면서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 아이를 지배했던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윌은 계속 이제 파양을 당하고 또 마지막에 정착하게 된 양부에게도 굉장히 심한 폭력을 당해요. 학대를 당하는 거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쁜 아이라서 나한테는 이렇게 자꾸 나쁜 일이 생겨나는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1: 네.
0: 늘 자신을 자책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 형성되었던 이런 자책감, 죄책감 같은 것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똑같이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윌은 MIT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윌한테 나는 부족하고 잘못된 사람이야라는 심리가 늘 내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수한 학생들이 가득한 이 MIT에 진학을 하게 되면 내가 부족하다는 게 들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들켰을 때 다시 불행해지고 싶지 않은 거죠.
1: 네.
0: 그래서 윌은 한번본 책은 다 외우거든요. 그 정도로 똑똑한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뭐 어떤 문제들을 냈을 때는 척척 막 대답을 해요. 뭐
1: 네.
0: 미술이나 역사, 수학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데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해요. 너는 뭘 원하니? 라는 굉장히 간단한 질문에도 답을 못하고 이제 말문을 막혀버리는 그런 아이인 거죠.
1: 네. 그 영화 속에서 맷 데이먼의 진짜 정말 청춘 시절이잖아요.
0: 너무
1: 20대
0: 곱습니다.
1: 후반이니까
0: 네.
1: 되게

0: 곱고 예쁜데 그늘 책에 막 둘러싸여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책을 읽던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 아주 매력적인 장면이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스토리가 이렇게도 흘렀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MIT 수학과 교수가 그 어려운 문제를 푼 위례 재능을 알아보고 교육을 받아서 이제 저명한 수학 교수로 성장했다. 뭐
1: 그쵸.
0: 물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심플해지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심리학 교수인 램보 교수에게 위를 부탁하죠.
1: 네네.
0: 이렇게 흐르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1: 이 수학과의 램보 교수는 이제 위를 만나서 이제 누군가를 떠올리게 돼요. 왜냐하면 위리 마음을 열지 않고 그래서 방황한다는 것에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이걸 치료하지 않으면 램보 교수가 바라는 이 친구를 잘 키워서 자기처럼 필즈상을 받고 아인슈타인처럼 노벨상을 받는 그런 학자로 키워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거기까지 갈수 없겠구나 해서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방식에서 자신의 친구인 심리학 교수 쇼에게 이제 소개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두 명의 스승이 등장을 하죠. 램보
0: 그러네요.
1: 교수와 쇼 교수인데 램보 교수는 우리의 공부 열심히 시켜서 서울대 보내야지라는 알파 마음에 가깝다면 이제 쇼 교수는 그 반대쪽에 있는 거죠. 그런 것보다 이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고 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상반된 이제 스승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죠.
0: 숀 교수 여기에서는 로빈 윌리엄스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억지로 안 바꾸려 하지 않고 또뭐 논리 이런 걸로 이기려 하지도 않으면서 직접 삶의 경험을 하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는 방식으로 교육하는.
1: 왜냐하면 숀 교수 역시도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윌이 지금 어떤 상태이며 과거에 얼마나 아팠을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윌에게 계속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힘주어 얘기하고 똑똑한 윌이 그런 말은 아무나 다할수 있다고 거부할 때도 꼭 안아주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결국 윌이 울음을 터뜨리고 본인이 이제 굉장히 상처받았던 시기, 가장 약한 시기의 어린아이와 이제 마주하게 되는 거죠.
0: 이렇게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제자와 교수가 함께 그 마음의 문을 열면서 이제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는 그런 이야기, 굿윌 헌팅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음악을 한곡 듣고 올게요. 엘리엇 스미스의 노래입니다. 영화 굿윌 헌팅의 수록곡, 미스 미저리.

0: 영화 구딜 헌팅의 수록곡 엘리엇 스미스의 노래로 미스 미저리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이지혜의 시네토크 함께하고 있습니다. 9077번 쓰시는 분께서 위례 다른 두 스승의 이야기 우리 생활에서 동전의 양면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첫 영화로 구딜 헌팅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그 숀 교수의 아주 따뜻한 그 교육만큼 친구였던 네. 척키의 태도도 또 네.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되면 좋아하던 친구였어도 그 재능을 좀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도 했을 법한데 네. 언젠가 내 집 문을 두드렸는데 네가 없기를 바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1: 그 앞서서 두 명의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 친구인 척키도 사실 멘토라고 부를만 해요. 그러니까 척키 같은 경우에는 윌보다는 아는 것이 적고 똑똑하지 못할지도 몰라도 이제 세상을 보는 시선은 훨씬 성숙한 거죠. 네. 그래서 윌이 정확히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 똑똑하니까 네. 본인의 이제 한계를 뛰어넘다 보니까 근데 이 친구가 특별하다라는 것만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특별한 능력을 계속 도망치거나 숨는 대신에 펼치길 진심으로 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를 데리러 가는 이제 매일 아침에 이제 같이 차를 태워서 이제 일을 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너를 데리러 가는 10초 동안 이제 상상을 한다. 이 문을 열었을 때 네가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 있기를. 이렇게 바랄 수 있는 친구는 정말 흔치 않고
0: 그만큼 네가 성공해서 어딘가로 가 네. 있기를
1: 멘토라고 부르면 하죠. 이 안에 있는 그 친구의 상처가 다 아물어서 이제 네. 훨훨 날아갈 수 있는 그 날을 나는 기대한다. 와. 그것이 이별보다 더 큰 나의 기쁨이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으니 네. 윌의 인생은 이미 성공한 거죠.
0: 그러네요. 네. 타인의 성공을 진정으로 응원하고 바라는 친구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맞아요. 이게 영화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응원하면서 아주 네. 힘겨운 그 초단역 시절을 네, 버텼다고 하니까 네. 감동적인 스토리네요. 그러면은 그 윌은 상처를 어떤 식으로 이제 치유해 가면서 영화가 이렇게 정리가 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1: 일단 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숀 교수에게 자신이 이제 당했던 학대들을 이제 털어놓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숀 감독이 그 이야기들을 자세히 이게 아무 말 없이 들어주다가 딱 한마디만 계속 반복해서 말해요.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네. 그래서 윌은 똑똑하니까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하죠. 하지만 이제 숀은 그 정도로는 안 돼. 이러면 점점 다가가면서 큰 소리로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계속 외쳐요. 네. 그러니까 윌에게 특별한 어떤 뭐 지침이 되는 말을 한다거나 어떤 솔루션을 제공한 게 아니에요.
0: 그러네요.
1: 그러니까 윌이 항상 그 학대당하던 어린 시절 기다렸던 어른의 도움, 어른의 목소리를 이제 숀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윌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이 끝나고 나서 숀은 막 울고 나서 여자친구한테 막 찾아 떠나요. 관객들은 아니 저렇게 위로해준 교수를 두고 여자친구에게
0: 이런 배신감?
1: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이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하지만 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미리 못되게 굴다가 먼저 헤어져 버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용기가 생긴 거죠. 괜찮다, 너 잘못이 아니다 라는 그 말에 그 어린아이에서 이제 현재를 살 수 있는 어른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일과 같은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아도 지금 어른이 된 내가 영화를 봤을 때 슌 교수 같은

0: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품게 하기도 하지만
1: 네.
0: 아, 내 안에 나도 외면했던 어린아이가 계속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구나. 또 나에 대해서도 또 새로운 발견을 할 수도 있는 영화거든요.
1: 네.
0: 그래서 한 번 더 추천드립니다.
1: 네.

0: 있는데
1: 네.
0: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하지만 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미리 못되게 굴다가 먼저 헤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1: 네.
0: 이제 그 잘못을 바로스가 죽은 시인 회사에서 키틴 선생님도 연기했기 때문에 그
1: 네.
0: 말할 수 없는 따뜻함과 품위 넓음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바튼 아카데미의 선생님은
1: 네.
0: 그래서 일과 같은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아도 지금 어른이 된 내가 영화를 봤을 때슌 교수 같은 때문에 그
1: 네.
0: 말할 수 없는 따뜻함과 품위 넓음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바튼 아카데미의 선생님은 그렇지 않아요. 딱 봐도 옹졸해 보이고요. 학생들에게 굉장히 차갑게 대합니다. 학생들을 정말 무지렁이 취급을 해요. 그런 선생님이에요. 배경은
1: 꼰대 선생님인가요? 그것도 아닌가요?
0: 약간 꼰대적이긴 합니다.
1: 네.
0: 네. 배경은 1970년에 바튼 아카데미라는 굉장히 비싼 사립학교예요. 여기에 온갖 금수저들이 다 모여들죠. 근데
1: 네.
0: 이곳에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학생들이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텅빈 학교에 세 사람만이 남게 돼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고집불통 역사 선생님 폴과
1: 네.
0: 그리고 학교에서 문제아로 손꼽히는 앵거스 그리고 주방장 메리거든요. 이세
1: 네.
0: 사람이 짧은 크리스마스 휴가 동안 함께하면서 이제 또 여기서도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다시 이제 휴가가 끝나고 학교로 돌아왔을 때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 네. 이 바튼 아카데미에서도 역시 선생님이나 여기에 함께 남겨진 학생 두 명이 어떤 상처가 있는 그런 인물들로 묘사가 될까요?
0: 네, 학생 한 명인 이제 앵거스 같은 경우에는 가족에게 거의 버림받다시피 했어요. 이렇게 사립학교에 버려져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늘 뾰족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또한 명의 주인공 주방장 메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훌륭한 아들이 있었어요. 이 바튼 아카데미에 다니는
1: 네.
0: 장학금을 받으면서 성적이 너무 좋은데 가난해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이제 학비를 마련하라고 군대에 자원 입대했다가 이제 군에서 사망하죠. 이때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메리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바튼 아카데미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학생들을 볼 때마다 아들이 떠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 때문에 거기 떠나지 못하는 이세 사람이 함께하게 됩니다.
1: 네. 이 영화에서 방금 메리 역할을 맡은 배우가
0: 네.
1: 이 영화로 상도 받았습니까?
0: 네네.
1: 네.
0: 데이바인 조이 랜돌프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 이전까지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은 배우였는데 이 영화에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을 했어요.
1: 네.
0: 흑인 여배우가 아카데미에서 상을 타기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 영화를 보시면 바로 알게 되십니다. 첫 등장하는 장면에서부터 아,
1: 인정.
0: 저래서
1: 아,
0: 받았구나라는 걸
1: 그래요.
0: 바로 아시게 됩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이 영화의 원제는 더 홀드 오버스거든요. 그러니까
0: 네.
1: 우리말로 하면 남겨진 자들
0: 그쵸.
1: 이런 거죠.
0: 네. 그 2주 동안의 그 크리스마스 휴가 동안 학교에 남겨진 이세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이세명 모두 상처로부터 이제 고립된 사람들,
1: 네.
0: 상처로부터 남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잘 어울린다고 봅니다.
1: 네, 하지만 한국에서는 바튼 아카데미로
0: 네.
1: 개봉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상처가 있는 세 사람은 그럼 어떻게 이제 서로 마음을 열기 시작할까요?
0: 이 영화에서 폴 헌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도 이 선생님을 싫어하지만 동료들도 싫어해요. 너무 비호감이에요. 하는
1: 네,
0: 짓이. 근데
1: 하는 짓이
0: 왜냐하면 자기 안에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앵거스처럼 외부와의
1: 방어를
0: 단절을 스스로 이제 고립시키는 거죠.
1: 네.
0: 근데 이 앵거스 같은 경우에도 부잣집 도련님들이 모이는 이 학교에 모여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잣집 도련님처럼 안하무인격인 행동을 하기도 해요.
1: 네.
0: 근데 이 셋이 모였을 때는 앙트를 누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폴이 앙트를 누라는 개념에 대해서 앵거스에게 이제 가르쳐 줘요.
1: 네.
0: 영화가 이제 가장 큰 목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먼저 타인의 상처를 들여다봐야 된다. 존중을 하려면 내 상처가 이만큼 크다라고 드러낼 게 아니라 타인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앙트를 누라고 하는 거죠. 이
1: 네.
0: 프랑스어로 우리 사이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을 뜻하는데요. 영화 안에서 이제 폴과 앵거스 그리고 메리가 공유하는 이 내밀한 상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1: 네.
0: 겉만 봐서는 타인을 알수 없고 그가 겪는 고통을 알아간다는 것이 바로 세계를 이해하는 첫 걸음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앵거스와 폴

0: 선생님이 가까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죠.
1: 네. 자, 영화 배경을 아까 1970년대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이게 좀 그렇게 특정한 것도 인상적인데 네. 이 시기의 특징을 영화에도 아주 잘 녹여냈다면서요.
0: 네, 일단 시대 배경적으로는 베트남 전쟁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었던 1970년 12월이에요. 근데 명문 사립학교. 여기는 이제 전쟁과는 또 굉장히 떨어져 있죠.
1: 그렇죠.
0: 바깥 세상에서 굉장히 깨끗하게 도려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늘 말하죠. 너희는 시대의 아픔을 모른다. 그걸 알아야 한다라고 늘 항상 외치고 또 기술적으로는 이 영화가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 시기에 만들어진 영화처럼 보이기를 원했어요. 감독이. 예, 예. 그래서 1.66:1 이 화면비로 촬영을 했고 마치 또 필름으로 찍은 것처럼 아. 필름 그레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약간 지직거리는 효과들 네. 또 이제 영화 안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재 기자가 얼마 전에 소개했는데 옛날 영화 아니야? 라고 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최근 영화입니다.
1: 아주 디테일을 살려서 1970년대 그 느낌이 그대로 잘 담겼다.
0: 네.
1: 하지만 개봉은 2024년작입니다.
0: 네.
1: 네. 기자님 전체적으로 이 영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0: 제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늘 이제 꺼내보는 영화 목록에 오른 일종의 명예, 저만의 명예 전당에 오른 영화이기도 한데요.
1: 1순위인가요?
0: 1순위는 아니고 2순위입니다.
1: 2순위인가요?
0: 네, 현재까지는.
1: 네, 1순위는 뭔가요?
0: 1순위는 제가 곧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0: 그때까지 비밀로 간직을 하고요.
1: 네.
0: 이 바튼 아카데미에서 폴의 별명이 왕눈이에요.
1: 왕눈이?
0: 왕눈이, 동료들은 왕눈이라고 부르고 학생들은 왕눈깔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눈이 커다랗고 툭 튀어나와 있는데 네. 사시예요. 그래서 네.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1: 네, 네.
0: 학생들이 맨날 그걸로 놀리거든요. 그래서 폴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당연히 이제 상처가 되죠. 근데 폴과 앵거스가 이제 가까워지고 나서 앵거스가 참 선생님한테 해서는 안 되는 되바라진 질문을 합니다.
1: 네.
0: 아 근데 선생님 어느 쪽 보고 있는 거예요?
1: 그거.
0: 라고 물어보는 네. 거예요. 그래서 폴이 대답을 안 해줘요.
1: 예.
0: 대답 대신 이제 웃음으로 넘겨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앵거스가 본인이 굉장히 그리워하던 생부를 정신병원에서 만나고 싶다고 선생님에게 얘기해서 선생님이 학교 규칙을 어겨가면서 그걸 들어줘요.
1: 네.
0: 근데 그 일이 발각돼서 앵거스가 학교를 잘릴 위기에 처한 거예요. 학교를 잘리면 앵거스가 너무 싫어하는 사관 학교에 들어가야 돼요.
1: 네.
0: 그걸 막아주려고 이제 폴 선생님이 자신의 잘못이다. 내가 데리고 간 거다라며 네. 앵거스를 감싸줘요. 그러면 이제 폴 선생님은 자신의 마지막 보루였던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1: 그렇죠.
0: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헤어지고 나서 앵거스와 둘이서 이야기할 잠깐의 짬이 생겨요.
1: 네.
0: 그때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어느 쪽 눈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지 그때서야 비로소 말해주는 거죠.
1: 네.
0: 본인의 이제 아픔이나 비밀 같은 것들은 너에게 이제 다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한 아이를 구한 거지만
1: 네.
0: 폴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는 이 폴 선생님도 상처가 있어서 학교 안에만 머물게 됐거든요. 드디어 학교를 벗어날 수 있게 돼서 자신까지도 구한 선택을 한 거죠.
1: 네.
0: 그게 불과 2주일의 짧은 시간 동안 함께했을 뿐이지만 이 두 사람 모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고 어찌 보면 폴 선생님은 이제 선생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진정한 선생님으로 거듭난 거죠.
1: 네.
0: 네.
1: 와, 너무 보고 싶습니다.
0: 네.
1: 이지혜 시네토크, 오늘은 스승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편의 영화, 구스반산트 감독의 굿윌 헌팅, 그리고 알렉산더 페인 감독의 바튼 아카데미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태승아하님께서 나홀로 집에 이후에 크리스마스에 보고 싶어지는 영화지요. 라고 바튼 아카데미를 떠올려 주셨는데요. 꼭 크리스마스까지 안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역사는 그저 과거사를 배우는 게 아니고 현재의 답을 찾는 공부야. 영화 바튼 아카데미의 대사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은 영화 바튼 아카데미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마크 오턴의 작곡으로 시아 인투 더 Unknown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주변을 보면요, 가족을 대할 때와 밖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의 행동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밖에서는 막 대화를 주도하고 분위기 메이커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활기찬데요. 집에서는 말을 잘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조직 내에서는 참 상냥하고 친절하면서 희한하게 가족들에게는 무뚝뚝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탓하기라도 하면 하나같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런 말을 하곤 하죠. 에이, 가족이니까 그렇지. 가족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이러겠어. 물론 내 날것의 감정까지 다 받아줄 사람이 가족밖에 없다는 그 마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를 가장 아껴주고 지탱해주는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가족과 가정을 생각하게 되는 5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해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우리 음악 집단 소옥의 연주로 소옥으로 가는 길 전해드렸어요. 좀 마음이 편안해지시죠? 작지만 편안한 집에서 우리가 안도감을 느끼는 것처럼 매일 보는 가까운 가족에게 또 포근함을 느끼게 돼요. 그 익숙하고 편안함이 새삼 고맙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당연하다 생각하기보다는 그 소중함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다 싶은데 제가 오늘 여는 말 들려드리면서 저도 모르게 좀 뜨끔한 부분도 있었어요. 방송에서는 참 저도 상냥하게 말하는 편인데 집에서는 좀 덜 상냥하거든요. 아무래도 편하다 보니까 말에도 신경을 잘 안 써서 어떻게 보면 좀 무뚝뚝하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작은 배려에도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 잘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생각해보면 가족에게는 그런 말, 그런 표현 잘하나요? 저는 솔직히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다정하게 웃어주는 그 쉬운 행동 하나가 참 가족 앞에서는 쑥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가족이니까 더 소중하게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그렇게 전화 말씨도 좀 상냥하고 부드럽게 좀 말씀드리면서도 반성 많이 하는 시간이었어요. 자, 여러분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 더 신경 쓰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분위기가. 자,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넉넉하게 채워줄 수 있는 음악 준비했는데요. 바이날로그의 노래와 연주로 너영 나영 듣고 오시죠.

0: 바이날로그의 노래와 연주였어요. 너영 나영 전해드렸습니다. 가족이란 게 그렇죠. 너랑 나랑 행복하게 잘 사는 거. 6642님께서 가족이라는 단어 가장 행복하고 포근하며 정겨운 모임터입니다. 같이 웃어주고 힘들 땐 등 두들겨주는 가족들이죠. 5월 가족의 달, 가정의 달. 오늘 불어주는 시원한 바람이 가족의 응원처럼 예쁘게 느껴집니다 하셨는데 가장 힘들 때 정말 그 좋을 때는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진짜 절망적이고 힘든 순간 있잖아요. 그럴 때 저도 딱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세상에 딱 한 명은 내 편은 있어. 딱 그 생각 있잖아요. 정말 절망적이고 다 그냥 적인 것만 같고 내 편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세상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들 때 그래도 한 명은 내 편 있어. 딱 그 생각을 하니까 아, 묘하게 또 힘이 나던데요. 가족이란 그런 존재죠. 늘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 같은 존재.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막상 없으면 너무나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존재. 그래서 가족에게 잘해야 돼요. 두커비님께서 어제 부부의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보 사랑해 했더니 아 뭔가 수상하다고 그러셨대요. 다른 부부들도 그렇게 사는지요? 하셨는데 어제 그 다른 청취자분도 그러셨어요. 부부의 날이라서 사랑한다고 했더니 무슨 일 있냐고 그러셨대요. 이게 익숙치가 않아서 그래요. 하는 사람도 잘하지 않는 데다가 이 얘기를 듣는 사람도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들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말이 나가는 게 아닐까. 당황한 나머지. 근데 사랑해라고 하면 나도 사랑해 이렇게 해주면 참 모범답안인데 말이에요. 참 이 단어가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 연습하기로 해요. 김인설님께서도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가족이죠. 아 이렇게 가족처럼 여겨주시니까 더없이 감사하죠. 자, 우리 가족처럼 그렇게 분위기 훈훈하게 두 시간 즐겨볼까요? 자,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이유선의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 달리기로 했다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어요. 달리기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진지한 물음을 던지는 글 잠시 후에 들려드리고요. 자, 2부 순서에는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을 만나는 시간이죠. 그곳 풍경을 보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하면의 고창 장호마을로 여러분 모시고 떠나볼게요. 자, 문자 참여는 이곳으로 해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어요. 앞서서도 가족에게는 우리가 좀 무심하다라는 얘기했는데 티격태격하고 무뚝뚝하게 말하지만 또 가족만큼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걱정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수군가 가운데 별주부, 모친과 아내 만류하는 대목 준비했는데요. 용왕을 살리기 위해서 별주부가 약을 구하러 육지로 나간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막 걱정을 하면서 가지 말라고 말리는 이야기를 담은 소리예요. 박초월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전해드립니다.
1: 화상을 받아들고 곰곰이 생각다가 목을 길게 빼어 화상을 목 덜미 속에다 썩 넣고 목을 딱 움켜놓니 자, 이만하면 서로 말리를 가더라도 물 한 점 묻을 길이 없겠지. 목 덜미 속에다 연지 후에 용왕께 하지 가고 저희 집으로 돌아오니 별주부 모친이 별주부 시상 간다는 말을 듣고 붙들고 애원을 하면 말려는디 여봐라 주부야 여봐라 주부야

0: 아니냐.
1: 다제한
0: 장탄식 표.

제일 쉬고

0: 속절이고 없지 주었단다.
1: 어르시고, 아.
0: 못가 너네라 못가 너네라 나를 죽여지 저리에다 뽑고가면 네가 세상을 가지만은 살려두고는 못 가는지

주부 이었자오되 나라에 환우가 있어와 약을 구하러 가는데 무슨 풍패 있사오리까? 별주부 모친 하난 말이 내 자식 중심이 그러한 줄은 내가 이무 알았지마나 네가 세상을 간다 하기에 지귀를 보기 위하여 잠깐 만류를 해봤구나. 그럼 내 중심이 그러할진대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는 법이니라. 총총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침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길 잡고 당상의 학발 모친 기치 평안하시기는 부인에게 매였소. 별주부 마누라가 아장 가리고 나오더니 여보 나리 여보 나리 세상 간다.

이제는 다 버리고 만리 창단 가신다니 인제 가면 언제 와요? 가기는 가되 못 잊고 가는 게 있네. 무엇을 그 따지 못니

0: 그녀여 그저 젊은 나네 철학의 살을 못 이겨요. 그 말은 방불어나 뒤진털반 남생이가 흠이여. 남생이 그냄이 뻔히 나고 꼭 갔니. 그러나 몸에서 냄새가 나. 그러니 조심하소. 총총이 작별 후에 수정문 바싹 나서서 세상 경계를 살피고 나오는디 하관이었다.
1: 수군가 가운데 별주부 모친과 아내 만류하는 대목 들으셨어요. 박초월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이었습니다. 안잘레나 졸려님께서 우리 남편님은 사랑해 했더니 그래 난 더 사랑해 뭐 필요한 거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100점 100점 답장이네요. 정말 더 사랑해 거기에 뭐 필요한 거 있어? 라고까지 얘기하시니까 이럴 때 그러면 필요한 거 다 얘기하세요. 평소에 원하셨던 거 아니면 내가 좀 바랐던 거 이런 거 이 기회에 말씀하시면 좋겠네요. 너무 좋은데요. 1178님께서 비 온 후에 맑은 날씨가 반가운 금요일입니다. 연휴 기간에 부모님과 함께 당일치기 여행을 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 와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또 3일에 황금 연휴가 있으니까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가장 또 편안한 시간이잖아요. 즐거운 추억들 많이 남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닉 팝 그룹 락의 노래와 연주 준비했는데요. 난감하네 듣고 오시죠.
2: 남해용왕 우연 득병하여 아무리 약을 써도 백약이 모여라. 이때 용왕 꿈에 실력 나타나 토끼간이 제약이라 알려주니 이 말 들은 용왕 별주부에게 명하기를 토끼를 잡아오너라 허니 이 말 들은 별주부 말하기를

어찌어떤 일이 하여 별주부 세상에 나왔는지 정신없이 도끼를 찾아다닐 적에 어느 날 저 멀리 코는 우뚝 기는 쪼끗 입은 방끝, 아 저놈이 바로 도끼란다. 이에 별주부 하는 말이

쉼 그리고 한옥 찾지. 달리기는 내 속에 고인 물을 흔드는 비였고 바람이었다. 그래서 중요한 미팅이 있었거나 바쁜 업무로 힘들었던 날에는 무조건 밖으로 나갔다. 달리기를 하면 산소가 들어올 길이 생겼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갔다. 어떤 날은 달리는 대신 오래 걸었다. 바람을 쐬며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 때까지 오래 머물다 집으로 돌아갔다. 집을 나설 때까지 몹시 거칠었던 마음이 돌아올 때는 한껏 부드러워졌다. 오늘 잘 달렸어. 잘했어. 그걸로 충분해. 건강한 두 다리를 가진 것에 감사했고 달릴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뿌듯했다. 감사한 마음이 커질수록 결핍은 작아졌다. 디스토피아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가도 푸른 잔디, 높게 뻗은 나무, 노을진 하늘, 무리를 지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면 어느새 세상은 유토피아로 바뀌어 있었다. 미팅만 하고 나면 쪼그라들던 마음에도 조금의 여유가 생겼다. 당신들은 한국어 못하잖아. 한국에서 한국 회사에 취직해서 한국어로 일할 수 있겠어? 영어밖에 할 줄 모르면서. 내 마음에 제대로 들리도록 일부러 더 호탕하고 크게 외쳤다. 해외에서 직장 생활하는 건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거라고. 그럼에도 잘하고 있다고 나 자신을 인정해주고 싶었다. 작은 실수 하나에 과자 조각처럼 부서지는 마음이 나에게 건네는 격려와 칭찬으로 벽돌처럼 지은 집이 되는 것. 이것이 달리기가 알려준 삶의 신비였다. 달리기는 그렇게 내 두 다리만이 아닌 내 삶을 움직이고 있었다.

여름은 내가 달리기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준 계절이었다. 7월생인 나는 어쩌면 한여름에 무언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뜨거움을 안고 태어났는지도 모른다. 봄처럼 찔끔찔끔 떠보지 않고 가을처럼 과묵하게 뒤에서만 지켜보지 않고 겨울처럼 소가리만 하지 않고 앞뒤 계산 없이 직진하는 열렬한 계절. 나는 달리기를 더 좋아하게 되어버렸다.

그림의 연주였어요. 쿨 러닝 전해드렸습니다. 아, 이 곡 들으면서 뛰면 좀 가뿐가뿐 하겠는데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이유선의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 달리기로 했다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는데요. 달리기를 하면 산소가 들어올 길이 생겼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갔다. 이런 문장처럼 마음에 와서 콕 박히는 내용들이 많네요. 달리기에 참 진심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유선 작가는요, 유럽에서 11년째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타국이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 정말 치열하게 일하는 시간을 빼고 나면 늘 온 힘을 다해서 달리기를 하거나 묵묵히 산에 오르거나 부지런히 글을 쓴다고 하네요. 낯선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한계 앞에서 작가는 주저앉는 대신에 길 위로 나서는 법을 선택한 거예요. 남과의 속도 경쟁이 아니라 오롯이 내 숨소리에만 집중하면서 한 걸음씩 내딛는 시간. 그 땀방울이 모여서 위태롭던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고 또 부서지기 쉬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준 건 아닐까요? 오늘은 기분 좋은 바람이 부는 곳 찾아서 달리거나 걷거나 그러는 건 어떨까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지친 일상에 산소 같은 위로를 건네주는 이유선 작가의 문장들과 함께 해봤어요. 고운 선녀들이 노래하고 춤을 추는 아름다운 곳으로 함께 떠날 수 있는 곡 만나보실까요? 바람을 타고 춤추는 그대 전해드릴 텐데요. 유슬기의 노래 더 유래 연주예요.

가서 시간이 다 지나가도록 꽃 구경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포악한 범 하나가 마을에 내려와서 마구제비로 행패를 부리고 재물을 빼앗고 난리가 났다더라. 허나 선녀의 침사위에 넋을 놓아 버린 범은

바람을 타고 춤추는 그대 전해드렸어요. 유슬기의 노래 더 유래 연주였습니다. 아, 새들이 막 노래하고 별빛이 막 쏟아질 것만 같은 그런 유토피아 같은 곳. 현실에서도 분명히 만날 수 있는 곳이겠죠. 그런 아름다운 길 한번 찾아 떠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음악에도 그런 길이 있을걸요? 이도의 연주로 길 듣고 올게요.

왔습니다. 유토피아 같은 방송, 여기는 음악이 흐르는 마루고요. 자, 1부 마지막 곡은 백구사 준비해봤어요. 자연과 함께 벗삼아서 아름다운 봄의 경치를 구경한다는 내용을 담은 곡인데요. 라폴라의 노래와 연주로 만나시고요.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 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막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정길선 외 여러분의 연주로 엘란 비탈 전해드렸어요. 엘란 비탈이 생명의 비약이라는 뜻인데요. 생명이란 정말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발전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몸도 그래요. 참 몸의 비약이라고나 할까요? 더 높은 몸무게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같다 싶기도 한데 살이 급격하게 쪘다라고 하는 분들 하소연을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살이 찌는 건 참 한순간인데 빠질 때는 야속하리만치 티도 안 나더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하는 사이에 속수무책으로 불어나는 몸을 보면서 먹는 걸 좀 줄여야 할 텐데 하는 그 짓눌리는 마음. 누구보다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만 그 하루의 고단함을 위로해주는 먹는 즐거움을 참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시인 소동파는 일찍이 우리의 이런 숨은 식탐을 경계하면서 문장 하나를 건넸어요. 좋은 음식을 탐하지 마라. 죽어 괴로울 때를 생각해서 탐욕을 줄이고 단출한 삶을 살라. 참 어쩌면 소동파 선생이 말한 탐욕이란 단순히 음식만을 뜻하는 게 아닐 거예요.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도 자꾸만 욕심을 내는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가장 단출하고 고요한 상태일 때 비로소 그 마음의 고운 결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간만큼은 내 안에 무거운 생각들 잠시 내려놔도 좋겠습니다. 남은 하루는 가벼운 차 한 잔으로 마음의 허기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한음 사이의 연주로 Peace of Mind 전해드릴게요.

한음 사이의 연주로 피스 오브 마인 전해드렸는데요. 자연 속에서 느끼는 편안한 마음을 표현한 곡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자연 속에 절로 자란 이 몸이 늙는 것도 자연의 순리를 따르리라 라는 내용을 담은 곡 청산도 듣고 올 텐데요. 하윤주의 노래 두 번째 달의 연주예요.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을 만나보는 시간, 그곳 풍경을 보다.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산과 바다, 명승지와 고즈넉한 길 위의 풍경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명사십리 백사장으로 유명한 어촌마을,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하면 명사십리로 장호마을로 떠나볼게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아득하게 뻗어나간 모래밭과 그 너머로 살아 숨쉬는 거대한 갯벌의 세상.

전북 고창 장호마을은 약 4km에 이르는 광활한 명사십리 백사장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고창 갯벌이 한 폭의 그림처럼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발을 디디면 가슴이 뻥 뚫리는 바다 풍경도 근사하지만 무엇보다 여행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특별한 장면이 있어요. 바로 탁 트인 해변을 따라 말을 타고 달리는 해안 승마 체험인데요. 백사장과 푸른 파도와 나란히 달리는 말들의 모습은 굉장히 이국적이면서도 낭만적인 풍경으로 다가오죠.

여기에 밀물이 빠져나가며 단단하게 다져진 갯벌 위에서는 마을 주민들과 다 함께 힘을 모아 그물을 잡아당기는 전통 후릿 그물 체험이 활기를 더합니다. 또 광어와 새우, 꽃게, 그물 가득 펄떡이는 계절 수산물을 만나는 재미는 어촌 특유의 건강한 생동감을 마음 가득 불어넣어주죠. 그저 바라보는 바다가 아니라 온몸으로 대자연의 촉감을 느끼고 바람을 가르며 파도 위를 달리는 여정. 역동적인 에너지가 가득 채워지는 기분인데요. 고창 장호마을 모래밭에서 마주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 될 거예요. 90호 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해변 길을 걸으면서 붉게 물드는 서해안에 환상적인 노을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더없이 완벽한 5월의 나들이가 되지 않을까요?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음 다공 다공 다음 다음 다다공 다음 다공 다다공 다음 다음 다공 다다공 다다다공 다다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다공

음악구름 나무의 구음과 연주로 따그다다 전해드렸는데요. 말발굽 소리가 따그닥 따그닥 하잖아요. 이 구음과 악기 연주로 느껴보는 승마체험과 같은 음악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자, 방금 들려드린 고창 장호마을의 은빛 백사장과 갯벌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 시원하고 드넓은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기도 하지 않으세요? 장호마을은 해양수산부가 추천한 대표 어촌 명소이기도 한데요. 공식 누리집이나 또 바다여행 누리집 통해서 숙박과 물대 정보 미리 확인하시면 한결 더 편리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찾으신다면 물대에 맞춰서 모래 속에 그 숨어있는 조개들 쏙쏙 캐는 그 재미 얼마나 좋아요. 느껴보시고요.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조선시대 성곽이 보존돼 있는 고창의 무장읍성을 뭐 거닐어도 좋고 선운사 도소람 길목의 묵직한 장사송을 눈에 담아보셔도 좋을 듯해요. 참고로 장사송은 옛 장사현에 있는 귀하고 잘생긴 소나무다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자, 여기에 90호 해수욕장의 환상적인 낙조까지 함께 곁들인다면 더없이 알찬 5월의 나들이 코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넓은 바다가 내어주는 숨결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일상의 고단함도 좀 파도에 씻겨서 둥글둥글하게 깎여나가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을 만나보는 시간, 그곳 풍경을 보다. 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의 장호마을의 풍경 전해드렸습니다. 꽃별의 해금연주로 소나무 그늘 전해드리죠.

꽃별의 해금 연주로 소나무 그늘 전해드렸습니다. 아, 여름에 햇빛 쨍할 때 그 소나무 그늘 아래 있으면 얼마나 시원할까요? 그 시원함 음악으로 한번 느껴봤습니다. 잔잔하게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의 느낌이었어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 배띠어라 준비했는데요. 놈놈 이희문 프렐리드의 노래와 연주예요.

어제와 그제 내렸던 비 덕분인지 선선하게 느껴지는 금요일이네요. 때일은 더위가 막 기세를 부릴 때는 이대로 여름이 오나 싶었는데요. 비에 더위가 한풀 꺾인 덕분에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일까요? 창밖으로 펼쳐진 일상의 풍경들마저 한결 가볍고 또 여유롭게 다가오는데요. 마음에 따라서 똑같은 풍경도 달라지는 게 아닐까 해요. 이번 주말과 연휴에는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 떠나보셔도 좋겠죠? 설레는 마음 가득한 연휴 보내시기 바라면서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주말에도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하루를 조금 느긋하게 시작하고 싶은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우리 음악을 만나보는 시간도 참 좋겠죠? 대전시립연정국악원과 대전국악방송의 K브런치 콘서트 우아하니 5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작은마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무대엔 한국 전통 관악 앙상블 때바람 소리가 함께하는데요. 때바람 소리는 대금과 퉁소, 소금 같은 전통 관악기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국내 유일의 전통 관악 앙상블입니다. 김동근 연주자를 중심으로 윤성만, 이명훈, 차루빈 등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전통음악을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내는 것은 물론 요즘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퉁소 산조를 다시 무대 위로 불러내며 전통 관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관악기가 함께 어우러진

며 만들어내는 소리는 잔잔하면서도 시원한 울림이 있어서요. 늦봄의 오전과도 참 잘 어울리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K브런치 콘서트 우아한 5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작은마당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온 우리 춤과 소리에는요. 화려한 만큼이나 쉼과 여백의 미학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전통 예인들의 숨결을 무대 위에서 다시 만나보는 공연 한국예인열전 실록편이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 소리와 춤, 민속예술을 연구하고 보존해온 풀뿌리 문화연구소가 마련한 무대인데요. 오랫동안 우리 전통예술의 가치를 기록하고 알리는 작업을 이어오며 한국예인열전 같은 공연도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공연은 크게 두 개의 이야기로 나뉘어 펼쳐집니다. 먼저 전승열전에선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예인들의 무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박금희의 살풀이춤, 이봉주의 어목자류 부채산조, 그리고 이현경의 영남교방청춤 등 춤과 음악 속에 담긴 깊은 호흡과 섬세한 멋을 느껴보실 수 있고요. 이어지는 실록열전에선 조금 더 다채롭고 상징적인 전통춤 무대가 펼쳐집니다. 천명선의 교방춤, 박상희의 무녀도, 그리고 서영님의 구고무 등 전통춤이 지닌 절제된 아름다움과 힘있는 움직임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온 예인들의 춤과 소리, 그 깊은 멋과 호흡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시간, 한국예인열전 실록편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만나보세요. 전통음악과 전자음악이 만나 새로운 감각의 무대를 펼치는 공연 괭 코스믹 휴먼 심포니가 5월 30일과 31일 오후 5시 서울 CKL 스테이지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음악과 현대 사운드를 결합해 독창적인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임용주 퓨처 사운드 랩의 신작인데요. 동양 철학에 담긴 질서와 조화의 개념을 바탕으로 전통음악에 지닌 깊은 울림을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낸 무대입니다. 특히 편경을 중심으로 대금과 거문고, 생황 같은 전통악기, 그리고 전자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며 익숙하면서도 낯선 소리의 풍경을 만들어내는데요. 공연은 율, 운, 속, 쇠처럼 8개의 악장으로 이어집니다. 각 장면마다 자연을 이루는 질서와 흐름, 그리고 서로 다른 소리들이 만나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음악으로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전통의 호흡 위에 현대적인 전자 사운드를 더해서 하나의 거대한 소리의 우주를 만들어내는 공연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통과 미래의 소리가 만나는 순간, 조금은 색다른 감각의 국악 무대를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괭 코스믹 휴먼 심포니와 함께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5월 30일과 31일 오후 5시 서울 CKL 스테이지에서 느껴보시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화투의 상사디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1: 김봉영입니다. 낮부터 하늘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금요일 기분도 덩달아 올라가죠.
0: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0: 잠실을 비롯해서 수원, 대전, 광주 사직구장에서 프로야구 경기가 예정돼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전 세계 축구 팬들도 이제 슬슬 들썩거리고 있고요.
0: 네.
1: 다음 주 유럽파들이 합류하고 5월 마지막 날 31일에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평가전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0: 야, 우리 또 봉영 씨가 축구 광이니까
1: 네.
0: 이거 너무 기다리겠습니다, 진짜.
1: 예, 항상 기다리죠.
0: 기대가 되고.
1: 월드컵. 네.
0: 자, 아무튼 야구든 축구든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가 있으면은 진짜로 주말이 한층 더 기다려지고 또 활기차지죠.
1: 그렇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내일은 주말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운동, 보고 싶은 스포츠 중계가 있으신가요?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싸이 그리고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음악으로 코리아 듣고 왔습니다.
1: 네, 진짜 이 음악 들으니까 왠지 어떤 그 경기장에 와 있는 것 같고 네. 막 응원을 해야 될 것만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0: 네.
1: 비가 멈추고요 그치고 다시 5월의 날씨가 돌아왔죠. 그리고 주말에도 날씨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0: 네, 네. 혼자는 개인 운동도 좋고 가족과 아이들과 놀이처럼 할 수 있는 운동도 좋고 주말에 운동 계획 세워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1: 주말에 네. 운동.
0: 저는 그래. 아들이랑 축구하러 가야죠 또.
1: 와, 그 저 도현이가 그렇게 축구를 또 잘하더라고.
0: 좋아해요. 잘하기보다는 그, 좋아합니다.
1: 마치 그 슛돌이의 이강인 선수 아기 때.

0: 그 느낌이던데.
1: 거기에 비하면 절대 안 됩니다.
0: 프랑스 가겠던데.
1: 아이고 큰일 나요. 좋아하니까 같이 네. 막 놀고 머리 맞대고 또 막 전술 얘기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0: 아들하고 이제 축구 계획 있으시고. 네, 네. 저는 사실 이제 공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1: 광대. 네, 네, 네. 광대 지금 길게 하고 있네요.
0: 이제 다음 주면은 끝이 납니다.
1: 얼마 안 남았네요.
0: 30날이 끝이니까.
1: 네. 정동극장에서 성화 씨를 볼 수 있는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0: 저는 이제 네 번만 하면 됩니다. 이제.
1: 오호.
0: 오늘 포함.
1: 아이고 그래요. 네. 이내 씨 거 보러 가면 되지 뭐.
0: 이내 씨가 끝났나?
1: 벌써요?
0: 현영 씨가 남고 아무튼 뭐
1: 그래요.
0: 아무튼. 네.
1: 어쨌든. 네. 그러면 주말에는 어쩔 수 없이 성화 씨는 공연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0: 네.
1: 자, 여러분은 이제 주말에 운동을 한다면 어떤 운동을 혼자 하고 싶은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뭐 구기 종목 같은 경우는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재밌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은 운동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그런 문자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1: 등산 같은 경우도 혼자 가는 것보다는 둘 이상 같이 가는 게 좋죠.
0: 도란도란 얘기도 하면서
1: 네.
0: 저는 개인적으로 배드민턴 이런 거 너무 좋아요.
1: 배드민턴 좋죠.
0: 탁구 이런 거 재밌고
1: 맞아요.
0: 아무튼 여러분들 주말에 운동을 한다면 같이 하고 싶은 운동은 뭐고 혼자 하고 싶은 운동은 뭔지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1: 우물정 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흥 유튜브 채널 GUGAKF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저는 어디 공원 가고 그러면 그런 네. 거 참 좋아 보이더라고.
0: 어떤 거요?
1: 아빠와 아들이 캐치볼 하는 거 있잖아요.
0: 캐치볼 좋지.
1: 네. 뭐 유럽의 어떠한 장면, 뉴욕의 막 어떤 공원 내서 자주 보던 것들인데.
0: 캐치볼도 좋고.
1: 캐치볼도 참 좋고요. 네. 아니면은 볼링 같은 것도 진짜 재밌어요.
0: 우리 아이들이 아빠랑 볼링 친 거 좋아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볼링장을 가요?
0: 볼링장도 가고 네. 그런 데가 있어. 옆에 그 가이드바가 세워져 있는 데가 있어.
1: 아, 안전을 위해서.
0: 그러니까 공이 옆에 그 뭐라 그러지?
1: 말라고?
0: 떨어지지 말라고 네. 바를 올려줘. 아기가 원한
1: 아이들 실망하지 말라고.
0: 안 그러면 다 그냥 0점 또랑, 나오니까.
1: 또랑에 빠지죠, 또랑.
0: 그 또랑에 빠지는 걸 금지하게 요청하면 그게 설치되어 있는 업체가 있어.
1: 아, 그래요? 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네.
0: 그렇더라고.
1: 오.
0: 그래서 좋아해.
1: 아, 재밌겠네요. 볼링도 좋고 그리고 탁구도 재밌잖아요.
0: 아, 탁구 좋지.
1: 탁구 진짜 재밌어요.
0: 탁구 좋지.
1: 자, 같이 하면 좋은 운동 또 혼자 하고 싶은 운동 자유롭게 네. 운동 이야기 해주세요.
0: 자, 그리고 바투이 상사디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1: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0: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이 시대
1: 바투이의 상사대입니다.
2: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0: 송소희의 Another Dream 듣고 왔습니다.
1: 자, 운동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개인 운동도 좋고 같이 하면 좋은 운동들 추천도 좋고요. 나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도 좋습니다. 네.
0: 야금야금님께서 우리 집은 언니랑 저 이렇게 해서 자매인데요. 아버지가 운동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아들만큼이나 많은 운동을 아버지께 배웠어요.
1: 오, 좋다.
0: 웬만한 구기 종목은 다 할 줄 압니다. 아직도 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이 떠올라요. 탁구, 볼링, 포켓볼, 농구, 축구 등등.
1: 오, 많은 걸 배우셨네요, 진짜.
0: 일단은 아버지가 일단 아들, 자녀가 아들이었으면은 네. 진짜 뭐 하나 시키셨겠다.
1: 그렇죠.
0: 그쵸? 너무 좋아해.
1: 이 정도로 아버지도 이제 운동을 좋아한다는 건 운동 감각이 있다는
0: 있으시지.
1: 거라서 아들도 그런 감각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0: 근데 탁구, 볼링, 포켓볼 다 잘 치시는구나.
1: 그러니까요. 오호. 볼링도 아까 저희가 볼링을 또랑이다라고 기억이 안 나서 재담으로 네. 했더니 네. 6230님이 거터라고 한대요.
0: 거터.
1: 전문 용어로 거터. 아, 그래요?
0: 저희는 저기 전문 용어로 저희는 또랑인 줄 알았는데 왜냐면 논뚜렁 그 저기 또랑
1: 그죠?
0: 어어어.
1: 너무 친숙한 단어여가지고 네, 저희에게 예, 시골에서 나고 자라서 그래요.
0: 하지만 네. 거터라고
1: 거터라고
0: 또 하나 배우네요.
1: 예, 네. 이렇게 배워가는 거죠. 그렇죠. 8539님께서 저는 수영을 하고 싶어요. 전에 했었는데요. 일이 바빠지면서 못했더니 요즘 살이 많이 쪘어요. 다리 아파서 병원 가니까 살 빼라 했는데 말이죠. 오늘을 계기로 시작하게 두 분이 힘 좀 주세요 하셨는데 수영이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모로.
0: 그 치료 요법으로도 물속에서 수영이랄지 네. 걷기라든지 네. 그런 거 하잖아요.
1: 우리가 생각보다 되게 무거운 이 어떤 자전에서 오는
0: 네.
1: 이 힘을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 그 중력이 확 낮아지잖아요.
0: 그 지금 뭐 다리도 아프시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관절 쪽이다. 그것도 수영이 딱일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죠?
1: 맞아요. 대신 그런 거 있더라고요. 수영 자체가 칼로리 소모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안 하면 또 급격히 살이 찔까? 오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먹는 건 그대로인데 칼로리 소모는 안 해주니까.
0: 진짜 꼭 한번 해보세요.
1: 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도 약간 물이 무서운 게 좀 있어요.
0: 그렇더라. 물을 네. 무서워하더라.
1: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영 좋은 건 아는데 못하겠어요.
0: 근데 무릎 밖에는 안 되는데도 그것도 굉장히 싫어하더라.
1: 아, 그건 이제 다른 문제는 닿기가 싫어가지고 물.
0: 아, 발목 정도인데도 그것도 싫어하더라고.
1: 그러니까 물이 닿기 싫다도 있지만
0: 샤워는 해?
1: 닿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그 끈적임 있잖아요.
0: 세수는 해?
1: 아, 당연히 하죠.
0: 그거는 하는구나.
1: 누가 봐도 하는 모습 아니에요?

0: 근데 막 특히 해수욕장 가면 물 나왔을 때 막 흙 아무리 털어도 안 털리고.
1: 그치.
0: 그건... 막 그 너무 귀찮더라고. 네. 어쨌든 수영 다시 하십시오.
1: 아 진짜로.
0: 아침에 한두 시간 좀 일찍 일어난다 네네. 하셔가지고 하고 나면 그 얻어지는 에너지 본인이 알고 계시니까 네.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꽃할매님께서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두 번 하고요. 날마다 걷기 운동을 합니다.
0: 아, 좋죠.
1: 뭐니 뭐니 해도 걷기 운동은 힘 안 들고 하는 최고인 것 같아요 하시면서 지금 그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0: 꽃할매님 너무 멋지시네요.
1: 조금 뭐 빨리 걷기 또 했다가 또 네. 느리게 걷기도 했다가 그러니까 경보 같이 네. 그런 것도 너무 좋고
0: 그쵸.
1: 약간씩 언덕 올라가는 것도 좋고
0: 네.
1: 내려가는 것도 좋고
0: 맞아요. 너무 잘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꽃할매님 응원 차원에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1: 잘했네 잘했네. 우물정 0302번으로 주소와 성함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파라나 삼하나님 배드민턴 최고입니다 하셨는데 배드민턴 진짜 재밌어요. 운동 효과도 크고 저도 아들이랑 하고 싶어가지고 일찌감치 사실 이 라켓이랑은 사놨는데
1: 네네.
0: 아직 아들이 이걸 이렇게 헛스윙이 좀 많아요.
1: 아, 그렇지. 아직은
0: 몇 년째 헛스윙만 하고 있어요.
1: 애긴데.
0: 점점 그래도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퉁 하면서 맞는 모서리 그래. 맞는 거 있잖아요.
1: 네.
0: 고칠 날이 올 것 같고요.
1: 저는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네. 중학생 그 사이에 저의 제 집 뒤가 이제 죽도봉 공원이라고. 그 언덕배기 중간이 주차장이야. 근데 거기를 아침에는 배드민턴 칠 수 있게 이게 망을 쳐놓거든.
0: 오.
1: 거기서 아침마다 새벽에 친구들이랑 배드민턴 쳤던 그 기억이다.
0: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었어.
1: 너무 재밌었어 진짜. 맞아요. 아침에 새벽에 땀 쫙 흘리고.
0: 그리고 배드민턴 라켓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
1: 아 그죠.
0: 셔틀콕도 너무 가방에 쏙 들어가고. 가지고 다니기 좋아요.
1: 좋지.
0: 어디서나 칠 수 있고 바람만 안 불면. 너무 좋은 운동이죠. 5217님 집에 빨래 넣을 때 쓰는 자전거가 있어요. 그 녀석을 좀 깨워야겠습니다. 운동 너무 안 하고 있었는데 저의 운동 세포와 의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1: 빨래는 약은 약사에게,
0: 네.
1: 병은 또 의사에게,
0: 빨래는
1: 빨래거리에게, 네. 운동은 자전거에게.
0: 네, 그렇죠. 알죠.
1: 네.
0: 근데 은근히 쓰임새가 좋아요.
1: 딱 좋아.
0: 팔걸이 부분, 양말 널기 너무 좋습니다.
1: 그러니까.
0: 6415님. 친구랑 테니스 치고 싶어요. 테니스 치고 맥주 한잔 하고 싶어요. 아 여기에
1: 운동하고,
0: 결점이 있구나.
1: 운동 딱 하고 시원하게.
0: 운동 후에 사실 생맥이 너무 맛있죠.
1: 그렇지. 산행 이후에는 또 막걸리고.
0: 막걸리.
1: 테니스나 뭐 이런 거 외에는 또 막걸리. 네. 맥주 생맥.
0: 네.
1: 좋지.
0: 근데 저희 방송은 무해한 방송이기 때문에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음주는 지나친 음주는 네. 좋지 않습니다.
1: 아이들도 듣고
0: 네.
1: 있으니까.
0: 네. 네.
1: 7310님께서 어머니가 70대이신데요. 수영을 배우신다고 열심히 하세요. 이제라도 수영을 배워서 너무너무 좋다고
0: 그러니까.
1: 신나하십니다. 올 여름에는 어머니 모시고 수영장에 가고 싶어요. 해수욕장도 좋아하실까요? 하시는데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수영할 줄 알면은 해수욕장에서 진짜 날라다니죠.
1: 그치 그치.
0: 네, 네. 아 진짜 수영을 배우시고 나면 다 만족도가 엄청 높으시더라고.
1: 그치 그치.
0: 네. 7310님께는 떡 선물 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어머니하고 떡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0: 네.
1: 네. 자 음악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또 혼자 하는 운동은 어떤 음악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또 기분도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자 이번에 또 좋은 음악 김재우의 흥흥 듣고 오겠습니다.

0: 김재우의 흥흥 듣고 왔습니다.
1: 목소리가 참 좋아요. 재우 씨가.
0: 그 좋은 목소리의 주인공 김재우 씨가 오늘 2부에서 오십니다.
2: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불금앤 국악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에서는요. 작년인가요?
0: 작년이죠.
2: 작년이에요?
0: 네.
2: 새롭게 탄생한 국악인 부부가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2: 바로 소리꾼 김재우 씨와 사물놀이 느닷의 장구 연주자 박성근 씨 부부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동반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0: 둘이서 이렇게 같이 방송 출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2: 네네네네.
0: 그리고 부부의 어떤 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 그렇습니다.
0: 네. 네. 자, 두 분의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 네. 오늘 공연 진짜 기대가 되고요.
2: 네.
0: 많은 분들 또 함께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2: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자 운동에 대한 거 주말에 계속 문자 보겠습니다.
0: 오케이. 네. 님께서 저는 지금 맨션에 계단 운동하며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2: 오.
0: 4층 건물 통로 계단 5개이니까요. 하루에 1시간 약 50층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땀이 줄줄 하지만 재미. 방송 덕분에 화이팅 하셨어요.
2: 이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는 거잖아요.
0: 쉽지 않아요. 진짜.
2: 등산의 개념으로.
0: 네.
2: 와, 대단하십니다. 진짜. 50층. 오, 의지가 어마어마하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2: 네. 5941님께서 주말 요가 반 이어서요. 내일은 좀 몸 좀 풀겠습니다. 풀려고 합니다. 요가 좀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집에서 쉬려고요 하시면서. 요가가 또 그렇게 좋다네.
0: 그러니까요.
2: 자세 교정도 되고
0: 약간 심신 안정에도 좋고요.
2: 다이어트도 되고.
0: 네, 다이어트도 되고. 요가도 참 좋아요. 그래서 요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땡튜브에 요가 땡튜버들이 올려놔요.
2: 영상.

0: 영상을
1: 그럼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0: 10분짜리도 있고 20분짜리도 있고 긴 버전으로 뭐 몇십 분짜리도 있고 자기 어떤 시간 허락된 시간에 맞춰서 그거 보고 이제 따라 하면서 요가를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1: 많이 계시죠. 네. 아, 근데 너무 아파 나는.
0: 시원하지 않아요?
1: 이제 굳어서 그런가. 너무 아파.
0: 아플 때까지 하지 마시고 시원한 정도로.
1: 아니 조금만 해도 아파.
0: 아 그래. 그럼 병원을 가봐야 되지 않을까?
1: 끝났다 봐야죠.
0: 사만아 90님께서는 아들 데리고 저도 축구하고 싶네요. 근데 우리 아들은 어딜 나가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아,
1: 성향이.
0: 어떡하지?
1: 뭐 미끼 같은 거 좀 던지면 되나? 이를테면 그렇죠. 뭐 용돈을 좀 준다든지 그러면 되나?
0: 뭐 그런 것도 방법이긴 한데 이제 그닥, 나중엔
1: 그닥 좋은 것 같지는 않긴 한데.
0: 왜냐면 이제 보상이
1: 그러니까
0: 계속 반복되면은 그게 목적이 돼버려서.
1: 그러니까.
0: 대신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놀러 갈 때마다 좋아하는 맛있는 걸 먹고 들어오는 거야.
1: 뭔가 즐거운 어떤 추억을 자꾸 남기게 하는 거.
0: 아빠랑 갔더니 축구도 좋지만, 그냥 그날이 너무 좋더라. 그래. 이런 추억을 좀 남겨주면.
1: 그래.
0: 쉽지 않아요, 근데.
1: 아무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때로는 뭐 어디 여행도 아 근데 나가는 거 제일 싫어한다고. 아 고민이긴 하시겠다.
0: K리그 경기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 그 그렇게 좋다며?
0: K리그 진짜 재밌어요.
1: 와,
0: 저는 K리그 지금 20몇 년이야? 한 3년 정도 지금 K리그 팬인데 점점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1: 아, 그래.
0: K리그가. 한번 그리고 티켓값도 저렴해요.
1: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키지 말고 일단 같이 진짜 추억을 그쵸? 쌓게 경기장에 한번 이렇게 가서 뭔가 동기부여가 되게끔 맞아요.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0: 또 가면 푸드트럭들이 쫙 있어요.
1: 좋다 좋다.
0: 그 먹어가면서 축구 보고 그럼 좋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1: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7082님께서 운동 좀 해보려고요. 제가 그 턱걸이 기구 있잖아요. 그 큰 거. 그걸 조금 큰돈 들여서 샀거든요. 근데 지금 이불 건조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0: 뭐 자연스러운 진행입니다.
1: 그냥 자전거 실내 자전거는 이제 빨래 건조대. 요 이불 건조하기 딱 좋거든.
0: 진짜 좋아요. 왜냐면 높아요.
1: 높아요.
0: 이불이 땅에 안 닿아요.
1: 그렇지.
0: 너무 좋고요. 근데 턱걸이도 진짜 나는 턱걸이 잘하는 사람들 보면
1: 멋있지.
0: 정말 멋있어요. 그 헬스장 가도 턱걸이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 와 그래?
0: 막 확 올라가요. 그 올라갈 때마다 내가 운동하는 것도 아닌데 와 멋있다.
1: 근육이 막 활을 내잖아. 막
0: 등 근육이 막 와!
1: 막 활배 막 이런데. 이런데. 와.
0: 그리고 이렇게 서 있을 때랑 이거 할 때랑 근육의 모습이 달라지니까 그치. 진짜 멋있어요. 저는 한 3개 하나?
1: 많이 하네?
0: 3개 정도는 합니다.
1: 끝까지 피고?
0: 예.
1: 하나 하고 끝까지 피고?
0: 3개는 해요.
1: 이야.
0: 하는데 죽을라 그래. 오만상 막 써가면서 죽겠다. 하면서 해요.
1: 잘하네 잘해.
0: 꽈배기님 혼자 아파트 비상 계단 오르는 거 좋아합니다. 밭 위에서 계단 내려가는 것도 좋다고 해서 이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합니다.
1: 네
0: 오,
1: 맞아요.
0: 잘하셨네요.
1: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0: 맞아요.
1: 무릎 조심하시면 천천히 하십시오.
0: 네.
1: 5914님께서 남편은 등산, 저는 골프 치러 가요. 남들하고 가요. 부부 동반으로 운동 같이 다니진 않아요.
0: 이런 분들 많으세요.
1: 그래.
0: 골프 치러 그 이제 이렇게 좀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주말이나 아니면 아침에 그런데
1: 그 골프를 같이 가면 좀 이렇게 약간 좀 다툼이 좀 있나?
0: 나 그런 것 같긴 한데.
1: 아니, 저 골프를 전혀 못 치니까 잘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0: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부부 원래 부부끼리 어디 가면 싸우지 않나요?
1: 운전 좀 가르쳐 주는 거 아니고 아 골프도 같이 하는 거 아닌가 보다.
0: 같이 하면 좀 그렇긴 오케이. 하더라고.
1: 따로 따로 하는 걸로. 취미 생활은 마음 편하게. 오케이.
0: 3566님 탁구 전도사 우리 언니 거의 뭐 국가 대표예요. 같이 탁구 치면 시끄러워가지고 창피해 죽겠어요.
1: 어떻게 치실까?
0: 약간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칠 때마다 막 기합 소리가 들어가는 건가?
1: 이렇게 스매시 막 이렇게 할까?
0: 원래 탁구 이렇게 칠 수 있는 탁구장은 탁구대가 여러 개 있거든요.
1: 있죠?
0: 또 여러 사람들이 이거 치고 있고 아 할 때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보겠네.
1: 아 그러겠네.
0: 네. 아 야 근데 진짜 탁구장도 가 보면요 어르신들 진짜 선수급이야.
1: 아 진짜 잘 치시죠. 네. 어마어마해.
0: 스피 쫙 넣으시고.
1: 아, 그거 잘 못하겠는데.
0: 스매시 확 하시고 어르신들 대단하시더라고.
1: 진짜.
0: 또 그런 어르신들은 많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1: 어.
0: 손 착착착 하는데 다 쏙 들어가죠.

0: 유산균 선물 드립니다. 네. 3566님.
1: 언니가 탁구계 샤라포바 하시겠네요. 7416님께서 바투의 상사 대학 기다렸어요. 주말에 하고 싶은 운동은요. 내일 국립극장에 공연 보러 가거든요. 문예친, 문화예술 친구와 함께 동대입구에서 국립극장까지 왕복 40분 걷기 하고 싶어요. 지병 있는 저한테는 생존 걷기입니다.
0: 거기 꽤 걸어야 되는데.
1: 괜찮아, 근데 딱 좋아.
0: 경사도도 약간 있고 그래서 운동용으로는 진짜 좋아요.
1: 이제 힘든데 하면 도착해 있어.
0: 맞아요.
1: 딱 좋습니다, 진짜.
0: 편도 20분 거리죠. 네. 맞아요.
1: 아니면은 이제 도착해서 위까지 남산까지 조금만 더 올라갔다가 내려와도 되고.
0: 그래도 되고. 경사도도 막 너무 힘들다 정도는 아니에요.
1: 맞아.
0: 걸을만해.
1: 걸을만해. 네. 진짜 딱 좋아.
0: 맞아요.
1: 7416님 내일 공연도 잘 보고 오시기 바라고요.
0: 1146님께서 안녕하세요. 방글라데시 갔다 왔거든요. 근데 어제 왔어요. 20일 정도 있다 머물렀다 왔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방송을 못 들어서 아쉬웠답니다.
1: 아이고야.
0: 20일 정도 꽤 길게 다녀오셨어요?
1: 여행으로 가셨겠죠?
0: 업무상 갔다 오신 걸 수도 있고.
1: 잘 쉬셔야겠네.
0: 근데 해외 나갔다 오면 진짜 몸이 좀 피로해요.
1: 맞아. 네, 긴장을 아프고. 하고 맞아요. 물도 바뀌고 막 이래가지고.
0: 진짜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
1: 푹
0: 쉬십시오. 방송 들으시면서.
1: 네.
0: 6855님 네. 지적장애 아들이 45살이에요. 운동이 부족해서 스마트워치 채웠더니 하루 2000보 이상 걷는 걸 보고 깜짝 놀라고 감동받았습니다. 너무 기뻐요.
1: 아이고야.
0: 잘하셨네요.
1: 잘하셨네.
0: 스마트워치가 이게 은근히 숫자를 또 보게 돼요.
1: 맞아.
0: 그 보면서 요 정도는 채우고 싶다 이런 동기가 생기기 맞아. 때문에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0: 네.
1: 요거까지만 보겠습니다. 5921님 우리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운동은 바로 바둑이에요. 산보 좀 나가시라고 해도 바둑만 좋아하십니다. 두뇌 운동을 하십니다 하시면서.
0: 신체 운동만 하는 건 아니죠. 이런 두뇌 운동, 정신 운동도 좀 필요한데
1: 그러네.
0: 그걸 좋아하시는 거고. 네. 바둑도 진짜 한번 배워보고 싶긴 한데
1: 네.
0: 이게 그렇게 재밌대요 바둑이.
1: 어렵긴 한데
0: 네.
1: 머리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좋아하시죠.
0: 그러니까요.
1: 진짜.
0: 재밌을 것 같고요. 네. 유산균을 아버님께 드리겠습니다.
1: 네.
0: 592 하나님 아버님께 드리세요.
1: 축하드립니다.
0: 네.
1: 자,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성창순 전정민의 소리로 화초 사거리 듣고 오겠습니다.

0: 내려가면 맹고가 달려간다.
1: 인천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3: 똑딱이 퀴즈
0: 노래하고 싶다.
3: 노래하고 싶다.
0: 이것저것
3: 이놈 저놈
0: 묻지마
3: 따지지마.
0: 우리 모두 다투한테 달려간다.
4: 파투의 상사디아.
5: 가만 있어보자. 내가 그 초랭이, 그 유해진이 연기한 초랭이야, 초랭이. 아, 가만 있어보자. 가만. 23일이면 내일인데 중령 고개에서 장승제가 열리네.
6: 뭐라고 중얼거리시냐, 초랭아. 소백산 중령이면 경북 영주시 풍기읍과 충북 단양군 사이에 있는 고개인데 거기서 장승제가 열린다고?
5: 휘고, 듣기는 다 들었네. 그래, 장승이 뭐야? 어? 통나무에 그 돌에 그 사람의 얼굴 모양을 새겨가지고 마을 입구나 길가에 세운 목상이나 석상을 창승이라고 하는 거 알지?
6: 예, 끼 녀석아. 마을 입구에 떡하니 서 있는 장승은 수호신 노릇도 하고 사찰이나 지역 간의 경계를 표시하거나 이정표 구실도 하는 장승을 누가 모르겠느냐?
5: 바본 줄 알았더니 역시 천우치가 그 정도는 안 해.
6: 다 들린다.
5: 그거 가만 있어보자. 솥대나 선앙당, 돌무더기처럼 토착신앙, 무속신앙에서 장승은 수호신 역할도 하는데 제주도 돌하르방도 일종의 장승인 거지.
6: 장승 하나만 서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천하대장군, 지하

0: 여장군 이렇게 한 쌍이 사이좋게 서 있는 걸 내가 어제도 보았다 요 녀석아.
1: 가만 있어 보자.
0: 뭘 계속 가만 있어.
1: 나 없이 혼자 장승을 보고 온 거야 뭐야. 아니 그렇다면 나도 중령 장승제를 보러 가야 되겠네.
0: 장승제라고 하면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안녕을 빌고 나쁜 기운들 물리는 그런 잔치 같은 구실 텐데 그 아주 재미나겠구나.
1: 가만 있어보자. 그러면은 전우치 너도 나하고 소백상 중령 장승제 갈겨?
0: 나는 축지범으로 슝 갈 것이니 너는 올 테면 오너라. 한번 나도 놀아볼까?
2: 그때여 조조가 한 곳을 당도하니 적적 산중 송림 간에 소리 없이 키 큰 장수 노목을 실시하고 채수염 점잖으니 엄연히 서 있거날 조조 보고 대경 즐거봐야 여봐라 정우가 아 나를 보고 우뚝 섰는 저 장수가 누구냐? 정우기 여짜오대 승상님 아 하령도 이수 표시한 장승이 온디 그대지 놀래시나이까? 조조 듣고 화를 내어 요망한 장승놈이 영웅 나를 속였구나. 내 그 장승놈 잡아들여 군법으로 시행하라. 군사 소리치고 달려들어 장승 잡아들일 적에 조조가 잠깐 저우더니 비몽사몽간에 목신이 현몽을 허는디.

0: 정경옥의 가야금병창 장승타령 듣고 왔습니다.
1: 자, 오늘은 장승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지역의 안녕과 전통 민속 문화를 계승하는 소백산 중령 장승제가 내일 오전 소백산 중령 장승공원에서 열린다. 정보 챙겨드렸고요. 참 옛날에는 이런 장승에도 어떤 생명력을 줬어요. 그죠? 적벽가에도 장승타령이 또 나오고요. 네. 여러 가지 또 마음이 느껴지는 우리의 전통입니다. 자, 이제 똑딱이 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해똑 도로록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유산균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갑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수들이 눈 밑에 검은 줄을 칠하거나 검은 스티커를 붙이고 나오는 모습을 자주 보셨을 텐데요. 이게 이제 아이 블랙이라고 합니다. 강한 햇빛이나 야간 조명은 눈으로 직접 들어오기도 하지만 이것 부근 피부에 반사된 빛이 시야를 방해하기도 하는데요. 검은색이 빛을 흡수하는 성질이 강해 눈 밑에 아이 블랙을 바르면 피부에서 반사되는 빛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반사된 빛이 시야를 방해하는 얼굴의 이 부분. 이 부분은 어디일까요?
0: 1번 광대뼈, 2번 코끝, 3번 이마.
1: 네.
0: 이거는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야구 선수들 보면 눈 밑에 진짜 검은색으로 약간 이렇게
1: 칠하죠.
0: 칠하잖아요.
1: 아이블랙.
0: 네, 그게 아이블랙인데 어쨌든 이 부분 얼굴의 이 부분에서 빛이 반사되는 양을 줄여준다고 하네요. 네.
1: 여기에서 반사되는 것도 신기하네요.
0: 그러니까. 네. 그게 되나?
1: 근데 이제 유독 네. 이쪽에 이제 발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0: 그런가 봐요.
1: 약간, 그러니까 우리 얼굴 중에 약간 돌출된 부분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0: 돌출. 아.
1: 근데 다 돌출이긴
0: 다
1: 하네.
0: 돌출인데. 네. 자, 어디 부분 돌출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광대뼈, 코끝, 이마 중에 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의 인트로는
1: 정동극장
0: 네, 지금 맞아요. 하고 있는 공연 네. 이름이 있네요 지금.
1: 아까 또 방송 중에 제가 또 얘기했었어요.
0: 은연 중에 예. 복선을 까시더라고요.
1: 예, 성화 씨 지금 정동극장에서 하고 있는 공연 예. 하면서 타이틀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0: 네네네네.
1: 이래서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0: 집중해야지. 그죠?
1: 듣다 보면 뭔가 옵니다.
0: 아니면 그냥 가볍게 들으셔도 되고. 네.
1: 저희 자체가 또 이거이기도 하죠.
0: 아, 네. 그러네.
1: 저희가 무대 위에서.
0: 저희가 뭘까요?
1: 네.
0: 저희는 광대일까요? 코일까요? 이마일까요?
1: 저희는 여러분의 뭘까요?
0: 네. 네. 저희는 공연계의 광대일까요? 공연계의 코일까요? 공연계의 이마일까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0: 네. 네. 그러네.
1: 이게 빛나서 이 이름인가?
0: 빛난다고?
1: 네.
0: 아.
1: 빛나서 이건가?
0: 아, 그래서 한자로?
1: 아, 처음 생각해봤네.
0: 그렇구나.
1: 밑바닥이 너무 드러나죠?
0: 알려주세요. 아까
1: 어쩔 수 없어요.
0: 아까 볼링 칠 때는 그 또랑이라고
1: 또랑이라
0: 하고 그게 거터? 거터? 네. 라고 하는 거네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1: 거터라 그랬나? 커터라 그랬나?
0: 쿼터는 그건 거
1: 같고 커터?
0: 거터?
1: 뭐였죠? 또 그, 거터?
0: 거터지?
1: 글쎄 또 까먹었어.
0: 아까 쿼터는 이제 4분의 1 그거 네. 보고
1: 인간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0: 하지만 또 집에 가고 며칠 뒤면 야 그 또랑
1: 또랑이랑 그, 통을 해도
0: 그게 뭐였지?
1: 또 또랑이라 그래요 저희. 네. 네.
0: 자,
1: 힌트 너무너무 좋았대요. 7416님.
0: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1: 공연 화이팅 하시래요, 성호 씨.
0: 아, 오늘 2부에 나오신 분도 이거죠.
1: 그리고 다 우리 그거예요.
0: 우리는 그러니까 최고의 이거가 네.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1: 그렇습니다. 정답 발표를 1001님의 문자로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은 공연계의 최고 광대이십니다.
0: 다행이다. 공연계의 이마입니다.

0: 갱년기 코끝입니다. 이럴까봐 겁내했었어.
1: 자, 정답은 1번이었고요.
0: 축하드리고요.
1: 어? 뭘 축하해?
0: 아직 선물 안 드렸지?
1: 예. 네. 유산균은 5412님께 드립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유산균 잘 드시고요.
1: 광대뼈 쪽이 많이 튀어나온 분이 소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5696님 이게 맞습니다. 약간 공명 역할을 또 한다는 얘기가 있죠.
0: 그치. 네. 남들보다 더 쉽게 공명을 울려댈 수 있으니까 좋죠.
1: 네. 네.
0: 자, 그러면 두 번째 퀴즈 가볼까요?
1: 갈까요? 하!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해 똑도르록 똑똑똑똑.
1: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갑니다. 요즘 달리기 하시는 분들 엄청나죠. 달리기 인구 천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달리기 전후에 간식 선택도 중요한데요. 최근에는 과일 간식, 특히 운동 후 피로 해소와 염증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이것이 추천되고 있다고 합니다. 까끌까끌한, 잘 들어보세요. 까끌까끌한 털이 외피에 있고요. 겉에 있고요. 과육이 초록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혈당 과일, 엽산이 풍부한 과일 하나만 먹어도 성인 한 명이 필요로 하는 비타민C 하루치 양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0: 1번 참외, 2번 체리, 3번 키위.
1: 너무 쉽죠?
0: 문제에 다 답이 있어.
1: 맞아요.
0: 까끌까끌한 외피
1: 뭐 그렇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0: 그 다음에 과육이 초록색 노란색.
1: 그렇죠.
0: 아유. 참외, 체리, 키위 중에
1: 네.
0: 겉에가 털난 놈.
1: 아, 그래서 5696님은 복숭아 하셨구나.
0: 아,
1: 아 맞네. 또 그럴 수도 있겠네.
0: 복숭아는 보기에 없네요.
1: 예, 과육은 약간 다르지만 맞네요.
0: 참외, 체리, 키위 중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이거 너무 쉽네요. 저희 뭐 쉽죠. 힌트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0: 힌트 요거는 쉴게요. 예. 힌트 요거는 네. 쉬는 걸로
1: 저희끼리 합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근데 또 PD님이 그래도 또 내라 그럼
1: 어차피 문 닫혀 있는데 뭐 들어올 거 어쩔 거야.
0: 들어오는 거 아니야?
1: 어?
0: 들어오는 거 아니야?
1: 어, 그럼 무서운데 잠궈 잠궈.
0: 뭐 그렇게 혼나나 모니터로 혼내지.
1: 아, 막 그렇긴 하죠. 자, 정답을 맞춰주세요. 참외, 체리, 키위 중에 까끌까끌한 털이 외피에 있고 과육이 초록색과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저혈당 과일, 엽산이 풍부한 과일은 무엇인지.
0: 참고로 힌트를 드리자면 본영 네. 씨나 저나 이게 한자 힌트인데요. 이게 크지 않죠?
1: 그런 거 역지 좀 마세요.
0: 본영 씨나 저나 이게 크지 않습니다. 예.
1: 네. 네.
0: 한자 힌트로 드려봅니다.
1: 네. 아래 아니죠? 아래 아니죠?
0: 예, 그렇습니다.
1: 네.
0: 네.
1: 자, 참외, 체리, 키위 중에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0: 발표할까요?
1: 발표해도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정답은
0: 3번! 키위가 정답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키위.
1: 키위가 운동 후에 여러분 드시면 좋은 과일로 지금 간식으로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운동 후에 이제 피로 해소에도 좋고요. 왜냐면 운동도 어쨌든 활동이라서 네. 하고 나면 피로해요.
0: 필요하죠.
1: 그 피로 해소에도 좋고 근육들이나 네. 그리고 염증 관리에 좋다고 하니까요. 키위 드시고 비타민 C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혈당 지수도 낮춰주고.
1: 그렇죠.
0: 에너지 보충에도 좋고.
1: 키위는 또
0: 엽산.
1: 맞아요. 엽산이 풍부하고. 키위는 또 골든 키위 아니겠습니까?
0: 그래? 난 그냥
1: 초록색 좋아하세요.
0: 그냥 그게 더 낫지 않나?
1: 엄청 신데? 신 거 좋아하세요?
0: 신 것도 좋죠.
1: 근데 신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0: 몸에
1: 네.
0: 그게 난 더 좋은 것 같아. 몸에 뭔가 좀 에너지가 좀 쫙쫙
1: 올라와요?
0: 올라와.
1: 아 진짜?
0: 어.
1: 아 그래. 키도 올라가면 좋은데 그죠? 올라가는 김에 저 위로
0: 성장 호르몬이 계속 나온다는데 왜
1: 나온다고?
0: 왜 나는 크다가 말았을까? 봉혁 씨도
1: 크다 만 거는 괜찮아요.
0: 네.
1: 이제 이 무렵 되면은 더 줄어든다니까.
0: 줄었어.
1: 내 주변 아는 형님도 어떡하냐 줄었다 하면서 줄었어, 얘기하더라고. 오하나 07님께서는 폴댄스 강사입니다. 어? 전신 운동에는 폴댄스만 한 게 없어요. 폴댄스 추천합니다 하시면서 또 얘기해 주셨고요.
0: 일단은 그러면 오하나 07님께 떡 선물
1: 네.
0: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0: 와.
1: 떡 맛있게 드시고요.
0: 홀댄스 선생님이시구나.

0: 운동도 해야 성장 호르몬 나온대요, 사고 씨.
1: 아하.
0: 뭘 하고 기대하세요.
1: 아, 좋은 정보 대단히 감사합니다.
0: 뼈 때렸죠? 아,
1: 몰랐네.
0: 자, 피리 밴드 저클의 가위 바위 보 듣고 2부에서 돌아올게요.
1: 이따 봬요.

별별 음악 들으면서 휘뚜루마뚜루 여행하고 영끌에서 듣다 보니 화수목 어느새 불금이네. 우리 소리 진행도 잘하는 두 남자의 라디오쇼 우리만 들어.

0: 야야야, 응? 소리꾼 이자람의 눈눈눈이 7월에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의 공식 초청 프로그램으로 초청됐다네.
1: 그러니까 아비뇽 비공식 축제에는 참석한 적이 있지만

0: 하지만 공식 프로그램 무대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래.
1: 아비뇽 페스티벌은 매년 하나의 언어를 초청해서 축제를 프로그래밍하는데 2026년 올해 아비뇽 축제의 초청 언어가 바로 우리말 한국어래잖아.
0: 그래서인지 노벨상 수상 작가인 한강의 소설 낭독 공연부터 소리꾼 이자람의 눈눈눈 등 K연극을 대표하는 다양한 작품들이 7월 아비뇽 축제 무대에 선다는데, 야 이거 뿌듯하다.
1: 맞아. 한류부터 시작해서 K팝으로 이제는 K연극으로 우리의 문학과 전통음악 판소리까지 2026년 프랑스 아비뇽 축제에 선다니까 이거 너무 좋네.
0: 우리 공연예술의 멋과 흥 그리고 다양성까지 K컬처의 매력을 알리는 거지. 아 우리는 언제 아비뇽에 가보냐.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5월 22일 금요일 2부 첫 곡은 사물놀이 느닷의 길놀이 듣고 왔습니다.
1: 아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네. 한강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낭독극부터 이 소리꾼 이자람의 눈눈눈

0: 등 한국 작품 9개가 세계 최대 공연예술축제인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울려 퍼질 거라고 합니다.
1: 그렇습니다. 한국 작품이 아비뇽 페스티벌에 공식 초청된 것은 28년 만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80회를 맞는 아비뇽 페스티벌의 초청 언어가 무려 한국어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한국어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집중 조명을 받게 됐고요. 한국어 선정은 아시아 언어권 최초이자 단일 국가 언어로는 첫 사례라고 합니다.
0: 한국의 위상, 대한민국 위상이 네. 이만큼 높아진 것 같아요.
1: 자랑스럽네요.
0: 근데 여기 왜 더 그러니까 이 여기 가는 작품들도 좋은데 꼬꼬만냥이나 그런 것도 너무 좋은데 또 그 다음 지가 그 지
1: 떼창 가능하죠. 프랑스인들과의 떼창.
0: 그러니까. 네. 아무튼 네. 잘 공연하시고 오시고요. 초청 언어 선정의 핵심 기준은 해당 언어를 기반으로 한 공연 예술의 풍부한 창작성과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1: 네.
0: 한국어가 지닌 동시대 예술 창작의 역동성과 확장성에 주목해서 올해의 공식 초청 언어로 선정이 됐다고 하네요.
1: 7월 4일부터 시작되는 80회 아비뇽 페스티벌은 물론 가고 싶죠. 가고 싶은데 서울에서도 47회 서울 연극제가 또 한창입니다.
0: 네.
1: 6월 28일까지 이어지는 K연극, K컬처.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이 이어지면 문화계가 더 다양해지고 풍성해지겠죠.
0: 그렇습니다.
1: 기대해 보겠습니다.
0: 네. 자, 오래 기다리셨네요.
1: 으흠.
0: 아, 멋진 부부, 신혼부부를 만나러 가야겠네요.
1: 네.
0: 지금 함께 하시죠.
1: 불금앵무가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
2: 아 진짜 벌써부터 샘이 납니다. 저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자 작년 7월에 결혼을 했죠. 아직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혼부부가 그야말로 오늘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의 납시였습니다.
3: 자 지금 스튜디오에는 참기름 냄새부터 꿀 떨어지는 눈빛까지 잘잘 흐르고 있고요. 자 오늘 바로 코앞에서 직권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0: 그렇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장기인 소리와 장구 꽹가리도 함께 한다는 국악인 부부지요.
1: 음흠.
0: 장구 연주자로 사물놀이 느닷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성근 씨와 소리꾼 김재우 씨가 오늘 버스킹 버스퀸의 주인공입니다.
1: 그렇습니다. 부부가 함께 방송 출연도 이번이 처음이고요. 공연도 처음이라는 아주 새콤달콤한 국악인 신혼부부 김재우 씨, 박성근 씨 응원 문자들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궁 보이는 라디오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유튜브 채널 국악 FM으로 마구마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달달한 아주 새콤달콤한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4: 야! 부부 동반 출연 어서 오세요.
5: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국악인 소리꾼 김재우
6: 장구 치는 박성근입니다.
5: 반갑습니다.
1: 아, 나 하나 둘 셋 할 때는 아이돌처럼 인사할 줄 알았거든요.
4: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부 그쵸? 누구입니다.
7: 김재우 박성근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6: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1: 자 인사 좀 해주세요, 재우 씨. 아, 오랜만이세요, 재우 씨는.
5: 네, 저 제가 한 2년 네. 만에 나온 것 같아요.
1: 그렇죠.
5: 네.
1: 꽤 오랜만이고.
5: 이 버스킹을 그때 혼자 네. 하러 나왔었는데 네. 오늘은 이렇게 저희 새 신랑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너무 또 반갑고 영광입니다.
1: 원래 부부가 이렇게 같이 출연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더 떨리고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막 저는 그랬거든요.
5: 약간 조금 더 사생활을 들킨 것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네, 네, 네.
1: 성우 씨 어떻습니까?
6: 저는 그냥 힘듭니다 지금.
1: 무대가 편합니까? 여기가 편합니까?
6: 무대가 훨씬 편합니다.
1: 아, 그렇죠.
5: 이게 소리꾼과 연주자의 좀 차이인 것 같아요.
1: 느닷에서 공연하실 때 날라다니시잖아요.
5: 네.
6: 느닷에는 너무 재밌게 연주를 하는데
1: 네.
6: 아 이런 상황 또 처음이라 가지고
1: 네?
6: 아 너무 그러니까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0: 말을
1: 할 수 있다.
0: 말을 한다는 거 자체가 약간 부담.
1: 맞아.
5: 그런 것 그것도 있고 네. 약간 연주를 할 때도

0: 사람들의 눈을 잘 자세히는 안 보잖아요. 연주자들은.
1: 네.
2: MBTI I.
0: 그러니까 우리 소리꾼들은 다 아이 컨택을 하고
2: 해야죠.
0: 다 이렇게 그건, 객석에 주고 네. 이런데 여기는
2: 몰입.
0: 네. 네. 몰입해서 이렇게 네. 하니까 그렇게 딱 아이 컨택을 할 일이 잘 없는데
2: 그러니까.
0: 오늘은 뭔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 소통을 해야 하는 게 조금 네. 아이로서 조금 부담이 됐나 봐요.
3: 네, 정면을 저는 봐도 그 이 관객분들 사이를 보거든요.
2: 그러니까 아, 관객을 안
3: 네,
2: 보고
3: 그래도 관객을 보는 척. 그 척은 해야 되니까 네. 사이를 조금 보는 편인데
2: 나름 노하우가 있네요.
3: 그렇게 네. 네. 방법을 찾고 있어요.
4: 사람 볼 때도 눈 안 보고 혹시 코 봅니까?

0: 많이 받으십시오.
1: 이야 너무 좋다 진짜. 와 멋있다 두 분.
2: 아니 소리랑 가락이 완전 부부야 부부.
1: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찰떡이었고 와. 지금 아유 재우 씨 깽거리도 너무 잘 치고 성구 씨 노래도 너무 소리도 잘하시고
2: 교환 자. 레슨 한 거예요?
0: 어 네 맞아요.
2: 맞아요?
0: 네 그러니까 저도
2: 깽가리는 아마 성근 씨한테 배우셨을 것 같고 맞아요?
0: 깽가리는 아니에요. 깽가리 성근 씨한테 배우지 않았고 어. 네 사물놀이자에서 깽가리 전공자에게
2: 애한테 배우고
0: 네, 서로 배우고
2: 성근 씨는 재우 씨한테 노래를 또 배우셨어요?
3: 네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1: 아 잘하시더라고.
0: 성근 씨가 소리 목이 좀 있어요.
1: 있어요 지금.
0: 네
1: 통이 좋아해.
0: 네 근데 이제 고음이 성분. 조금 안 돼서 본인이 많이 답답해하는.
2: 그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두 분의 목소리 합이 음색이 너무 잘 어울려.
1: 그러니까.
0: 아 진짜요?
1: 두 분의 음색이 진짜 잘 어울리고.
2: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0: 단 둘이서만 이렇게 노래를 해본 적은 처음이어가지고 오늘.
2: 아 그래요?
0: 네.
1: 알겠어요. 일단 오늘 준비한 라이브 다 하려면 우리가 진행을 좀 빨리 할 필요가
2: 아,
1: 있어요.
2: 아, 예, 시간이 예. 벌써
1: 6128님. 근데 문자는 보고 갈게.
0: 네.
1: 6128님.
0: 아. 대박 너무 좋습니다. 부부 비나리 최고. 감사합니다.
1: 야금야금님.
3: 꽹가리 너무 잘 치시는데요. 남편에게 운전 배우는 거 하나 했는데.
1: 아니라 그랬는데.
3: 남편에게 꽹가리를 배우신 건가요?
0: 네.
3: 아 아까 말씀드렸죠. 잘 안
1: 보이시고. 아 그 말씀드렸고 네. 5386님.
0: 네 꽹가리 여신 재훈님 와 엄청 잘 치네요. 새신랑도 섹시한테 소리 배우셨나요? 한번 불러주세요.
1: 이제, 아 불러달라고? 한번 하시겠어요?
2: 소리요? 우리 이거 버스킹이니까.
1: 네.
0: 범 내려온다 한번 해보실래요? 짧게라도.
3: 고고천변 잠깐 해볼까?
1: 아 그래 그래 바로 북 잡아주시면 되겠다 그 앞에. 네.
3: 정말 아직 멀었지만 해보겠습니다.
1: 네, 네, 네. 네.
3: 고고 천변 일륜홍
1: 얼쓰고
3: 우상의 높이떡
1: 아.
3: 양도 그 차진한 게 월봉으로 돌고 돌아
1: 아.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아. 아, 잘한다.
2: 잘하셨어.
1: 지금 이것도 그림이었어요. 이것도.
3: 아, 네. 맨날 이렇게 수업을 받고 있어요.
1: 반대로 하다가
0: 네. 오. 다시.
1: 아, 그래요?
3: 아, 3초에 한 번씩 끊더라고요.
0: 아니, 그거 아니잖아.
3: 아, 끝나고 나면은 너덜너덜해져 있어요. 혼자 시무룩해가지고
1: 성구씨 이제 이 터지잖아 지금. 아, 5386님께 아. 선물 하나 드릴까요?
0: 아, 네 유산균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2: 또 두 개만 더 소개할까요? 느단님께서
0: 느단님이 댓글 느단님
3: 박성근 김재우 가지야 우리 성근이 재우씨 만나서 출세했네. 서울에서 하는 방송에도 나오고
1: 멤버신가요?
0: 네 저희 사물놀이 느닷
3: 그런가 보다
0: 진 것 같아요. 아, 진짜 느닷
1: 아, 출세했대요. 네.
0: 출세했나요?
3: 어 조금 욕나긴 했습니다.
1: 5263님께서도 네. 두 분 목소리 합이 너무 좋다.
3: 감사합니다.
1: 같이 팀 활동하래요.
0: 오, 어떻게 하면 아. 레퍼토리를 열심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오,
2: 자 시간이 없죠. 그래서
0: 제가 하나를 잘랐거든요. 비나리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2: 아 근데 너무 좋았어요.
1: 아 근데 너무 좋았어. 진짜
2: 저는
1: 너무 좋았어.
2: 진짜 아 많이 같이 하셨나 보다. 비나리를.
1: 맞아.
0: 합이
2: 그 다음에 탁탁 넘어가는 그 부분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1: 맞아요.
2: 같이 뭘 하셨나 했었죠.
1: 자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0: 네. 네. 두 번째 들려드릴 곡목은 저 판소리 미산재 수군가 중에서 가자 가자라는 대목인데요.
1: 예.
0: 토끼가 이제 별주부에게 꼬임에 넘어가서 이제 그쵸. 수궁에를 들어갔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자기가 지금 죽을 자리란 걸 이미 알아버렸어 토끼가.
1: 네, 맞아요.
0: 간을 빨라. 꺼내줘야 된다는. 그래서 이제 꾀를 내어서 네. 다 속이고 용왕까지 속이고 다시 이제 내 간은 육지에 있습니다.
1: 네.
0: 이렇게 해서 다시 육지로 나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1: 네, 네 좋습니다.
2: 자, 소소한

0: 하셔야 되죠. 마이크.
1: 네.
0: 네, 네. 스탠드 약간 올려 주시고요. 네.
2: 야, 또 이번에는 이제 재우 씨가 소리를 하고 성근 씨가 소리북을 잡아요. 또
3: 인재 공부를 하고 있어 가지고.
0: 아, 그래요. 예,
3: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네. 공부를 좋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네. 경제적으로든 뭐든 네. 도움이 되니까.
0: 진짜. 네. 남주긴 아까우니까. 그래.
3: 저한테도 너무 좋은 공부가 되고
2: 있고. 아, 맞아요. 맞아요.
3: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4: 언제든지 맞춰 줄 수 있으니까.
0: 아, 그렇죠. 좋네요, 진짜. 자. 북 마이크를 옮겨 달라고 하네요.
2: 아, 예, 네, 좋습니다.
0: 됐습니다. 준비되셨죠?
5: 네, 해보겠습니다. 네,
0: 편하게 하십시오.
6: 용왕이 분부하시되 왜 이리 잔말이 심은고 어서 빨리 나가도록 하여라. 별주부 할 일 없이 토끼를 업고 세상을 나오며 야 이놈 토끼야 네가 가기는 가되 너 이놈 속은 있을 것이다.

하자. 고국 산천을 바라보님 정

만을 쓰고 문화 대공은 하이지 차호오 토끼가 듣고 대답을 하되 해족 청산허니 관불과 재관이오 다음 쪽 우리

아주 바삐 지내어 적벽 강을 당도 허니 소.

정선자 간년 후 공추월지 단단 자래 등에다 접안할

0: 감사합니다.
1: 여기까지.
2: 좋다. 아유, 보기가 너무 좋고 그러니까. 소리도 좋고 다 좋네요 진짜로.
3: 나도 저 꿀 떨어지는 눈, 네. 눈 네. 진짜 오랜만에 눈앞에서 보니까
2: 아 성근 씨가 또 재우 씨 바라보는 표정이 아주 꿀 떨어졌었어요.
4: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제발 좀 건져달라고.
2: 아 네. 근데 이제서 혈색이 좀 돌아오는 느낌이에요. 아, 네. 조금, 네. 네. 혈이 뚫린 느낌이에요 네. 지금.
4: 조금 뭔가 이렇게 가라앉은 느낌.
2: 그죠 그죠 그죠.
5: 아까 미나리 할 때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어요.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3: 그 심리 상태가 피부톤으로 바로 나오는 것 같아요.
2: 나 지금, 절대 속일 수 없는.
3: 나 지금 긴장했어요.
2: 맞아요.
3: 바로 빨개지고. 네, 나 지금 편하네요 하는 거. 네.
2: 어때요? 고수 남편에게 이렇게 북을 치고 소리하는 느낌 또 다를 것 같아요.
5: 조금 더 편안한 것 같아요.
2: 더 편한 느낌.
5: 네. 맞아. 뭔가 그래도 눈으로 조금 네. 더 그래도 저희가 주고받은 텔레파시가 있는데.
2: 그렇지.
5: 네. 조금 더 뭔가 잘 들어주고 아 지금 뭔가 보다 약간 네. 이렇게 네. 반응해주는 게 좀 네. 빠른 것 같아요.
2: 맞아. 그리고 눈 마주쳤을 때 부끄럽지 않잖아요 뭔가.
5: 네네. 아 근데 조금 쑥스러운 건 있는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그래요?
5: 오히려.
2: 신혼이라 그런가?
5: 신혼이라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4: 저는 되려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
2: 그리고 뭐가요? 네.
4: 설레고 마주 보면서 막 웃고 하는 게 네. 처음에는 그게 너무 어색했거든요. 아. 근데 지금은 점점 없어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2: 적응이 빠르. 잘 맞는 것 같아요.
3: 문자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열쇠공님.
5: 네, 열쇠공님. 고수 남편이 소리꾼 섹시 뚫어져라 쳐다보네요.
2: 그러니까.
4: 네, 아 살려달라고.
5: 아 이거는 제 소리꾼 입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아.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네. 일단 뭔가 이렇게. 그래 지금 숨 쉬나? 지금인가? 지금 내가 맺어야 되나? 아, 이걸 보려고
2: 이거 네. 사실입니다. 네, 그렇게 저도 오해를 많이 받았었어요.
5: 아, 그렇죠. 좋아서 보는 줄 알고 네,
2: 엄청 사랑하는구나. 아, 나 북 치는 거에 집중했는데 네,
5: 그렇죠.
4: 아, 안 그래도 많이 혼났거든요. 네. 입을 봐야 된다고.
2: 맞아요. 네.
5: 처음에 맞출 때는 저를 안 쳐다보는 거예요. 오. 자기 북 치는 것만 딱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만 자세가 맞나 이것만 보다가
2: 맞아요. 그게 이제 풍물과 소리북의 차이지. 네. 맞아요. 배워가는 중인 거고.
5: 맞아요.
2: 2984님
6: 너무 좋은데 고수 취임새가 안 들렸어요. 부인 소리가 별로였어요. 아닙니다. 이게 제가 손이 네. 마이크 때문에 이게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2: 아 마이크를 네. 멀리 뒀거든요.
6: 네. 그래서 조금 멀리 두다 보니까 소리가 네. 좀 안 네. 나갔습니다.
3: 아, 취임새를 열심히 하셨는데
2: 아, 열심히 했어요. 제가 들었어요. 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네. 보기 좋았어요.
6: 네. 감사합니다.
2: 자 이제 다음 준비곡은 이거네요. 설명 직접 해주세요.
3: 재우 씨가 이제 꿀 떨어질 시간이네요.
2: 그렇죠.
3: 눈에서.
6: 네. 이번에 준비한 곡은 삼도 설장고 가락이라는 연주곡입니다.
2: 네.
6: 삼도라고 하면 이제 경기 충청 지방 그리고 호남 지방, 영남 지방 이렇게 이제 세 동네를 얘기를 하는데
2: 네.
6: 이 삼도에서 연행되던 농악 가락 혹은 많은 명인분들이 연주하시던 그 가락들을 좋은 것만 모아 만든 장구곡을 삼도 설장고 가락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2: 네. 네,
6: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2: 좋아요. 네.
6: 짧게 조금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2: 네.
6: 방법을 말씀드리자면은
2: 네.
6: 조금 저희는 우리

0: 전통 예술을 표현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1: 네.
0: 그 기경결해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네. 기경결해라고 하면 기 내고,
1: 내고
0: 결 달고,
1: 달고
0: 기경결
2: 결.
3: 맺고
0: 맺고
1: 맺고
0: 해 푼다. 네. 그 말인즉슨 이제 내어서 보여주고 보여준 것을 달아올리고 네. 달아올린 것을 더 달아올려 매듭을 꽉 맺고
1: 그다음에
0: 맺은 것을 콱 하고 풀어줍니다.
1: 풀어준다.
0: 네. 네. 어 이게 굳이 열심히 쌓아 올려서 맺은 거를 굳이 이렇게 풀어헤치는 거라고 이해될 수도 있지만은 이 그 풀어헤치는 과정에서 그 통쾌한 어떤 어, 그 기분이 있거든요.
1: 네. 네.
0: 어 장구 연주를 보면서 어 이 연주가 어느 부분일까? 그러니까 내는 중일까, 달아가는 중일까, 맺는 중일까를 네. 좀
1: 보면서
0: 어, 보면서 네. 생각하면서 또 보시면 아. 또 재밌게 더 보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3: 듭니다. 그 재미가 있다.
1: 기경결해를 네. 눈여겨 보시면서 네. 이걸 즐겨 달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 네. 박성근 씨의 이제 독주입니다. 독주.
3: 3도. 설장구 가라.
1: 네.
3: 지금 성근 씨의 설명보다는
1: 네.
3: 말을 잘하는데?
1: 그러니까
3: 라는 거에 지금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4: 근데 두 분이 너무 애쓰시던데요. 뭐 네.
1: 어?
4: 네.
1: 달고?
3: 아유.
4: 그렇죠.
1: 아, 생각을 해봐. 아까 처음에 각 그랬잖아. 각!
3: 이래가지고.
1: 지금 얼마나 많이 풀린 어, 거야.
3: 아 우리가 많이 도와야겠다.
1: 네. 각은 맺고 이건 풀렸고. 네.
3: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도 생각하셔도 됩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자 3도 설장고 가라. 갑니다. 자! 우!

0: 죄송해요, 멋있어. 죄송해요. 맨 마지막에 확 휘몰아칠 때 원래 여기서 박수가 막 나와야 되거든. 너무 죄송해요. 마음속으로 쳤어요.
1: 아, 잘한다.
0: 마이크 이렇게 아유. 마이크 앞으로
1: 멘트 마이크 옮겨주시고
0: 좀 정신 없으시죠.
2: 아, 감사합니다.
1: 와, 근데 진짜 멋있다. 각이랑 너무 다르잖아 지금. 느낌이. 와.
3: 장구 칠 때 제일 빠른 남자.
1: 제일 멋있어. 아, 네. 와.
0: 성근 씨 지금
1: 물 한 잔 드시라고.
0: 물 한 잔 드시고. 자, 네. 재우 씨가 문자 소개와 소통을 좀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3: 부채조사님이 잘생겼다. 추임새 실한가요? 남편 자랑 하나만 해주세요.
0: 두 개 해도 되고 세 개 해도 됩니다. 네.
3: 아, 제가 평상시에 그 잘생겼다는 얘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아. 오늘 특별히 한번 해줘봤습니다.
4: 아, 네. 아, 오랜만에 본 것 같네요.
1: 아, 근데 너무 잘생겨 보이더라고.
3: 그렇죠, 그죠. 근데 사실 제가 네. 그게 반한 포인트긴 그, 했어요. 어. 자기 악기를 너무 이
0: 열심히
3: 네 열심히 잘 하고 이 모습이 평상시와 너무 상반되는 모습인 거예요.
1: 반전 매력. 그러니까
3: 저희가 친구였거든요. 네. 원래가.
0: 아, 원래
3: 네
0: 아.
3: 원래 친구로 지내다가 네. 이제 약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조금 이렇게 호감이 생겼던.
1: 이거 자체가 자랑이네요. 네.
0: 신기하다. 어떨 때 눈이 이렇게 탁 이렇게 콩깍지가 씌었을까? 그냥 친구였는데.
3: 그렇죠. 저도 오. 절대 아닐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했는데 신기하다. 친구일 뿐이다 했는데 네. 같이 있던 시간이 참 즐거웠더라고요. 돌이켜서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0: 자기 짝이 있어.
3: 네.
1: 성근 씨 한번 볼까요? 4873님.
4: 4873님. 5월 쉬고 저 모습에 반한 건가요? 박력 넘치십니다. 뭐 진짜 빠르네요.
0: 그렇다고
4: 다행입니다.
0: 하네요.
4: 네. 네, 장구 칠 때라도 이렇게 좀 빠른 편이라 아, 너무 다행이에요. 아,
1: 모냥님.
0: 모냥님.
3: 네, 얼마나 긴장하셨는지 보러 왔는데 갑자기 장구를 치시면서 날라다니시네요.
1: 이제 날라다녔어.
3: 느닷 캠프 가면 설장구도 배우나요? 그나저나 두 분 오늘 사랑과 한바탕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벌써 저희가 또 이미 신청을 해주셨는데 네. 마지막 곡은 판소리 춘향가 중에 사랑가 또 짧게 또 해줘야 하지 않나 오늘 아, 오늘 같은 날
1: 마지막 사랑가로
3: 네 우리 신랑 박성근 씨가 네. 북을 잡고 네. 소리꾼 섹시 김재우의 소리로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좋습니다. 이번엔 북을 좀 작게 치더라도 추임새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아 그래. 아 마이크 그렇게 하고 하시게요?
4: 예.
1: 치시는데 괜찮아요?
3: 괜찮아요?
1: 이상한데
4: 어차피 못해가지고
1: 어차피 못한다.
3: 자, 아 이제
1: 입이 열리셨는데 이제 네. 와 좋다. 마음대로 자,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아, 사랑 갑니다.
3: 그때요 성근과 재우가 사랑가로 놀아 보는 뒤 아!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이 내 사랑이로다 아 아, 내 또 때 사랑아.
1: 그렇지.

0: 그랬느냐 동글동글 수박 꽃봉지 떼뜨리고 강릉 맥청을 다그라라라라 부어 씻는 발라버리고 붉은 저 문푹 떠 반간 진수로 뻐그랬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뻐그랬느냐 앵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병 사탕의 와당을 주랴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해를 보자 빵 그도 서라 있어 그러자 아메토 내 사랑아
1: 잘한다 헐씨고
2: 왜 추임새를 왜 우리 눈치를 보고 해요
3: 느낌이 성근 씨 추임새가 아 생각 날 때마다 아 맞다 해야 되지
4: 아,
3: 어,
4: 네. 아 좋았습니다 주입식이라
2: 네. 참 보기 좋습니다 진짜
3: 그러게요 네. 자 지금까지 우리 김재우 씨 그리고 박성근 씨의 버스킹 버스킹 무대였습니다 아, 예 아주 오늘 알찼어요
2: 고생하셨어요
3: 너무 너무 알차고 예쁘고
5: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3: 그죠
5: 네
2: 1716님도 잘한다. 부부가 같이 하니까 더더욱 보기 좋네요. 그러니까. 하셨는데 아. 궁금해요. 네. 뭐 지금까지 지금 한 7월에 작년 7월에
5: 네, 작년 7월에
2: 이제 1년이 했으니까. 좀 안 됐잖아요. 네. 결혼해서 좋은 거 몇 가지가 있을까요? 물론 뭐 불편한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좋은 거.
3: 성우 씨부터 갈까요?
4: 네. 네. 어 가장 그거는
3: 왜 천장을 봐라.
4: 저는 그건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이 끝나고 집에 가도. 아. 혼자인 집이 아닌 아, 그런 너무 그 맞아. 든든하고 뭔가 안정감
2: 안정감
3: 완전 공감돼요 네.
4: 그게 너무 좀 뭔가 또 있어요? 좋은 것 같아요
2: 또 네. 안정감이랑
5: 또
2: 안정감
4: 또
2: 두 번째도 안정감
4: 아니요
3: 세 번째도 안정감
4: 그
2: 안전해
4: 함께 아, 좋다. 함께 뭔가를 하든 같이 네. 뭔가 고민하고 네. 즐기고 어. 힘들 때도 힘들어하고 네. 그러한 또 재밌음 에서 오는 그 행복함
2: 재미가
3: 재밌음
5: 네, 좀 화나는 그냥. 일 있으면 같이 화나고
2: 아, 맞아
5: 같이 화내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신나하고
3: 함께하는 거 자체가 행복하죠 네. 재미고
2: 재우 씨 입장에서는
5: 결혼. 저는 네. 사실 혼자 있을 때는 밥을 그렇게 잘 안 챙겨 먹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배고프면 먹고 아니면 사 먹거나 네. 혼자 먹겠다고 뭘 해 먹기도 조금
3: 원래 보통 네, 그래요
2: 애매하니까
5: 애매하고 근데 이제 둘이서 하니까 뭔가 물론 조금 귀찮을 때도 있지만
3: 요리를 직접 하세요?
5: 네. 오~ 귀찮을 때도 있지만 뭐 오늘 뭐 된장찌개 먹을까? 뭐 미역국 먹을까? 뭐 이렇게 해서 밥 같이 해 먹고.
3: 오. 네. 요리 잘해요? 성우 씨?
4: 네,
3: 재우 씨?
2: 아, 그래. 잘해요?
4: 저 그냥 점점 뭔가 늘어가더라고요.
5: 메뉴가 그러니까. 좀 늘어가요.
4: 핸드폰 보고 막 하는데 저는 메뉴얼. 그냥 다 맛있고.
3: 재우 씨가 해준 것 중에 가장 맛있었던 음식은?
4: 저 된장찌개 김치찌개 된장찌개
5: 지금. 김치찌개 된장찌개.
2: 다 맛있는 아, 거 아니었어요?
4: 어?
2: 다 마시는
5: 골랐어요
2: 거
5: 지금?
2: 그러니까 선택을
5: 하나를,
2: 해버렸어요?
5: 하나를 선택을 했네 아,
4: 그녀의... 싫은 거 하나 오이소박이가 있다 말고는 오이소박이는, 다 좋습니다
5: 오이소박이는 네. 제가 네. 담그는 건 아니고 네. 저희 집은 오이가 금지예요 여기 아. 오이 헤이터여가지고
4: 진짜
5: 오이 냄새가 나면
3: 아, 그럼 먹으면 안 돼
5: 비려하는 네. 분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이 반찬이 금지된 네. 집이어가지고
4: 다 좋습니다 저는
2: 아 알겠습니다
3: 그나저나 지금 어. 사물놀이 느다
2: 그래
3: 5월달에 공연 앞두고 있잖아요
2: 네. 소개해 주셔야죠
5: 맞아요.
3: 자 마음껏 홍보하십시오
4: 내일 모레 공연 이제 준비되어 있고요 그 공연 내용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느닷의 첫 앨범 이제 인스피레이션이라는 앨범이 있는데요
3: 네.
4: 그 앨범을 한층 이제 확장한 뭐 공연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공연 제목이 네. 힙펄스라는
3: 힙펄스
5: 네. 힙 파다의 힙과 펄스는 약간 박동을 의미하는데 약간 네. 힙한 박동, 힙한 심장 박동 약간 이렇게 몸이 반응하는 그런 네. 새로운 감각 약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2: 네.
5: 근데 지금 표가 한 8장인가 밖에 안 남았어요
3: 아, 아주 얼마 안 남았네요 어디서 하죠?
5: 네, 5월 24일 날 저녁 7시에 한국문화의 집 코우스에서 하는데요
2: 사회자가 누군가요?
5: 사회자

0: 가 또 접니다.
1: 야~
0: 우리 느닷의 느닷의 식구로서 제가 또 도움을 네. 줘야 하기 때문에 네. 제가 3회로 하고 느닷 네. 가족들이 공연을 펼칩니다.
2: 그럼 사회자로서 이 공연 어떤 재미가 있어요? 뭐 프로그램이라도 알려주세요.
0: 아 저는 항상 그 느닷의 공연을 보면 네. 마음이 찡해요.
2: 어 왜요? 찡하다.
0: 이게 감동도 감동이고 네. 그 우리 식구들이 저렇게 땀 흘리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무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 좀 한편으로는 너무 고생한다 약간 이런 마음도 들면서 전 눈물을 이렇게 막 글썽글썽 할 때가 많아요.
2: 저도 보면은 느닷 공연은 언제나 끝까지 힘을 다 쓰고 나와요.
0: 맞아요.
2: 이만큼도 안 남겨놓고 다 소진시키고 나오더라고요.
0: 화장을 해봤자 소용이
3: 의미가
0: 없어요.
3: 없어요.
0: 네, 네. 의미가 없어요. 눈에 다 들어가긴 맞아. 하지.
2: 그리고 항상 제가 느닷 소개할 때 제일 힙하다고 항상 얘기하는데 네. 이 느닷이 진짜 가락들이 네. 너무 신기할 정도로 힙해요.
0: 네. 맞아요.
4: 저희는 늘 이 네. 보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느끼는 걸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다만 단지 보는 것만으로 느끼기엔 또 한계가 있잖아요.
2: 몸으로 느껴야지.
4: 정말 100%를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네. 목표로 작품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연주도 그렇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2: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3: 한 8장? 정도밖에 네. 안 남았다고 하네요. 네. 24일 저녁 7시 30분 네. 한국 문화의 집
2: 코스에서
3: 지금 끝날 때 됐는데 네. 변화가 있습니다. 아주 큰 변화가.
2: 어떤 변화가 있죠?
3: 말씀을 엄청 잘하십니다.
2: 입이 열렸던 네. 어느 순간 딱 열리더라고요.
3: 처음에는 각! 이랬었는데
2: 각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풀렸어.
0: 이렇게
2: 아, 입이 트였습니다.
3: 그러면 먼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끝인사 해야 되거든요. 성근씨 네. 네, 뭐 오늘 고맙고 뭐 이렇게 잘 지내서 고맙습니다. 이 있잖아요.
4: 네. 네, 저는 또 어떻게 보면 국악하는 분들에게도 제가 사실 잘 많이 안 알려져 있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3: 네.
4: 그래서 또 이렇게 저라는 사람을 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또 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또 저를 보여줄 수 있게 해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저는 저대로 열심히 장구 연주자로서 잘 활동하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2: 멋져.
3: 제가 말씀도 잘하시고
4: 머리카락 옳지.
2: 아니 이쁘다. 그것도 멋있었어. 연주하고 난 모습.
3: 자 우리 지우 씨.
2: 지우 씨도 갈게요.
0: 네, 저도 이렇게 바투의 상사디아에 많이 나왔지만 네. 이렇게 또 긴장되는 무대는 오늘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2: 부부동반이 그래요.
0: 네, 부부동반이. 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또 함께해서 또 더 즐겁고 더 행복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이렇게 같이 어떻게 콜라보를 해서 활동을 많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2: 아~ 좋습니다. 두 분만의 팀도 꼭 만드시길. 오늘 소리꾼 김재우 씨 그리고 장구 연주자 박성근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팀명 생각했어요.
2: 어떤 거요?
3: 각.
2: 안녕하세요. 각이에요. 각이 딱딱 맞는.
3: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2: 야, 끝까지 웃음을 주시네요.
3: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2: 너무 행복했습니다. 에이,
3: 정말 이번 주말 여러분들 꽉꽉 채운
2: 꽉꽉 채워
3: 각이 없는
2: 각각
3: 그런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은 파투의 시대
2: 파투의 상사대입니다. 다음 주에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입니다. 조선의 학자 이수광 선생이 지봉유설에 인용한 여시동몽훈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일을 기록하고 또 내일 한 가지 일을 기록하는 일을 오랫동안 하면 자연스럽게 세상 온갖 일에 통달하고 오늘 한 가지 어려운 일을 실천하고 또 내일 한 가지 어려운 일을 실천하는 것이 오래되면 저절로 굳세고 단단해질 것이다. 매일매일 하는 일이 그 사람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를 돌아보기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도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함께 하시면서 내가 매일매일 하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황규남의 노래로 백구사 보내드립니다.

황균남의 노래로 가사 백구사 보내드렸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음악 나가는 동안 생각해봤는데 저는 딱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기. 하루에 한 번은 꼭 시도해보는 것 같은. 참 말씀드리면서도 부끄럽네요. 그래서 저는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요즘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매일 아침에 운동

하시는 분들, 끊이지 않고 그분들과 매일 자기 전에 일기 쓰는 분들. 이 둘 다 제가 참 못하는 건데 이불의 유혹을 떨쳐낼 수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가는 거, 이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일기 쓰는 거. 두 개 다 참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러고 보면 이 이불의 유혹이라는 거, 사실 이불 자체가 뭐 큰 힘이 있겠습니까? 많은 이불 속 안에 있을 때의 그 아늑함, 편안함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예. 지금 뭐 이불 속에 있는 분들은 좀 적게 예,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열심히 일터에서 매일같이 똑같은 일상들을 열심히 반복하고 계신 우리들한테 우리 모든 분들이 이불 속만큼이나 편안하고 아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금요일 방송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쾌동의 가야금 산조 보내드릴 텐데요. 중중몰이 대목부터 끝까지 신쾌동의 가야금 김재선의 장구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신쾌동의 가야금 산조 중중몰이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신쾌동의 가야금 김재선의 장구장단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경기민요 창부타령 준비했습니다. 이춘희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0: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우리 노래 자팍사전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노래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자세히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노래 자팍사전, 오늘은 추임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추임새는 판소리를 하는 도중에 고수나 청중이 시고 좋다, 잘한다 이렇게 하는 감탄사입니다. 주로 판소리에서 많이 하고 산조와 민요, 농악, 연희 등 민속음악 전반에서 추임새를 하는데요. 추임새의 추임은 추다, 추워주다, 추켜세워주다라는 뜻이고 이 새는 모양을 뜻합니다. 추임새는 관객의 추임새가 있고 또 고수의 추임새가 있는데요. 관객의 추임새는 소리꾼의 흥을 돋워줍니다. 장시간 소리를 하게 되면 소리꾼이 지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관객의 추임새가 응원이 되고요. 고수의 추임새는 소리의 강약을 보충해주고 소리의 공간을 메꿔주기도 하고 또 북가락을 대신하거나 상대역의 대사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추임새 하는 법 많이들 물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 실제 대학 강의에서도 전공 학생들도 아 추임새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사실 뭐 내키는 대로 이제 응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쓰이는 어떤 발성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좋다, 어시고 이렇게는 못하니까 이 단전에 힘을 주고 뱃속에서 올라오는 무게 있는 성음을 많이 선호를 하는 편이죠. 그래서 좋다 이거보다는 좋다, 어시고 이거보다는 어시고 뭐 이런 식으로 예. 노래 뭐 시간에 윤영 씨와 얘기했을 때 어떤 추임새가 제일 좋으냐 물어봤더니 와 이거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추임새를 하는 사람의 어떤 응원의 그 마음이 얼마나 잘 전달이 되느냐 이거가 가장 중요한 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공연 현장에서 보면 추임새들을 다 너무 잘 배워오셔서 계속 추임새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이게 저는 오히려 요즘의 공연 현장에서는 약간 지양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좋을 때 하는 거 요게 가장 큰 포인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북칠 때는 저보다 연배 높으신 분이 소리를 하거나 연주를 하시면 추임새 할 때 좋다, 좋지, 그렇지 이거가 참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추임새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관객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존댓말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다, 그렇지 이런 추임새 관객과 함께한다, 관객을 또 이끌어준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객의 입장에서는 언제 추임새를 해야 하는지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 뭐 앞서서도 좋을 때 하면 되죠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다른 사람은 들어야 되는 타이밍에 추임새가 나와버리면 이게 또 모두의 그 감상을 망치는 경우가 있는데 문장이 끝날 때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또 소리를 엄청 잘해서 아까처럼 와 이렇게 감탄이 나올 때나 반대로 소리꾼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소리가 잘 안 올라가거나 잘 안 내려가거나 목소리가 잘 안 나올 때 이럴 때 추임새를 해주시면 사실 소리꾼 입장에서는 본인의 약점이 좀 가려지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마운 추임새가 되기도 하죠. 그러면 이번에 들려드리는 소리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추임새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춘향과 이도령이 이별하는 대목입니다. 감정적으로 매우 격한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스킬이라고 하죠. 목을 쓰는 곳이나 또 음을 높고 낮게 쓰는 곳들이 고루 등장하니까 추임새를 일종의 연습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대목이기도 하고요. 특히 북장단의 김명환 명인이 북장단을 잡으셨는데 명인의 추임새 따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우양 명창의 소리로 춘향가 중 춘향과 이도령 이별하는 대목 보내드립니다.
1: 그때요 동원에서는 도련님을 찾느라고 야단이 났구나. 내 M자

그러니 병방 나조리 분분할지 방작업을 내요 나게 몰고 나간다 다랑다랑 다랑다랑 준양문전 당도요 어허도련님 큰일 났소 내 행차 떠나시며 도련님을 찾사기로 먼저 떠나셨다리옵고 왔사오니 어서 가옵시다 이별이라 하는 게 너 잘 있거라 나 잘 간다 이게 분명 이별이지 왜 너무 이별을 이리 뼈가 녹두둑 한단 말이오 어서 가옵시다

부전짐 하지롭소 나의 동에 올라앉으면

도 잘 있고라 춘향이 기가 막혀 도련님 앞으로 우르르르르르르

아이고 노련이 뿅 모두 주건님 날다려가오 쌍교도 싫고 톡교도 나는 실소 건넌 밝게 범보람 취하사 어지롱 주정 청달다려 가오 방자 달려들어 자기 청막 쥐어잡고 재질 독쳐 돌려세니 지옥같이 가는 말이 청산 녹소 얼른 얼른 한 모롱 두 모롱을 돌아더니 춘향이 키가 안 밝혀 가는 짐볼 우두머리 바라보니 달만큼 보이다 별만큼 보이다가 빈방금 보이다가 시보야 둥근 다리 때구름 속에 잠긴 듯이 아주 깜박 박석치를 넘어가니 춘향이 그 자리에 박석 주정

징그럽게 돼요. 사랑할 때는 서부렁섭적하더니 그냥 뼈가 녹은녹으더니 그냥 징언해. 근데 참 이게 이별가 너무 되거든요. 그럴만도 허요. 그때요 춘향이 할 일 없이 향단에게 붙들려 방으로 돌아왔지. 향단에게 붙들려 자든 진방 들어올 때 만사가 정황이 없고 총목 상심을 뜬구나. 유부와라 향단아 밝고 뿐다 쳐라.

예로부터 이루기를 꿈대와 보이는 이몬 신지가

천지 삼교 사람 낳고 사람 삼교 글자낼

죽거든. 뜻정 자네 잔커나 뜻정 자 되었거든. 만날 풍자 을 내잔커나.

야우문정 단장성에 찐반만지와 도구임의 생각 주오도

생각 원남산도 송정의 쌍빛상 쌍조 복국제

그래서 뻑꾹 뻑꾹 제가 잠을 못 자더니 이렇게 통 물들 못하니 그려 땅 나세더니 걱정돼갖고 잠을 못 자갖고 이렇게 못 울어요. 이.

하시로나 저 생각도 생각 생각 끝일 날이 천이 없이 오진간장

0: 세일월을 보내는구나.
1: 성우양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춘향가 중 춘향과 이도령 이별하는 대목 보내드렸습니다. 공연 현장에서의 추임새는 저는 감상의 어떤 그 깊이와 더불어서 추임새를 입 밖으로 내어놓는 것은 용기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용감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미랑의 노래가 좋다. 네, 금요일 방송 1부 끝곡은 이 곡도 저는 이 곡 들으면서 추임새 진짜 많이 했습니다. 네. 사실 현장에서 이 곡을 이 분의 소리로 들어본 적은 없어서 음원으로 들으면서 항상 추임새를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아마 들으면 추임새가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참 진한 그런 소리인데요. 이완순 명인의 소리로 진도 씻김굿 중에서 희설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판소리를 좋아하시나요? 판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고요? 느긋하고 나른한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판소리 연구에 최선을 다해온 저 최혜진의 다정하고 유쾌한 소리길 안내와 함께 판소리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얼씨구! 좋다!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최판사에서 만나요.

앵그마, 너 귀신대로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채찍을 걸고 천지를 홍기를 즐거워놓고 천지가 홍기를 춤으로 춘다. 저가 쪽으로 들어가니

0: 땅에는 사는 거라. 사고 위에는 뱃머리 가고, 올해 동네는 일머리 가지. 자자의 잘도 간다. 아이도 기내된다. 빛은 소리 발굴러라. 이는 좋은 저명 주나. 소의 바다에 짓다가 동네 바다에 새끼 질러. 새끼 질러 왔다가 너의 목숨을 바치고 희한사 불쌍하다. 이는 좀도 불쌍하고 아이복이 내던다. 새끼야 부자꾸나. 잘 걸었다 잘 걸어. 부모 코이 잘 늘었네. 아이기고 내던구나. 얼어 벗기고 내던다. 다 비껴보지. 우송우송 곳을 보자. 철도 산도 우리들이 우리 동네 용감 내고 자주 종교에 비껴주시.
1: 함경도의 고기 벗기는 소리, 박은천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명태를 잡을 때 부르던 소리였다고 하는데요. 이 소리 제목이 고기 벗기는 소리, 뭔가 조금은 잔인한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노동요, 고기 잡으면서 부르던 노동요였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영숙 외 여러분의 소리와 재담으로 발탈 중에서 민요 모음 대목을 준비했습니다. 이 발탈은 말 그대로 발에 이 탈을 씌워서 노는 놀이인데요. 이 발로 조종을 탈을 조종하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그래서 세밀한 어떤 그 움직임 표현보다는 실제로는 재담에 더욱더 무게가 많이 실려 있는 그런 또 장르이기도 합니다. 신고산 타령, 한오백년, 천안도 삼거리, 육자배기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팔도의 민요들을 재담꾼이 소리를 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영숙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0: 아이 주인, 에? 아이 주인 없어?
1: 아니 뭐가 와가지고 이렇게 부치끄러워 이런 제기를. 어이 이게 뭐야? 아니 당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이거 도대체 아랫도리는 어디다 엿 바꿔먹었나? 어?
0: 아이 그래 엿 바꿔먹었다.
1: 아 그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0: 아 내가 이래 봬도 응. 어? 조선 팔도강산을 물은 매주 밟듯 타고 다니는 그 유랑객이요.
1: 오 유랑객이라?
0: 그렇지.
1: 여보 그러면 어? 당신 그저 피안도로에서 두루두루 다 다녔으면은 어. 아,

0: 그 각기 그 거장의 그 노래도 좀 알겠구만.
1: 아이고, 내가 그 노래 모를까봐. 응. 아니, 그럼 자네도 아나?
0: 알지.
1: 오,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0: 내가 하라고?
1: 어, 그래.
0: 허지 뭐. 자.

0: 많이 다녔구나. 너도 많이 다녔어. 잘한다, 잘해.
1: 그래. 아, 그리고 근데 너 전라도는 안 갔냐?
0: 아이고, 갔지. 말도 마라. 전라도의 당도원이 그 김제만경 너른 뜰에 무럭해 근 벼이삭을 보니 그 보기만 해도 배가 저절로 부르더라.
1: 그래요?
0: 그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목포 땅에 다 다르니 진못 있는 한량들의 검은고 소리와 희생아씨들의 그 육자배기 소리가 그냥 기가 막히더라 이놈아.
1: 그렇지.
0: 그렇지.
1: 너 육자배기 할 줄 아냐?
0: 알지.
1: 아, 한번 해봐라. 아,
0: 근데 요거는 좀 같이 하자.
1: 같이. 같이. 주고받고.
0: 그렇지.
1: 알았어. 그럼 간다잉. 응. 그럼 내가 먼저 갈게.
0: 가라.
1: 사람이 살면은

조영숙의 여러분의 소리로 발탈 중에서 민요 모음 대목을 들었습니다. 신고산 타령 한오백년 천안도 삼거리 육자배기까지였습니다. 서도 입창 놀량 들어볼 텐데요. 이반도화 이정렬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서도 입창 놀량 이반도화 이정렬의 소리로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주 오늘 이 음악은 그야말로 못 심는 소리 축제였습니다. 예, 농사철을 맞이해서 저희 작가님께서 예, 못 심기 소리 축제로 만드셨는데요. 월요일에는 전라도, 화요일은 경상도, 수요일은 충청도, 어제는 경기도 못 심는 소리 들어봤고요. 오늘은 강원도의 못 심는

씹는 소리 만나보겠습니다. 강원도의 못 씹는 소리에는 아라리, 자진아라리, 어랑다령, 미나리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자진아라리를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자진아라리는 강원도뿐 아니라 충

지역이고요. 때로는 뭐 심는 소리로, 때로는 나무하러 가면서, 때로는 삶을 삶는 소리로도 자진아라리를 부릅니다. 오늘 들을 자진아라리에는 처녀총각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총각은 숫돌이 좋다는 핑계로 처녀집에 드나들고, 처녀는 총각네 집에 맷돌이 좋다는 핑계로 드나듭니다. 예전에 드라마에 그 여학생을

오늘 들을 자진 아라리에는 처녀 총각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총각은 숫돌이 좋다는 핑계로 처녀 집에 드나들고 처녀는 총각네 집에 맷돌이 좋다는 핑계로 드나듭니다. 예전에 드라마에 그 여학생을 좋아하는 남학생이 영어 사전 빌린다는 핑계로 계속 가던 그 장면이 떠오르네요. 옛날에는 이웃끼리 서로 숫돌, 그러니까 칼이나 낫을

0: 한다.
1: 강원도의 모심는 소리, 자진 아라리는 이원석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들었습니다. 이번에 자진 아라리를 강원도 고성의 소리로 한 번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자진 아라리는 모심는 소리라고 따로 표기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래 자체가 원체 좋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진 아라리는 아주머니들이 심심풀이로 많이 부르던 노래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예전에 강원도의 한 강변에서 어떤 할머님이 아라리를 부르는 소리를 들은 기억이 있고, 저는 노래가 좋다 진행하면서 들은 자진 아라리 중에 그 시어머니한테 맞는 며느리의 이야기, 그 노랫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리네 때리네 또 때리네, 어제 저녁에 때리더니 오늘도 또 때리네, 뭐 이런 노랫말이 있어가지고 너무 함께 서러웠던 그런 기억이 또 있는데, 그 다음 가사가 시어머니 죽고 나니 저 창고 열쇠는 내 차지, 막 이런 가사로 이어져서 혼자 엄청 깔깔거리면서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이 자진아라리 노랫말들이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직관적이면서도 상당히 풍자적이면서도 또 이렇게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럿이 삼을 삼으러 다닐 때, 그리고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불렀다는 노래입니다. 삼을 삼는 것은 마나 모시 같은 섬유를 가늘게 찢어서 그 끝을 맞대고 비벼 꼬아 있는 것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다큐멘터리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든 작업일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힘이 되었을 노래죠. 강원도 고성의 자진 아라리, 남계자 최동매 두 어르신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2: 세월이 갈기는 물결과 같고 우리 인생 느끼는 파란길 같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어디가 희고절여 아라린가. 못 살겠네 못 살겠네.

안에 우수나 경첩엔 강 풀려지고 청든 임연소린 만 풀려지네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안에 청두님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행지초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아리랑 아리랑 아.

0: 우리가 살면은 백년을 사나 아니 놀고 아니 먹고 뭘 할송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네.
1: 강원도 고성의 자진아라리 들었습니다. 남계자 최동매 두 어르신의 소리였는데요. 여기에도 우리 아 형님이 영악도 하지. 어제 아침에 때리더니만 또 때리네. 아, 왜 그랬을까? 예. 그전 노랫말 보면 못 살겠네, 못 살겠네, 못 살겠네. 시집살이 높아서 못 살겠네. 아, 요거 경험해 보신 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 그 다음 노랫말이 우수나 경첩엔 경칩을 이야기하는 거죠. 강이 풀려지고 얼었던 강이 녹고 정든님 이것엔 마음이 풀어지네. 그럼 요즘은 정든님이 주신 자꾸 반짝이는 것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정든님 연설에 마음이 풀어지네. 정든님이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말로. 사랑을 잘 전달하던 부군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런 부군이 있었으니까 서로 같은 편, 남편이 아니라 같은 편이었으니까 그 높은 시집살이를 함께 견뎌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참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노래라는 거 보면 그야말로 명곡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도시나위 굿거리부터 자진몰이까지 이어서 보내드릴 텐데요. 국립국악원 민속단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국립국악원 민속단의 연주로 남도시나위 굿거리부터 자진몰이까지의 흐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시나위 듣게 되면 이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

갈수록 녹음된 연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더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개성을 확인하고 또 그 속에서 재미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예상치 못한 호흡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음악의 어떤 일관된 모습을 계속 같은 감정으로 가져가기는 조금 어렵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들으신 이 국립국악원 특히 국립국악원의 이 시나위 연주들 같은 경우에는 참 잘 정제되어 있고 또 눈대목들만 뽑아서 악기 간의 조화를 있는 그대로 감상하기가 참 수월한 예, 그런 음악이죠. 그래서 아마 요즘의 전통음악을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국립국악원의 이 시나위를 또 이렇게 모방을 해서 또 자기만의 가락을 덧붙여서 이 곡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많은 분들에게 참 교과서적인 그런 레퍼토리라는 거 예. 요즘의 학습의 어떤 환경에 있어서는 참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금요일 방송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경기민요 뱃노래 준비했는데요. 전숙희 명창의 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음악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제16회 서암전통문화대상 전통공예 부문 후보를 공모합니다. 서암문화재단이 시상하는 서암전통문화대상은 광주와 전남 그리고 전북까지 호남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한 길을 걸어온 중견 예술인을 예우하는 명예로운 상입니다. 올해 시상 분야는 전통공예 부문입니다. 대상 수상자에겐 3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호남 지역 전통공예의 맥을 잇는 중견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화천그룹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고 접수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서암문화재단이 호남의 예술혼을 응원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춤을 추는 순간만큼은요, 사람도 바람처럼 가벼워지고 또 자유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나비의 움직임을 통해 삶과 자유 그리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무대,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제19회

경기 공연 접 삶이 취미로다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 부산 국악원 대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부산 개최를 기념해 마련된 무대인데요. 춤추는 인간은 곧 나비가 된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 전통춤 속에 담긴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무대 위에 풀어냅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선 몸짓 하나하나에 담긴 전통의 의미와 삶의 철학을 함께 느껴보실 수 있을 텐데요.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아하고 섬세한 움직임이 돋보이는 나비무를 시작으로 신명과 해악이 살아있는 탈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은 아리랑과 강강술래까지 이어지는데요. 여기에 바라무와 법고무 같은 불교 의식춤도 더해지며 장엄하면서도 깊이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또 영산제 전승교육사 동희스님과 아랫역 수륙제보존회 이사장 석봉스님, 그리고 감내계 줄당기기 보유자 이용만 명인과 이수자 신명숙 선생도 함께 참여해 전통문화의 깊이를 더욱 풍성하게 채워줄 예정입니다. 춤과 음악 그리고 전통의식이 하나로 어우러지며 삶과 자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시간, 접 삶이 춤이로다 5월 30일 토요일 국립 부산국악원 대극장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젊은 연주자들을 보고 있으면요, 우리 국악의 다음 시간이 조금은 더 기대되기도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이 마련한 전국 제22회 청소년협연의 밤 푸른음악회가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열립니다. 푸른음악회는요, 차세대 국악 인재들을 발굴하고 또 더 큰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련된 공연인데요. 해마다 젊은 연주자들의 열정과 가능성을 만나볼 수 있는 무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엔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와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참여해 그동안 갈고 닦아온 연주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아쟁의 강명신, 해금의 이하솜, 가야금의 조성아 등 아직은 학생이지만 무대 위에선 누구보다 진지하게 음악을 풀어내는 젊은 연주자들의 에너지와 가능성을 가까이에서 느껴볼 수 있다는 점도 의미가 깊은데요. 푸른 꿈과 열정으로 채워질 국악 무대, 푸른 음악회와 함께 우리 국악의 밝은 내일을 만나보셔도 좋겠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펼쳐집니다. 용궁으로 떠난 토끼 이야기, 어릴 적 한 번쯤은 들어보신 기억 있으시죠? 국립극장이 제천을 찾아 선보이는 창극 콘서트 토선생 용궁 가다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 제천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국립극장의 지역문화거점 공연으로 마련된 작품인데요.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도 국립극장의 수준 높은 창극 무대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된 공연이라 더욱 반갑습니다. 작품은 판소리 다섯 바탕 가운데 하나인 수군가를 바탕으로 약 4시간에 이르는 원전을 80분 정도로 압축해 조금 더 쉽고 흥미롭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는데요. 이야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병든 용왕을 위해 토끼의 간이 필요해진 용궁에서 시작됩니다. 자라는 토끼를 꿰어 용궁으로 데려오지만 토끼는 재치를 발휘해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데요. 동물들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 안엔 인간 세상을 향한 풍자와 해악도 담겨 있어서 웃으며 보다 보면 묘하게 공감되는 장면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국립극장의 창극을 제천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 토선생 용궁가다와 함께 판소리의 해악과 흥겨운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종이에 빼곡하게 그려진 여러 갈래의 길 중에 입구에서 출구까지 통하는 길을 찾는 미로찾기. 어릴 때 많이 해보셨나요? 이 길인가 싶어 한참을 꾸불꾸불 따라갔는데 막다른 길일 때 일단은 실망하게 되지만요. 어쨌거나 이 길은 아니란 걸 알게 됐으니 막다른 길까지 가본 게 결코 헛수고는 아니죠. 애초에 맞는 길은 딱 하나뿐인 미로찾기에서도 그런데 정해진 길이 없는 우리 인생이야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걸어보는 길 중에 의미 없는 길은 하나도 없으니 행여 끝이 막혀 있을까 두려워 말고 일단 발을 내디뎌 보면 언젠가 이 길의 의미도 알 수 있겠죠.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5월 22일 금요일 맛있는 라디오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미로찾기 이야기로 만나의 문을 열었는데요. 정말 미로찾기의 재미는 복잡하게 그려진 길 중에서 맞는 길을 찾았을 때 느끼는 쾌감에 있죠. 그러니 입구에서 출구로 통하는 길이 한눈에 보일 만큼 미로가 단순하다면 얼마나 시시하고 재미없을까요? 아마 우리 인생도 미로처럼 한눈에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시하지 않고 더 재미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인생길은 그럴지라도 퇴근길은 좀 안 막히고 집까지 가장 빠른 길이 뻥 뚫려주면 좋긴 하겠죠. 하지만 연휴를 맞는 금요일의 퇴근길은 아무래도 평소보다 조금 더 막힐 수 있으니까 만나의 음악들로 길 위의 시간도 지루하지 않게 채워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은 어느 길 위에서 만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운전대를 잡고 계신 게 아니라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문자 냉빙고에 싱싱하게 저장해 주세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첨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덩덕궁앱 사연쓰기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강석의 오카리나 연주로 함께합니다. 꿈길에서.

0: 예, 맛있는 라디오 금요일 1부에는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부터 봄이의 모멘트, 봄 뒤의 테이스트까지 다양한 음악들을 여유롭게 들어볼 수 있는 코너들이 마련되고요. 2부에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께서 미리 채워주신 사연과 신청곡, 문자 냉빙고에서 싱싱하게 꺼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맛있는 라디오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푸짐한 선물도 마련되어 있는 거 아시죠? 한우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강제원 팜스에서 드리는 숙행복 한우 떡갈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환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김준수의 노래 두 번째 달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굴로사령.
1: 굴로사령이 나간다. 사령 굴로가 나간다. 산옷 털 벙거리 남일광 난 하늘 올려 날래용자 떡 붙이고 건더 우리가 일곤 나가.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하지만 또 칠록의 계절이라고도 하죠. 한바탕 화려한 꽃들이 지고 난 후 초록빛 생기로 물드는 계절. 그 초록빛의 대표주자로 우리 고전 문학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식물이 버드나무인데요. 특히 봄날의 서정을 노래하는 작품에 이 버드나무와 함께 꾀꼬리가 한 쌍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버들은 실이 되고 꾀꼬리는 북이 되어 93춘에 짜내느니 나의 시름. 누구서 녹음방초를 승하시라 하든고. 작자 미상의 이 시조에도 역시 버들과 꾀꼬리가 한 쌍으로 등장했는데요. 가지가 아래로 길게 늘어지는 능수버들이나 수양버들의 특징을 버들은 실이 되고라는 비유법으로 그리고는 꾀꼬리는 북이 되어라고 비유법을 이어갔죠. 여기서 말하는 북은 배틀에 딸린 기구의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초록색 실처럼 쭉쭉 늘어진 버들까지와 그 사이를 배틀의 북처럼 열심히 오가는 꾀꼬리를 보며 시의 화자는 봄의 푸르름이 마치 옷감처럼 짜여나간다고 상상하고 있는 거죠. 93춘,

즉 석 달 90일에 걸쳐 짜낸 봄 풍경이 온통 시름이었다고 한 걸 보면 아마도 화자에겐 그 봄이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그리워하느라 힘겹게 지나간 모양인데요. 그렇게 시름으로 봄날을 견뎌낸 결과가 녹음방초인데 누군가는 그 녹음방초가 아름답다고만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기서 녹음방초란 푸르게 우거진 나무 그늘과 향기로운 풀, 즉 초여름의 싱그러운 자연 풍경을 한자로 표현한 말인데요. 이 초여름의 경치가 꽃피는 봄보다 낫다는 의미로 주로 녹음방초 승화시라는 어구가 옛 시가에 자주 쓰입니다. 이 시조는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의 노랫말로 불려왔는데요. 이수대엽은 우리 전통가곡 한바탕 중에서도 가장 느린 노래입니다. 서양음악의 템포로 BPM 20 정도? 즉, 한 박의 길이가 약 3초 정도 되는 건데요. 보통 아날로그 메트로놈이 BPM 40부터 측정할 수 있게 만들어지니까 메트로놈으로도 셀 수 없는 BPM 20은 얼마나 느린 건지 짐작이 가시나요? 봄이 짧아서 아쉽다고들 하지만 봄날을 고스란히 시름으로 견뎌낸 누군가에겐 그 시름의 실타래를 한 줄 한 줄 풀어내는 과정이 이수대엽의 속도만큼이나 느리게 지나갔을 수도 있겠죠. 오늘은 이 노래를 가객 이아름이 새롭게 풀어낸 버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버들은 실이 되고 이아름의 노래로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의 선율과 노랫말은 그대로 살린 채 약간의 사운드 디자인만 더한 곡을 먼저 만나봤으니 이번엔 조금 더 적극적인 재해석으로 재탄생한 정가 음악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정가 앙상블 소울지기의 언약이 늦어가니인데요. 이 언약이 늦어가니는 여창가곡 계면조 이수대엽을 모티브로 가사와 멜로디를 재해석한 곡입니다. 2014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정가라는 노래 장르의 매력을 대중적으로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한 곡이기도 하죠. 이 곡에 이어 또 다른 정가 앙상블의 곡도 한 곡 준비했는데요. 바로 정가 앙상블 이플의 봄을 사랑한 후에라는 곡입니다. 봄만 되면 찾아오는 아련한 이별의 기억, 이별에 대한 때늦은 후회를 노래하는 곡이라고 하네요. 그럼 먼저 정가 앙상블 소울지기의 언약이 늦어가니, 그리고 정가 앙상블 이플의 봄을 사랑한 후에 두 곡 이어서 만나보시죠.

정강상불 소울지기의 노래로 언약이 늦어가니 앞서 만나봤고요. 이어서 정강상불 이풀의 노래로 봄을 사랑한 후에 두 곡 이어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여성 가객들이 팀을 이뤄 정가의 매력을 발산하는 정가앙상블 팀들의 음악을 만나봤는데요. 정가라는 장르는 조선 후기 풍류방에서 주로 향유됐던 가곡, 가사, 시조 등의 노래들을 아우르는 장르명입니다. 한마디로 아정한 노래라는 뜻이죠. 예로부터 판소리나 민요, 잡가 등의 창자를 소리꾼이라고 칭해온 것과 달리 정가의 창자는 주로 가객이라고 칭해왔는데요. 앞서 만나본 것처럼 정가 앙상블로 팀을 이뤄 활동하는 가객들도 있지만 솔로 활동을 펼쳐온 정가 전공자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특히 여성 정가 보컬의 다채로운 음색을 감상할 수 있는 곡들로 몇 곡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정화의 꽃이 있다. 이 곡은 안정화 씨가 2019년 싱어송라이터로서 첫발을 내디디며 발표한 곡이었는데요. 꽃이 있다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꽃을 노래함과 동시에 소녀 같은 그녀의 어머니를 노래한 곡이기도 하다네요. 꽃이 있다라는 제목도 알고 보면 있을 유에 꽃 화자를 쓰시는 어머니의 성함을 그대로 풀어 쓴 것이었다고 하네요. 이 곡에 이어 또 한 명의 여성 정가 보컬리스트 하윤주의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작곡가 레마와 시인 남진원 그리고 하윤주의 목소리로 완성된 곡 봄밤 안정화의 꽃이 있다부터 두 곡 이어서 만나보시죠.

안정아의 꽃이 있다 앞서 들으셨고요. 이어서 레마 작곡 하인주의 노래 남진원의 시 봄밤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하나의 전통음악으로부터 가지를 뻗어나가듯 다양한 음악들을 엮어서 들려드리는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 시즌2. 오늘은 여성 정가 발성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곡들 다양하게 이어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은 박민희가 부르는 비웃어줘입니다. 여성 정가 발성의 매력이 잘 드러나는 이 곡. 오늘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정재일 작곡 박민희 노래 비웃어줘.

봄이의 모멘트, 봄디의 테이스트. 인간 김보미의 어떤 순간에 와닿았던 음악을 만날 DJ 봄디로서 여러분께 맛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요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불교의 진원인 옴마니 밤메훔을 토케토리의 노래와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1부 끝곡으로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막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한웅원과 장효선의 노래로 나나니 타령 함께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께서 어떤 이야기와 음악들을 저장해 두셨을지 문자 등빙고 함께 열어보러 갈게요.

한 주간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들 이곳에 싱싱하게 보관했다가 더 맛있게 꺼내드립니다. 문자 냉빙고. 지난주 금요일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이야기부터 꺼내볼게요. 삼승 할부지님께서요. 보미님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 오셨어요. 스승의 날 오늘도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라고 이렇게 출석 체크해 주시면서 신청곡도 남겨주셨는데요. 청해 주신 곡은 오늘 방송의 끝곡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보내드린 신청곡에도 빠짐없이 감사 인사까지 챙겨주셨네요. 보미님 신청곡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잊지 못할 두 분의 스승님이 계십니다. 국민학교 1학년 담임 강윤실 선생님과 서당 공부 수업료 없이 가르쳐주신 양지인 스승님은 잊을 수 없는 저의 스승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가슴에 새기고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이 참 스승이 있으신 거 정말 좋은 일이죠. 1716님께서요. 사진과 함께 문자 주셨는데요. 덕분에 오늘도 즐거운 시간 잘 보내고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오늘 풍물 선생님께 꽃바구니 선물 안겨드리고 맛난 점심 식사하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집에 갑니다.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꽃바구니 앞에 놓고 이렇게 스승님과 제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1716님이 어디 계실지 그거 굉장히 궁금하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또 어디에서 무엇 하며 함께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도 문자 냉빙고에 싱싱하게 저장해 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덩덕궁앱 사연 쓰기 버튼 눌러서 하시고픈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들 남겨주시면 됩니다. 7426님께서요. 지난 월요일에 청해 주신 곡 저희가 금요일에 들려드리겠다고 약속드렸었는데 지금 7426님 함께 듣고 계실까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결혼기념일이기도 하다며 청해 주신 곡이었는데요. 결혼 23주년 기념일은 남편분과 맛있는 저녁 드시면서 오붓하게 보내셨겠죠? 자, 오늘은요. 청해 주신 음악 함께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오붓한 저녁 보내시면 좋겠네요. 7426님의 신청곡입니다. 정미나의 울지 말아요.

정미나의 노래와 가야금 연주로 울지 말아요. 7426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금요일 2부 코너 문자냉빙고 함께 열어보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흔적들 더 꺼내볼게요. 1790님의 꽃편지입니다. 소나무 암꽃과 숯꽃입니다. 암꽃은 연자주색으로 줄기 끝에 피어나고 숯꽃은 연노랑색에 밥알 같은 모양에서 노란 가루인 송화가루를 흩날리죠. 자가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피는 위치가 다르고 날려오는 노란 송화가루의 가루바지가 되면 그 다음 해 솔방울이 되고 그 속에 씨앗이 생긴다고 하네요. 암꽃, 숯꽃을 따로 피우며 수만 년을 살았을 텐데 재선충 때문에 온 산의 소나무가 붉게 타들어가며 죽어가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소나무가 멸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길 염원해 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저도 말씀하신 재선충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아봤더니요. 그 소나무 잎이 빨갛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재선충 때문이라네요. 소나무들 푸르게 푸르게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5595님께서요. 보미님, 하루 일과 마치고 낚시터에 앉아서 붕어 낚시합니다. 태평소 시나위 부탁해요. 해금 연주도 들려주세요. 월척 잡게 크크크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지난주 일부 코너에 이렇게 들어보면 어떠한가 해서 정재국 명인의 피리 구음과 그 제자들의 피리 연주곡들을 연이어서 들려드렸었는데요. 오구호님께서요. 피리 소리가 낚시하는 분위기하고 어울리네요. 보내주셨네요. 5595님의 신청곡 띄워드리면서 오늘의 문자는 빙고도 마무리할게요. 황민왕의 태평수 연주로 태평수 신하위 함께합니다.

황미당의 연주로 태평소 시나위 5595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곡 전해드릴 시간이네요. 오늘 끝곡으로 프렐류드의 연주 이희문의 노래로 달거리 삼승 할부지님의 신청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저도 끝인사 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내가 불가에 귀의한 것도 범패의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일생을 통해 이 한 길로만 살아왔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요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2시간 정도 아침 연습을 하지요. 범패

0: 젊은 제자가 많이 나타나 그들과 함께 범패 연구원을 세우는 것이 저의 유일한 꿈입니다. 1979년 9월 18일 동아일보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송암 스님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범패가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범패의 체계적인 전승과 교육에 큰 공을 세운 분이죠. 이분이 범패 전승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조계종 어장 동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12살 되던 해 송암 스님이 이제 청량사에 3등 결제했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을 사중에 형님들이 범패를 배우기 위해서 송암 스님을 모셔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모신 게 40년 넘게 뭐 옆에서 공부한 것 같아요. 우리 스님 칭찬이 없으세요. 95년에 처음 칭찬 들어봤어요. 94년 내 우리 스님 8순이셨어요. 그 전 세계 스님 제자가 그리 많아도 스님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고 제대로 자리를 마련하고 보여드리는 분은 제가 공부한 이래로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데 제가 스님 팔순을 위해서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절대 반대로 하셔요. 법당에 올리는 의식을 뭐 극장에 그 저작거리에 그렇게 내놓으면 부처님께 벌 받는다, 안 된다. 근데 스님 저는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고집 세다고 이제 많이 혼났죠. 근데 사실 나는 스님한테 팔순 되시기 전부터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극장도 다 예약을 했고 스님 저 이렇게 준비하고 스님께 여쭈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놨더니 화도 안 내셔요. 그날은 연습을 하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을 매일 오셨어요. 스님이 매일 오셔서 마지막 다 점검해 주시고 이제 그런 공연을 했는데 우리 스승님이 입구에 의자를 깔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팜프렛을 들고 얘 다음에는 뭐 할 거니까 빨리 너희 준비해라, 거의 끝난다, 나갈 준비해라, 이거를 다 스님이 뒤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무사히 마쳤어요. 며칠 있다 품평회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칭찬에 인색해서 내가 우리 벽심이한테 한 번도 칭찬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을 기해서 내가 한마디 한다면 공부는 우리 벽심이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신 게 처음이에요.

0: 빛나다. 5월의 국악인 영산제 예능보유자였던 송암 스님의 제자로 현재 조계종 어장이신 동희 스님의 기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박경종 작사, 권길상 작곡의 동요 푸르다가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까지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푸르다라는 말 속에 듬뿍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푸르름 속에서 자라는 건 과연 아이들뿐일까요? 매일 비슷해 보이는 하루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 역시 조금씩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보다 조금 더 자라난 부분이 있다면 그 성장을 이끌어준 양분은 무엇이었을지 아름다운 노래와 함께 성찰하는 저녁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서정주가 쓴 시에 김효근이 곡을 붙인 푸르른 날 테너 존 노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이자 미국에서 활동하는 카톨릭 신부 그리고 작가인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사랑하는 가운데 자란다. 가끔 아이들을 보면요. 무럭무럭 자라라라고 얘기하는데 자라는 건 아이들만이 아니죠. 우리도 매일 똑같아 보이는 일상 속에서 분명 아주 조금씩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그 중심에는 작고 소소한 일상의 감동들이 양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크고 놀랍고 화려하고 시끄러운 게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사랑해 나가는 일, 그것만큼 우리를 감동시키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이향숙 씨 신규복 작곡 사랑을 그리며 메조소프라노 장현주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이경종 씨 오숙자 작곡 푸른 그리움 테너 하석배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메조소프라노 장현주가 부른 사랑을 그리며 테너 하석배가 부른 푸른 그리움 두 곡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강은교 시인의 시 우리가 물이 되어에서 뽑았습니다. 흐르고 흘러서 저 물역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강은교 씨, 이건영 작곡, 우리가 물이 되어 소프라노 박하나의 목소리로 보내드렸고요. 좀 전에 들으신 곡은 하모영 씨, 홍남파 작곡, 사곡의 노래, 테너 엄정행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푸르름이 가득한 5월의 네 번째 금요일, 성장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성장이라는 게 꼭 거창한 변화만을 의미하진 않죠. 어제보다 조금 더 다정해진 말 한마디, 같은 사건에도 조금은 덜 흔들렸던 마음, 강한 시련에도 묵묵히 버텨낸 하루까지 우리는 이미 충분히 조금씩 조금씩 잘 자라고 있을 겁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개면조 계략 청산도입니다. 강건순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전하는 FM국악당 정미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23일 공연한 여수시립국악단 제48회 정기연주회 공연실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불의 소리, 바람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기획되어 연주됐는데요. 국악관은 악곡 감정의 집을 첫 곡으로 시작해 무용 교방연가에 이어서 남도민요 연곡과 김영인 명창의 경기민요 연곡 그리고 판소리 적벽과 국악관현악 아리랑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첫 곡 메나리토리에 의한 국악관현악 감정의 집 감상하겠습니다. 이 곡은 작곡가 최지혜의 작품으로 임진강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된 곡인데요. 임진강을 우리 민족의 생명의 근원이자 정화의 공간으로 그려냈고요. 메나리토리를 중심으로 한 선율과 해금의 민속악적 어법을 통해서 역동성과 서정성을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총 3악장으로 구성되어 연주됐는데요. 1악장에서는 생명력 넘치는 임진강의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고요. 2악장에서는 강이 품고 있는 이야기를, 또 3악장에서는 강 속의 생명체와 물줄기의 강인함을 국악관현악의 선율로 담아 표현했습니다. 그럼 메나리토리에 의한 국악관현악 감정의 집 감상하겠습니다. 연주에는 여수시립국악단입니다.

메나리토리에 의한 국악관현악 감정의 집 감상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감상하실 곡은 남도민요와 함께하는 국악관현악 성주풀이 액매기타령 진도아리랑입니다. 성주풀이는 복과 번영을 비는 밝은 기운으로 이날 공연이 됐고요. 이어진 액매기타령과 진도아리랑은 한 해의 애군을 맞고 무탈함과 신명을 노래하며 관객들의 흥을 이끌어내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그럼 남도민요와 함께하는 국악관현악 성주풀이 액매기타령 진도아리랑 감상하시겠습니다. 소리에는 김미옥, 신지연, 이시원, 김민정, 박윤희, 김경희, 전현정, 연주는 여수시립국악단입니다.

0: 여수시립국악단은 아름다운 바다의 도시 여수를 대표하는 국악단입니다. 2000년에 창단되어 전통음악의 계승과 발전, 그리고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특별히 이번 공연은 남도민요와 경기민요의 다채로운 협연으로 더욱 풍성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상하실 곡은 판소리와 국악과는 낙적벽입니다. 이 곡은 작곡가 김백찬의 작품으로 판소리 적벽가 가운데 눈대목인 자룡 활 쏘는 대목과 불 지르는 대목을 엮어서 만든 관현악 곡입니다. 판소리의 원형을 살리면서도 국악 관현악에 입체적인 울림을 더했는데요. 특히 적벽가 특유의 긴장감과 리듬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스네어 드럼과 베이스 드럼 등 서양 타악기를 활용한 웅장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럼 판소리와 국악관현악 적벽 감상하겠습니다. 판소리 협연에는 최재일, 송다빈, 연주는 여수시립국악단입니다.
1: 이때 온 나라 주유는 도숙다려 말서되 공명이 진실로 허니라. 윤동 때 동남풍이 어찌 있을 소냐?
2: 노숙이 여짜오되 공명을 잠깐 봐도 제주 난용이요 사람은 군자라. 그러한 용 군자가 이러한 대사 어찌 헌을 오리까? 잠깐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1: 이 말이 제든 맞은

이말 이 사람은 좋아한 귀신 난측이다 만일오래 늙었다는 풍어우하느니라. 일중중여 울타오고 서성정궁 양장을 불러 노이대로 남경산 알리올라.

0: 산 올라가 사면을 살펴보니 분명한 데 없고 키 잡은 군사들만 다 하나에 가서 있거라. 가봐라 군사야.
1: 예?
0: 공명이 어디로 가노?

죽음으로 가느니라. 옳다 그것이 운명의 일터. 남면사 빨리 내려 호강 보물 당도원 원근 장파 불결이 출렁출렁 소존이 서 있거나 여봐라 소조라 운명이 어디로 가든 나라 수조리 한나라 구명을 할 수 있어 많은 용표한 일이 있어 무슨 일이니 하하하하 일일모신

하더니 만나는 신물로였더니 급하게 어떤 사람 피발도 서는데 요니 강하는 배인데 이런 대장이 나온 상강문 열 닫고 이너리 고무팔에 소롱섭적 나려오더니 우리 손길을 부여잡고 고개를 갔다 갔다 이하시 하시더니 그 배를 빨리 타고 살같이 가더니다. 옳다는 것이 공명이다. 강변에 내려가 너봐라 사공아 이 배를 더 뒤져고 공명 간대 보자 대종한테

0: 가까고 어디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1: 요람이 요람이 요람이
0: 살가지 떠나갈 게 심리 단강 또 다른데 공명 담배가 분명

가거여 주리돈 나니 허련이와 순간이나 내보아라. 천일이 못 들었나 장판교 큰 싸움 후 앵덕은 80만 명 팔룡사는 못 빼듯 일전에 나가 비었으니 막 한일여 전교 대의 그저 둘이

바로 동업 지라야 하삼지 도둑이 주먹이 톱 터지게 눈동을 꽉 쥐고 앞뒤 끼리 노자한테 대 어?

이때 조조는 장대에 높이 앉아 제장과 상의할 때 정욱이 여짜오되 동남풍이 일어싸오니 미리 제방을 사이다. 조조왈 통지우 이량이 생하니 동남풍인가 의심 말라. 어고 황계약 나 이제 그때요 황계약

정욱이여 짜오대. 군량실은 배량이면 선중이 원주. 얼띠 강상의 동덩실 높이도 요로하고 법요원이 만일 강기 있을진데 어찌 모릴까.

다 죽을게. 다 죽은 산에 나르며 쳐 죽을 줄 짐작하고 내가 아무 때나 이런 공변 당하면은 먹고 죽으려고 비상사는 이란데야 와삭와삭 먹고 죽고 황군산은 본때 끝으로 기어 기어 올라서는 이 말은 아이고

상을 받아

아이고 이 말이 퇴불려져 나야 천벽으로만 꾸도둑 꾸도둑 들어가지.

마지막으로 감상하실 곡은 국악관 현악 아리랑 환상곡입니다. 이 작품은 최성한의 아리랑 환상곡을 바탕으로 작곡가 박유철이 국악관 현악곡으로 재편곡한 작품인데요.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은 대표적인 민요이자 이제는 세계인이 함께 공감하는 민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곡 아리랑 환상곡은 2008년 뉴욕 필하모닉의 평양 공연에서도 연주되어 세계적인 감동을 전한 바 있는데요. 남도의 바닷끝에서 들려오는 여수의 역사와 정서를 담아 연주한 국악관 현악 아리랑 환상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전하는 FM 국악당 지금까지 정미정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우리는 다짐 같은 걸 합니다. 잠꼬대처럼 반복할 수밖에 없어서. 최지훈 시인의 시 수국의 시간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애타는 마음은 자꾸 우리를 다짐하게 만들죠. 그 다짐들이 쌓이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더욱 깊어갑니다. 우리 마음을 보살피는 시간,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은 꽃별의 Little Lights in Your Heart 전해드리면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서 온 최지훈 시인의 시 수국의 시간의 한 대목을 읽어드렸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자꾸 다짐 같은 걸 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시였는데요.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더 오래도록 이야기 나누고 싶은 마음, 그런 애타는 마음이 우리에겐 항상 있습니다. 그렇게 깊어지는 마음이 우리를 더욱 다정하고 속 깊게

만들어 주겠죠. 우리 마음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그럼 이어서 바람고재 스피릿 월커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람고재 스피릿 월커 감상하셨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문학과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 그리고 고전 시와 글을 만나보는 옛글의 온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덩덕쿵 앱을 통해서 온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마련했습니다.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습니다.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런 돈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조 청산리 벽계 수야를 재해석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쉬어간들 박진희의 노래로 만나보시죠.

두 곡 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박진희의 노래로 쉬어간들, 그리고 박경소의 여러분의 연주로 청송곡 전해드렸어요. 잠시 후엔 문학에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이 이어집니다.

문학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는 시간, 문학과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 여러분은 할머니에 대한 기억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할머니와의 아주 다정하고 애틋한 기억에 대한 책인데요. 우리 집 작은 개가 할매를 물었을 때입니다. 할머니 영숙의 시와 그림에 소녀 현아의 글과 그림이 더해져 만들어지는 아주 특별한 그림 에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몸이 안 좋아진 할머니를 집으로 모시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집에서 키우던 개는 낯선 할머니를 물고야 말았고 개에게 물려 열이 오른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죠.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이라 환자 가족들도 간병을 쉽게 할 수가 없던 시기였는데 마침 유학을 가려다 코로나로 쉬게 된 이 책의 작가인 손녀 현아가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아예 병원에 들어가기로 하죠. 여러 상황이 겹친 덕에 전에 없던 할머니와의 깊은 대화가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할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 할머니가 꾸는 꿈, 그리고 집에 돌아온 할머니가 소일거리로 그려내는 그림과 짧은 시편들, 이런 다양한 것들이 책을 가득 채우죠. 할머니와 깊은 대화를 나누며 할머니를 이해하고 또 사랑하게 된 손녀가 할머니와의 기억을 그리고 할머니와의 삶을 담아내려고 애쓴 그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와서 책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죠. 할머니에 대한 마음을 담은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안정화의 사랑하는 사람아.

안정화의 사랑하는 사람아 듣고 왔습니다. 책 읽어주는 밤, 오늘은 할머니 영숙과 손녀 현아가 함께 글과 그림으로 채운 그림 에세이 우리 집 작은 개가 할매를 물었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개에게 물려 병원에 입원하게 된 할머니를 돌보며 함께 나눈 이야기들 그리고 함께 만든 시와 그림을 담아낸 에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은 그림책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그림이 가득한데요. 손녀 현아가 그린 개성적이고 리얼한 그림과 할머니 영숙이 그린 어딘가 환상적이고 또한 아름다운 그림이 어우러져서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재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할머니의 가슴 아픈 삶이야기 그리고 할머니가 그리움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표현한 짧은 시들이 어우러지며 다른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내죠. 어떤 책은 그 어떤 설명으로도 제대로 전할 수 없고 읽어야만 그 맛을 알 수 있기도 한데요.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애틋한 기억을 가진 분들이라면 누구든 이 책이 전하는 저 다채로운 아름다움과 따뜻함에 마음 깊은 데서부터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겁니다.

0: 아는 경우에 여러분의 연주로 품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박송이의 노래로 할머니가 들려주는 자장가 소리 감상하시겠습니다.
1: 자장 자장 자장 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자장 자장 자장 자장 금자동아 옥자동아 자장 자장 자장 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자장 자장 자장 자장 금을 준들 너를 사랴 자장 자장 자장 자장 은을 준들 너를 사랴 자장 자장 자장 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자장 자장 자장 자장 부모에게 효자 동아 자장 자장 자장 자장 형제 간의 우애 동아 자장 자장 자장 자장 이웃 간의 화목 동아 자장 자장 자장 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자장 자장 자장 자장 달아 달아 밝은 달아
0: 할머니가 들려주는 자장가 소리였습니다. 박송이의 노래였어요. 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선 다양한 코너들을 마련하고 여러분

기다립니다. 시와 시인을 소개하는 내 친소, 책과 관련된 자리를 소개하는 그곳의 가면,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이 있고요. 낱말을 통해 일상을 마주하는 낱말의 풍경과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이야기의 밤, 시인이 낭독하는 작가와 작품 이야기, 책 읽어주는 밤, 고전 시와 글이 있는 옛 글의 온기도 전해드립니다. 또 우리 음악을 만나보는 지금 이 곡을 통해 전통의 매력에 빠져보실 수도 있어요. 언제나 다정한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사랑스런 굿거리, 이지영의 산조가야금, 이용구의 대금, 이태백의 장구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외 여러분의 연주로 사랑스런 굿거리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젊어서 열심히 삼여에 글을 읽었지만 곤지 기운 건 한 글자도 없음이 부끄럽네. 가소로워라. 네 가지 어리석음 안 끊어져 남에게 때로 다시 서책 빌려 보려는 것이. 조선시대 서거정 시 김희수가 북경에 가서 책을 많이 사왔으므로 시로서 서적을 빌려달라 하면서 겸하여 희롱하는 뜻을 서술하다였습니다. 서거정은 젊어서 삼여의 글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삼여란 공부하기 가장 좋은 세 가지 한가한 때를 의미하는데요. 겨울, 밤, 그리고 비 오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공부했어도 곤직, 그러니까 임금의 직무를 돕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면서 네 가지 어리석음이 계속된다고 했어요. 네 가지 어리석음은 중국 당나라 이광예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책을 빌려주고 책을 아끼고 책을 구하는 일과 책을 다시 돌려주는 일입니다. 책 한 권도 그냥 빌려달라 말하지 않는 서거정의 재치와 지혜가 담긴 시였습니다.

달무리 1악장 달빛 감상하셨습니다. 정대석의 검은고, 김정수의 장구 연주였어요. 옛글의 온기, 오늘은 조선시대 서거정의 시 김희수가 북경에 가서 책을 많이 사왔으므로 시로서 서적을 빌려달라 하면서 겸하여 희롱하는 뜻을 서술하다 였습니다. 서거정은 조선 최고의 문장가로 세조의 총애를 받으면서 성종 임금 때까지 모두 6명의 왕과 함께 국가의 편찬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수많은 시문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서거정의 문집 사가집 머리말에 시집이 50여 권에 만여 수, 문집이 20여 권에 수백 편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해지는 시집은 전체 52권에서 반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가진해산 가운데 세령산, 손범주의 생황, 이영섭의 단소, 유연숙의 가야금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진해산 가운데 세령산, 생황의 손범주, 단소의 이영섭, 가야금의 유연숙이었습니다. 한 스포츠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운동하는 법은 배웠지만 휴식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쉬는 걸 뭐 배우기까지 하나 싶기도 한데요. 안 해본 걸 하려면 언제나 쉽지 않은 법이죠. 어차피 쉴 거라면 제대로 쉬는 법 한번 공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의 끝곡 이상은의 달빛향에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우리는 길게 설명해야 되는데 외국에선 한 단어인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라진 존재에 대한 슬픔과 따뜻한 그리움, 이런 복잡한 뜻으로 포르투갈 사람들은 사우다지라는 단어를 쓰고요. 북극 원주민 이누이트족에게는 익트스와르포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누군가 올 것 같아서 괜히 문 밖을 서성이는 행동이라는 뜻이라네요. 누군가에겐 설명하기 힘든 감정을 누군가는 단어 하나로 표현하고 있었다니 흥미롭죠? 이름 붙이지 못한 복잡한 감정들 여기저기 참 많을 텐데 지금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표현하기 너무 복잡하다면 이 시간 차분히 정리해 보시죠.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아, 조이의 푸른 밤 이 노래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우리 단어 중에 눈치나 한 같은 단어도 외국 사람들에게는 길게 설명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정서가 있고 그에 맞게 말이 생기는 걸 텐데 이런 거 보면 언어는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이세준의 노래입니다. 말의 온도.

이세준의 말의 온도 듣고 오셨어요. 자, 이 음밤 참여 방법 한번 알려드리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메시지 샵 0301로 받을게요. 덩덕흥 앱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금요일 코너. 고민 해결사 AI 루미의 참고만 해. 다정한 AI 루미가 해결의 실마리를 던져주길 바라면서 여러분 어디 말하기 애매한 고민들 좀 털어놔 주시겠어요? 잠시 후에 함께합니다. 성우 방우 씨 오늘도 와주세요. 2부 K 클래식 한장 통해서 오늘의 국악 감상할 계획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임백천 씨의 노래 한곡 듣고 갑니다. 사랑한다는 말 없어도.

밤하늘에 별이 총총 떠있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신승훈 씨, 김고은 씨 두 분의 목소리로 해, 달, 별, 그리고 우리 듣고 왔습니다. 요즘 뭐 세상이 AI 투성이죠, 아주. AI를 전혀 접하지 못하는 분들은 아, 나 혼자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닌가. 뭐 어차피 뭐 내가 언제부터 얼리 어답터였다고 난 몰라 그냥. 버틸 거야 이러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간접적으로나마 AI를 경험하는 시간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우리 방우호 성우님과 함께하는 AI 루미 만나는 시간을 잠시 후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준비한 선물 안내해 드리고요. 다이아의 로고송 듣고 방성우님 바로 만나도록 할게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아이 루미의 참고만 해. 우리의 고민 해결사 방우호 성우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방우호입니다.
0: 우리 매주 청취자분들 고민에 조언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1: 네.
0: 그런데 예, 반대로 우리 성우님은 요즘 고민이 없으실까?
1: 아, 저 요새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0: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1: 지금 이제 AI 시대에 예. 우리의 목소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잃어버리는 우리 인간성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0: 네.
1: 우리 이은밤이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여러분들의 사연을 듣고
0: 네.
1: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저희가 그 정도예요? 갑자기 확 부담이... 네. 참고만 하면 되는 거죠?
1: 아,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0: 우리 고민 해결사 AI 루미의 참고만 해. 예, 방송우님이 AI 루미 역할을 맡아서
1: 네.
0: 자, AI 고민 상담을 라디오 버전으로 구현해 드립니다. 루미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여러 AI들의 조언을 종합한 의견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1: 네.
0: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살펴볼까요?
1: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을 앞두고 고민이 생겨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스포츠에 그닥 관심이 없어서 야구 규칙이랑 선수 이름도 잘 모르는데요. 저랑 다르게 저희 남편은 야구 없이 못 사는 찐팬입니다. 어딜 가든 작은 휴대폰 화면으로 야구를 꼭 챙겨봐요. 근데 맨날 혼자 야구를 보던 남편이 이번 주말에 꼭 같이 야구장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직접 가보면 진짜 재밌다면서 엄청 기대하고 있던데 솔직히 저는요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벌써 막막합니다. 그래도 모처럼 남편이 좋아하는 걸 같이 즐겨보고 싶긴 하거든요. 저같이 야구를 모르는 사람도 야구장 가서 재밌게 놀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0: 네, 사연자분이 야구장에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봐 주셨어요.
1: 아,
0: 야구장 자주 가십니까?
1: 저는 예전에 한번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자주 갔었거든요. 근데
0: 예.
1: 최근에 한 근래 한 5년, 6년 동안은 한 번도 못 갔던 것 같아요.
0: 한 번도?
1: 예. 예전에 이제 가는 목적이 사실 야구를 보러 가지는 않거든요.
0: 거기 가면 할 게 많긴 하죠.
1: 거기는 이제 알코올을 먹어도 되니까 뭐 맥주 마시고 뭐 예. 하고 그리고 특히 인천 같은 데는 바베큐 존이 또 있어요.
0: 그래서
1: 온 가족이 함께 이제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뭐 라면도 끓여 먹고 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가족들이 다 가서
1: 네네네.
0: 와, 그거 너무 좋겠다.
1: 친구들하고 친구 가족들하고.
0: 아하,
1: 네.
0: 저는 아직 거기를 그 바베큐 존을 못 가봐서 그 구장을 홈으로 하는.
1: 네네네.
0: 팀이 SSG
1: 아 맞습니다.
0: 그
1: 네, 인천
0: 예 그 팀이잖아요. 네. 그 팀의 감독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데
1: 아 네네
0: 그분도 거기 예 예약을 못 해주던데요.
1: 네, 그 좀 클릭을 해야 됩니다.
0: 야 진짜 능력자시다.
1: 예. 네.
0: 근데 그 5년 전보다 지금은 더 치열해졌을 거예요 아마.
1: 맞습니다. 네. 더 찾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0: 네.
1: 네.
0: 자, 야구를 그때 그럼 가족 단위로 가면은 그 중에는
1: 네.
0: 야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뭐 어린 아이들 포함해서 그런 분들도 네. 계셨을 거 아니에요.
1: 다 먹는 재미죠, 뭐.
0: 네. 뭐
1: 네.
0: 야구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있다고 답답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죠.
1: 그리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내가 룰을 잘 모르더라도
0: 예.
1: 옆에서 환호성을 치면 같이 치면 됩니다.
0: 맞아. 같이 응원하는 사람들이
1: 하면서.
0: 응원하는 사람들이 막
1: 네네네.
0: 그러면은 좋아하면 되는 거고.
1: 뭐 파도 타기도 하고
0: 예.
1: 뭐 같이 놀면 돼요.
0: 아, 성우님도 잘 아시겠지만
1: 네.
0: 야구가 아마 스포츠 중에 제일 복잡하지 않을까 싶어요.
1: 아, 룰이 좀 많죠.
0: 룰이 너무 많고
1: 네네.
0: 선수 9명 뛰는데 심판이 4명 많으면 6명 그렇게 있잖아요.
1: 아, 네네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매 순간 모든 공 하나하나에 다 개입을 하고
1: 네.
0: 아주 아주 그냥 진짜
1: 복잡합니다.
0: 스포츠입니다.
1: 네.
0: 평생 야구만 한 선수들도 룰을 헷갈리기도 하고 심지어 심판들도 심판분들도 경기
1: 맞아요.
0: 중에 헷갈려가지고 어처구니
1: 네,
0: 없는
1: 네.
0: 판정을 내리고 나중에 욕먹고 잘리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1: 맞습니다.
0: 아주. 그러니까 네. 애초에 룰에
1: 어렵습니다.
0: 대한 그런 그 어떤 스트레스는 좀 내려놔도 될 것 같은데
1: 네.
0: 우리 AI 루미는 뭐라고 조언을 해줄지 궁금하네요. 자, 야구장 가면은 예, 참 많이 예, 들리는 신나는 노래입니다.

0: 보통 이 노래는 이제 홈 팀이 이기고 있을 때 많이
1: 네,
0: 나오거든요. 이제
1: 맞습니다.
0: 분위기가 달아올랐을 때 띵동띵동 하면 다들 와 하면서 일어나죠.
1: 떼창을 부르죠.
0: 네. 자, 남편을 따라 처음으로 야구장에 가게 된 사회자분, 예, 루미는 어떤 조언을 해드릴지 함께 들어볼까요? 하이 루미.
1: 하이, 너의 베스트 프렌드 루미 왔어.
0: 루미야, 나 이번 주말에 어떡하지? 벌써부터 걱정이야.
1: 왜? 주말에 무슨 일 있어? 나한테 얘기해봐.
0: 요즘 야구 시즌이라 다들 들떠 있잖아. 나도 이번 주말에 처음으로 남편이랑 야구장 가기로 했거든. 남편이 나를 너무 데려가고 싶어 해서 아휴 그냥 어쩔 수 없이 가겠다고는 했는데 나는 야구 규칙을 하나도 모른다는 게 문제야. 그냥 몇 시간 동안 가만히 멍 때리다 오는 거 아니겠지? 경기 다 끝날 때까지 어떻게 버텨야 될까?
1: 야구장에 처음 가는 거면 걱정될 수도 있겠네. 야구는 꽤긴 시간 동안 하니까 더 고민되겠다. 그런데 의외로 경기 규칙을 모르는 사람도 야구장에서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오히려 처음 가는 사람들이 더 신나게 놀고 오는 경우도 많아.
0: 어머,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미리 좀 준비해야 될게 있나?
1: 먼저 남편이랑 잘 상의해서 좌석을 미리 선택해. 응원석으로 가면 치어리더가 있어서 분위기가 최고거든. 다 같이 소리 지르다 보면 야구 규칙 몰라도 그냥 막 신이 나. 남들 박수 칠때 같이 치고 다들 일어나면 너도 일어나서 즐기면 돼.
0: 약간 콘서트 느낌인가? 근데 내가 좀 내향적이라 분위기를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나는 응원석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0: 그렇다면 테이블석 추천! 테이블 위에 치킨이랑 맥주 올려두고 편하게 수다 떨면서 보기 좋거든. 새파란 잔디밭 보면서 탁 트인 공간에서 즐기는 치맥! 피크닉 느낌도 나서 좋다는 사람들도 많아.
1: 오! 치맥! 그거 좀 끌린다.
0: 그럼 이미 야구장 즐길 준비 끝났네. 구장마다 대표 먹거리가 있으니까 맛있는 거 마음껏 먹다 오면 돼.
1: 와, 벌써부터 군침이 돈다. 근데 아니 경기 내내 뭘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 야구를 잘 모르면 결국엔 지루해지지 않을까?
0: 그렇다면 너의 기대감을 끌어올려줄 야구장의 재미 포인트를 알려줄게. 먼저 야구장의 꽃은 전광판 이벤트야. 키스 타임이나 댄스 타임처럼 관중들이 전광판에 잡히는 순간이 있는데 화면에 잡히는 군중들의 생생한 반응, 그게 또 은근히 재밌어. 그리고 야구장은 특히 노을 질 때 응원봉 들고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쁘게 나와. SNS에 사진 올리면 야구팬인 친구들한테 반응도 꽤 좋을걸.
1: 어머, 얘기 듣다 보니까 야구 보러 간다는 느낌보다는 유명한 관광지에 놀러 가는 느낌이네.
0: 딩동댕, 정답이야. 먹고 사진 찍고 남편 신난 모습 구경하다 오면 돼. 그러다 야구에 흥미가 생기면 더 좋고.
1: 좋아, 부담을 좀 내려놔야겠다. 남편이랑 데이트 잘하고 올게. 고마워 루미.
0: 고민 해결사 AI 루미, 언제든지 불러줘.
1: AI 루미와의 대화로 야구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어떤 조언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0: 마음에 든다기보다 예. 일단 테이블석을 추천을 해줬는데요. 사실 이게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보통은 뭐 15,000원, 2만원, 25,000원 이 정도로 형성이 돼 있는데
1: 일반석이?
0: 예. 예. 그런데 테이블로 넘어가면 한 5만원 정도로 넘어가고
1: 예. 네. 그나마도
0: 비쌉니다.
1: 구하기가 어려워요.
0: 어렵습니다.
1: 거기부터 매진이 되기 때문에 이 네. 루미가 네. 예매 안 해보네야 얘가.
0: 아, 그러니까요.
1: 그냥 그 저기 뭐야 이런 거를 네. 그냥 넷상에서만 배웠지 직접 네. 안 해본 티가
0: 직접 안 해본 티가 납니다.
1: 이거 완전 어려워요. 이건 무슨 뭐 아주 진짜 아이돌 그룹 티켓팅하는 것만큼이나 어렵거든요.
0: 그래서 일반석을 일단 고르시고 네. 이제 테이블이 있거든요. 예. 직접 들고 다니는 테이블을 또 판매를 합니다. 근데 그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냐면 예? 이렇게 네모나게 크지는 않아요. 딱 맥주 하나 올려놓을 수 있게.
1: 네, 무릎 위에 놓는 거예요?
0: 네, 무릎 위에 올려놓기도 하고 예? 이렇게 세우는데 다리가 하나예요. 그래서 들고 다니기가 편합니다.
1: 다리를 내 그 내 네. 두 다리 사이에다 놓는 건가?
0: 사이에다 꼭 이렇게 놔도 되죠.
1: 아, 야, 그거 괜찮네. 네. 앞에 사람들 지나다닐 때 이렇게 비켜줄 수도 있고. 예. 그것도 괜찮고.
0: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1: 그런데 네. 주말 같은 때는 그냥 일반석도 구하기가 어려워요.
0: 어렵습니다.
1: 특히나 그 좀 인기 팀들 간의 경기는 네. 엄청납니다. 네. 네.
0: 그래서 암표가 많았었는데 요새는 네. 많이 또 사라졌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1: 너무 얄미워요, 그 사람들.
0: 예, 너무 비싸요.
1: 아무튼 예, 티켓을 잘 구할 수만 있다면 다른 네. 거는 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자, AI 루미에 이어서 우리 이은밤 청취자분들의 조언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0: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0407님. 야구장에서 응원하는 분들 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요? 맛난 거 드시면서 야구보단 분위기를 즐기고 오세요. 네. 하셨습니다.
1: 아마도 이런 내용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0: 맞습니다.
1: 자, 5055님.
2: 저도 얄못이에요. 야구장 가본 적도 없답니다. 그런데 요즘 야구장에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남편분은 야구 보시고 사연자분은 맛난 음식 실컷 드시면 좋겠는데요. 네. 하셨습니다.
1: 자, 김모씨.
3: 저도 야알못이었는데 전광판 보는 재미도 있고 사람들이 다 같이 한마음으로 소리 지르는 에너지가 정말 좋더라고요. 규칙은 몰라도 야구장 특유의 열기 속에 있다 보면 어느새 같이 박수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이번 주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남편분과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세요. 네. 하셨습니다.
1: 오늘은 대체로 우리 루미와 우리 청취자분들의 의견이 일치했던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야구 예, 잘 몰라도 스며들 수 있는 아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야구장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었어요.
0: 네.
1: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요거 참 좋지. 쿨입니다. 맥주와 땅콩.

0: 고민 해결사 AI 루미의 참고만 해. 방우 성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도 살펴볼까요?
1: 네,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직접 장보고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마트에 가는데요. 이것저것 맛볼 수 있는 시식코너에 들를 때마다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직원분이
1: 가끔 떡갈비에요
2: 하면 홀린 듯이 먹게 되고요. 새로 나온 만두 맛보세요 하면 또 놓치지 않고 먹어요. 근데 문제는 맛있게 시식해 놓고 안 사면 직원분 눈치가 보여서 다른 물건 찾는 척 뭐 서둘러 도망가게 되더라고요. 혹시 저만 이렇게 시식에 책임감을 느끼는 걸까요? 마트 시식 마음 편하게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0: 예, 이렇게 시식 코너에서 음식을 안살 때마다 직원분 눈치를 보게 된다는 고민이었습니다.
1: 네.
0: 기본적으로 되게 착하신 분들이 이렇죠.
1: 아, 이거 눈치 많이 봅니다.
0: 예, 그 눈치를 보는 게 사실은 정상인데
1: 네.
0: 가끔 보면은 거기 와서 그냥 아예 식사를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1: 저희 가족도 이렇게 가면서 이제 시식을 하는데
0: 예.
1: 저는 이렇게 한번 먹고 놔두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호이호님은
0: 예.
1: 가족들 입에 다 넣어줘요.
0: 어머, 맛있다. 자기 먹어봐. 얘도 너도 좀 먹어봐. 이러면서.
1: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한 사람이 계속 집어가는 거야.
0: 아, 약간, 근데 그거는 그
1: 네.
0: 정도는 우리의 권리잖아요. 예.
1: 네.
0: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1: 네.
0: 그 시식 코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냥 단순히 시식을 해주는 것만이 그분의 역할인지 아니면 판매로 연결을 시키는 것까지가 역할인지.
1: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0: 예.
1: 판매로 연결시키는 게 역할인 것
0: 아,
1: 같아요.
0: 그래요?
1: 예. 할당량이 있는 걸로 아마 제가 알고 있는데.
0: 그렇다면
1: 네.
0: 조금 부담을 가져야 되네, 우리가. 제 생각, 그냥 짧은 생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 입만 먹고 가는 거는 그냥 통과.
1: 네. 여러 번
0: 아,
1: 먹으면
0: 두번 이상 먹으면 어지간하면 사야 되는 거. 예.
1: 사야지. 아이고 진짜 많이 사드리고 싶은데
0: 네.
1: 기름값이 너무 높아서 그렇습니다.
0: 네?
1: 마음이 좀 쓰이네요.
0: 예.
1: 네.
0: 시식 코너에서 눈치 안 보고 마음 편하게 먹는 방법. 예. 노래 듣고 와서 AI 루미의 조언 들어봅니다. 나미의 빙글빙글.

0: 마트 시식 코너 갈 때마다 눈치 보인다는 사연자를 위해서 AI 루미 다시 한번 만나봅니다. 하이 루미, 너 거기 있니?
1: 하이, 나 바로 왔어. 우리 어떤 얘기 해볼까?
0: 루미야, 나 사실 마트 갈 때마다 은근 스트레스 받아서 고민이야.
1: 마트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왜 그런 걸까?
0: 아니, 내가 마트 시식 코너를 진짜 좋아하거든. 떡갈비에, 만두에, 치킨에, 맛있는 게 정말 많잖아. 맛보고 살수 있으니까 실패할 확률도 적고. 그런데 문제는 시식했다고 모든 음식을 다살 수는 없어서 맛있게 먹고 안살 때. 그때 눈치가 너무 보여. 이거 어떡하지?
1: 시식하고 나면 왠지 꼭 사야 할것 같아서 부담스러운 거구나. 근데 그 부담을 좀 내려놔도 괜찮겠는데? 음식을 안 사더라도 맛있게 시식해주는 손님이면 일단 환영하실걸?
0: 진짜? 그냥 맛만 보고 안 사면 그 직원분들이 속상해하지 않으실까?
1: 오히려 직원분들은 시식 때에 아무도 안 와서 썰렁할 때가 가장 속상하거든. 누가 와서 오, 맛있다! 하고 먹어주면 지나가던 다른 사람들한테도 홍보가 되는 거 아니겠어?
0: 어머, 그럼 내가 시식 코너에서 분위기 메이커 정말 제대로 했네? 어쩐지. 내가 먹기 시작하면 그제야 사람들이 슬금슬금 줄을 서기 시작하더라니.
1: 맞아. 그런 식으로 여러 명이 맛을 보면 홍보 성공이지. 또 직원분들은 와, 이거 진짜 맛있네요! 이런 리액션 한마디에도 큰 힘을 얻을 거야. 하루 종일 서 계시니까 밝게 먹어주는 손님이 좋은 기억으로 남는 거지.
0: 오, 생각해보니까 나도 카페 알바할 때 손님이 어머, 커피 맛있어요 하면 하루 종일 행복했어. 갑자기 마음의 짐이 3kg 정도 사라지는 느낌이다.
1: 하지만 그냥 무턱대고 먹는 건안 돼. 시식할 때꼭 지켜야 할 매너는 기억해두면 좋으니까 미리 알려줄게. 첫 번째, 시식 코너를 식당처럼 생각하지 않기. 만두 5번 리필하고 후식으로 소시지까지 챙겨 먹으면 직원분들도 당황하신대.
0: 알겠어. 다른 손님들도 맛은 봐야 되니까 내가 적당히 먹을게. 또 기억해야 될게더 있을까?
1: 직원분 바로 앞에서 이거 맛이 별론데. 어우, 너무 짜다. 이런 식으로 공개 품평에 열지 않기. 또 시식할 때 사용한 컵이나 이쑤시개는 깔끔하게 버리는 게 기본인 거 알지?
0: 아유, 그럼 당연하지. 근데 나 생각해보니까 꽤 괜찮은 손님이었던 것 같은데?
1: 좋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시식하고서 도망치듯 사라지지 않아도 돼. 맛있네요.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하고 당당하게 쇼핑하자.
0: 좋아. 나도 살건 사는 사람이니까 마트에서 시식할 때 쓸데없이 눈치 안 볼게. 고마워.
1: 고민 해결사 AI 루미 언제든지 불러줘.
0: 네, AI 루미와 함께 마트에서 당당하게 시식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1: 네. 제가 이렇게 한번 시식을 먹으면 좀큰 소리로 와, 이거 맛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0: 그 좋은 손님이네요.
1: 근데 저희 딸이 아직 이제 미성년자니까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남들한테 뭐큰 소리 내는 거. 뭐 아빠 조용히 해. 왜 그래? 아, 나 진짜 아빠랑 안 다를 거야.
0: 그냥 사람들 많은 데서 그런 말과 행동으로 이목을 끄는 것 자체가
1: 예.
0: 싫죠. 예, 저 같은 직업 가진 사람들도 싫은데
1: 아, 네.
0: 우리 사춘기 여학생 얼마나 싫겠어요.
1: 아, 네.
0: 근데 아빠랑 마트를 같이 가주나 봐요?
1: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오래전 기억이에요. 2년
0: 오래전
1: 됐나?
0: 그날 교복을 벗고 그 시절.
1: 네.
0: 자, AI 루미의 조언에 이어서 우리 이은밤 청취자분들은 또 어떤 의견을 주셨을지 인별그램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1: 네. 공사

0: 0407님, 시식 안 하면 시식하라고 하시는 분이 더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드세요. 시식하고 필요할 때만 사시는 게 최고인든요. 미안해 하실 일은 절대 아니에요. 하셨습니다.
1: 네, 우리 아까 AI 루미가 얘기해 준 거하고 아주 비슷한 내용이었죠. 이번에는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예, 비오기님께서 전 시식하고 사면 증정품 붙여줘서 좋더라고요. 그냥 시식한 거다 사세요. 크크크크크.
0: 증정품 좋다.
1: 이런 게 있군요.
0: 그러니까 뭐가 막 하나씩 붙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우유가 하나 더 붙어 있다든지 그런 거 많던데.
1: 네. 그리고 KMMM님은요?
0: 시식할 때 아이랑 같이 가요. 그러면 죄책감 같은 게 조금 덜하지 않을까요?
1: 아,
0: 하셨습니다.
1: 그러네요. 예. 애한테 뭐라고 안 그러겠지.
0: 그러니까.
1: 어머, 애가 먹겠다는데 어떻게 해?
0: 네.
1: 얘키안 크면 책임질 거예요. 뭔 소리야?
0: 저는 조금 너무 이상한 건데, 사실 이렇게 뭐 종이컵이나,
1: 예?
0: 그리고 포크인가? 뭐 이렇게 이쑤시개? 뭐 이런 거 주잖아요.
1: 예?
0: 근데 먹고 나서 이거를 버려야 되는데, 어떨 때는 버릴 때가 있어요.
1: 네.
0: 근데 그게 간혹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먹고 나서 그거를 눈에 안 보이니까
1: 예.
0: 그 직원분한테 드리기도 뭐 하잖아요. 쓰레기인데.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럴 때 되게 눈치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못 드리고,
1: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러면?
0: 그래서 못 드리고 계속 들고 다녀요.
1: 그거 들고 장봐야 되는
0: 예.
1: 거야? 아니, 어디 있겠지.
0: 그러니까, 너무 눈치가 보이지, 그런 게.
1: 일부러
0: 예.
1: 전략적으로 그걸 치우신 건가? 그래서
0: 아, 그런가?
1: 이거를 사는 사람은 요거 좀 받아주세요. 저
0: 한번더 말을,
1: 예.
0: 건넬 수 있게.
1: 아, 근데 그건 좀
0: 그것도
1: 그렇게
0: 방법이다.
1: 방법이긴 한데 좀 그렇다.
0: 근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1: 그러니까
0: 쓰레기를 다시 준다는 게.
1: 미안하게 만들려는 거지. 그래서
0: 아.
1: 내가 사면은 저 이거는 어떻게 하죠? 그러면 말 쉽게 건넬 수 있다. 이리 주세요. 그 쓰레기 저 걸려들었는데. 그래서 샀죠.
0: 안 샀어요. 기름값이 높아서.
1: 기승전 기름값.
0: 네.
1: 자, 빨리 기름값도 좀 내리고 우리가 편안하게 쇼핑도 마음껏 할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다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1: 자, 고민 해결사 루미의 참고만 해. 이 시간에 다뤄볼 고민들 받고 있죠.
0: 네. 든든한 AI 친구 루미의 조언이 필요한 사연이 있다면 이 시간에 털어놔 주세요.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애매했던 소소한 고민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번호 샵 0302, 그리고 무료인 덩터쿵 앱으로 보내주시고요. 다음 주에 다뤄볼 고민 사연은 인별그램에 미리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민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조언을 인별그램 댓글로 달아주세요.
1: 네, 오늘 AI 루미의 조언은 그저 하나의 조언일 뿐,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방성우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루미야 잘 가.
0: 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1: 1부 끝곡입니다. 소란의 괜찮아.

0: 누군가는 고된 밥벌이를 마감하고 자신만의 진정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또 누군가는 가족을 기다리며 따끈한 저녁밥을 짓는 시간. 그리고 그 저녁 밥상을 향하는 행렬이 길 위를 가득 메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는 그런 시간이죠. 그렇게 설레면서도 조금은 지치는 시간. 저녁 밥상보다 먼저 만날 수 있는 음악 밥상이 있습니다. 맛깔나는 음악과 매일 다른 주제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며 허기진 마음 든든히 채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에서 만나요.
1: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첫 곡으로 강수지 씨의 시간 속의 향기 같이 들었네요. 저희 방송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0302, 우물정 0302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덩덕궁 앱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현철 씨의 노래 이어드릴게요. 춘천 가는 기차.

샴푸의 요정, 빛과 소금의 노래까지 듣고 왔어요. 자, 여러분의 사연 좀 볼까요? 예, 1126님, 우리 동네에 꽃이 정말 많이 피었는데요. 너무 속상해요. 비염이라 향기를 맡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저런, 안타까워라. 맞아요. 비염이 심하면 예, 후각이 아무래도 좀 부진하죠. 사실 뭐 좀 안 좋은 냄새, 막 지독한 냄새 이런 거 잘 안 맡을 수 있다라는 건 장점인데 이렇게 꽃들이 만발할 때 꽃밭에서 꽃향기를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건 너무 아쉽겠다. 예. 참 잘 안 나요.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비염으로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수술까지는 안 했지만 뭐 약, 주사, 예, 병원도 몇 년씩 다녔는데 안 낫더라고요. 그러다가 학교를 지방으로, 대학을 지방으로 가면서 지방에서 6개월 동안 맑은 공기 마셨더니 싹 났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예, 좋은 공기 맡으러 자주 좀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지 없는 곳으로. 김광석입니다. 먼지가 돼요.

김광석님의 노래에 이어서 신해철님의 내 마음 깊은 곳에 너까지 듣고 왔습니다. 330 하나님, 친구에게 속 좁게 굴었는데 마음이 무겁네요. 마음 터놓고 미안했다 말하려고요. 나이가 들어도 왜 이리 철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죠 뭐. 오히려 적당히 거리가 있는 사람한테는 이렇지 않는데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친구한테는 가끔씩 이렇게 그냥 좁은 속을 들킨다니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요거 자체가 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고요. 그러고 나서 예,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터놓고 미안했다. 예, 내가 이러이러 했다. 아,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제 좀 고쳐봐야 되는데. 이런 얘기 주고받는 과정에서 예, 오해 같은 건 싹 풀릴 테고 사이도 더 돈독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이소라 씨의 노래입니다. 바람이 분다.

K-클래식 한 잔.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흥타령이라는 제목으로 불리는 곡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서 서로 다른 흥타령이 전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경기 흥타령 그리고 남도 흥타령입니다. 이 중에서 경기 흥타령은 천안 삼거리라는 제목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천안 삼거리 흥, 능수야 버들은 흥, 뭐 이렇게 흥이라는 말이 계속 들어간다고 해서 흥타령이라고 불립니다. 남도 흥타령은 이보다 좀 더 애절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흥흥 성화가 났네, 이런 후렴구가 몇 차례 반복이 되죠. 남도 흥타령의 사설 내용은 한 가지가 아닌데요. 지역에 따라 또 전승해온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해요. 오늘은 김수현 명창의 소리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수현 명창은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수군가 예능 보유자인데요. 표현이 섬세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소리를 구사한다는 평을 듣고 있죠. 김수현 명창의 흥타령입니다.

이소라 씨 노래에 이어서 김윤아 씨의 야상곡 듣고 왔습니다. 예. 서양에서는 이 야상곡을 녹턴이라고 부르죠. 예. 좀 굉장히 분위기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자, 이 분위기 예. 몰아서

남도 흥타령의 사설은 조금씩 다르게 불리기도 하는데 그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이 대목이 아닐까 해요. 꾸미로다 꾸미로다 모두가 다 꾸미로다. 꿈 깨니 또 꿈이요. 깬 꿈도 꾸미로다. 우리의 삶은 그저 한바탕 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노래하지요. 체념과 관조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 마음이 구성지면서도 또 힘있는 소리에 실려서 전해집니다. 오늘의 K클래식 한 장, 김수현 명창의 흥타령 함께 해봤습니다. 김준수의 소리가 이어집니다. 꾸미로다.

김준수 꾸미로다 듣고 왔습니다. 8804님. 아,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야식을 먹는데 언니

그러니까 밤에 먹으면 살쪄 이러네요. 아니 제가 그걸 이 나이에 그걸 모르고 먹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먹는 저 준디가 대신 위로해 주세요. 아 이게 참 언니가 참 동생이 야식을 먹고 있으면 혹시나 뭐 스트레스 받는 건 없는지 이렇게 좀 걱정을 해주시면 좋으련만 그러지 못하시구나. 예. 같이 먹고 싶어서 나도 좀 저를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 스트레스 받으면 먹히는 건 맞는데 예.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리시나요? 예. 그렇다면 예. 드셔도 됩니다. 근데 괜히 배만 부르고 스트레스는 그대로면 조금 줄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태연의 노래입니다. 꿈.

소수빈의 꿈에까지 듣고 왔습니다. 9152님, 친한 후배가 옷가게를 오픈했어요. 자기 가게를 너무 하고 싶어서 오랜 기간 준비하더니 마침내 꿈을 이뤘네요. 물론 이제 시작이지만요. 후배 소희가 즐겁게 잘 해나가길 응원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잘 돼야 될 텐데. 아마도 우리 9152님이 예, 또 오픈하면 또 이렇게 좀

뭐 사주시기도 하겠죠? 근데 이게 아무리 친한 사람이 해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옷을 계속 사줄 수는 없으니 모쪼록 그 옷가게 예쁜 옷들을 좀 많이 갖다 주시면 좋겠다. 기왕 사는 거 후배 옷가게에서 사면 서로가 기분이 좋잖아요. 예. 서로 쇼핑 자체가 어떤 두 사람의 행복을 더해줄 수 있는, 우정을 더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될수 있도록 좋은 옷들 많이 가져오라고 해주세요. 대박이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덕분에 DJ와 청취자 간의 우정이 더 많이 더해졌길 바라며, 이번 주에 마지막 곡 들려드립니다. 이슬기의 노래와 가야금 연주네요. 서산의 일모하니. 저는 월요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공과 의례라는 말은 사람이 태어나고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과정의 의례를 말하는데요.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고비를 넘어서서 새로운 단계의 삶으로 나아갈 때 혹은 한 집단을 떠나서 다른 집단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치러야 하는 의례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통과의례는 이전의 나와는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중요한 지점이 되는데요. 세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죠. 첫째는 분리, 익숙한 세계에서 반드시 자신을 분리시켜야 하고요. 둘째는 전이, 이 단계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 모호한 상태라서 시험이나 시련이 주어집니다. 셋째는 통합, 전이에서 이동하면 그에게 새로운 역할이나 지위가 부여되는 단계인데요. 도전을 완수하고 더 나은 존재가 돼서 새로운 세계로 통합됩니다. 오늘도 나름의 통과 의례를 치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의 산책길은 우리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음악 헌천수 들으면서 문을 열까 합니다. 김계희의 생황 김상준의 대금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헌천수 들으셨는데요. 김계희의 생황, 김상준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통과의례라는 말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쪽에서 저쪽 단계로 나아가고자 할 때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이 통과의례인데요. 하나의 신고식도 통과의례가 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질서를 수용해야 하는 것도 통과의례일 수 있겠죠. 원래 통과의례라는 말은 프랑스의 인류학자인 반 게네베 저술 통과의례에서 처음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반 게네베는 우리 인간사회의 다양한 통과의례가 각각의 문화마다 독특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명했고요. 원시사회부터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이 통과의례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사실도 주목했습니다. 특히 사람의 일생에 걸쳐 지나가는 출생, 성인, 혼인, 죽음 이런 일생의례도 중요한 통과의례인데요. 그런 일생의례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확대시켜보면 모든 통과의례의 다양한 단계의 특징이 그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또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했는데요. 우선 익숙한 세계에서 자신을 분리시켜야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탄생할 때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하는 분리, 탄생의례겠죠. 또 성인이 되려면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하니 이 또한 대단한 분리일 텐데요. 바로 성인의례가 그렇죠. 죽음도 마찬가지죠. 산자가 망자가 되는 분리, 이렇게 분리가 되고 그것이 전이가 돼서 다시 통합되는 그 세 단계의 통과의례,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도 이런 세 단계의 통과의례가 반드시 거쳐가야 할 그런 내용들인데요. 오늘 산책길 화두로 통과의례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곡은 단소 독주 청성곡입니다. 청성곡, 청성 자진한입이라고도 하죠. 가곡 계면조 이수대엽과 관련된 음악입니다. 이수대엽의 선율을 높게 변주해서 연주하기 때문에 음이 높다는 뜻의 청성, 그리고 가곡과 관련된 음악이라서 삭대엽을 우리말로 풀어 표현하는 자진한입이란 이름을 취해서 청성 자진한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대금독주로 가장 많이 연주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금보다 더 맑고 높은 음색, 음역을 지니고 있는 악기 단소독주 청성곡 듣겠습니다. 이거희의 단소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속도도 자유롭고 단소만이 낼 수 있는 특별한 음색과 음을 멋스럽게 장식해서 내는 단소의 멋을 두루 느낄 수 있는 음악이었죠. 단소 독주 청성곡 들으셨는데요. 이거희의 단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4128님께서

오늘 산책길 문을 여는 이야기가 통과 의례래서 그와 관련된 문자 주셨어요. 통과 의례. 아침 시간 듣는데 귀가 반응하는 한마디이네요. 오랜 직장 생활을 잘 마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통과 의례를 겪고 있는 중이거든요. 새로운 환경으로의 진입에는 항상 기대만큼이나 동시에 고통도 수반이 되는 걸 피할 수가 없네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고통은 끝까지 고통으로만 남지 않는다는 거, 마치 쓴 약과 같다는 거 잊지 마셔야겠죠. 또 보뜰마을님께서 이제 주말이 다가오네요. 통과의례를 말씀해 주셔서 오늘 하루가 더욱 새롭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깨어있다면, 그래서 우리 삶이 하루하루가 새로워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매일 통과의례를 치르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네, 두 분 고맙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행악 계열의 음악 다섯 곡을 이어 연주하는 곡 취타 계주 준비했습니다. 지난날에는 이런 음악을 행악으로 많이 썼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익숙한 행진곡 하면 서양식 행진곡 많이 떠올립니다만 우리 음악에서의 행악은 어떤 서정을 지녔는지 이 곡을 통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취타, 절화, 길타령, 금전악, 군악 이렇게 다섯 곡을 이어 연주합니다.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행악 계열의 음악 취타 절화 길타령 금전악 군악을 이어 연주하는 취타 계주 들으셨는데요. 다섯 곡을 한 20여 분 듣고 오셨습니다.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였습니다. 두 번째 곡 절화는 길군악이고요. 네 번째 곡 금전악은 벼루조 타령을 말합니다. 검정콩님께서 무결점의 경계를 넘나드는 장인들의 소리에 항상 감동입니다. 두만강에서부터 한라산까지 각도별로 국악을 듣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국악산책 시간에 저희가 우리나라 전역의 음악을 두루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남도 지역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또 여러 지역의 음악을 오늘 한꺼번에는 다 들려드리지는 못해도 우리가 전 지역의 음악을 함께 갈 수 없는 함경도나 황해도 평안도 음악까지 시간마다 안배해서 들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봄봄님께서 기분 좋은 송지훈의 국악산책 시간 오늘도 즐청합니다 하셨고요. 지초실님께서 앞서 통과의례에 관련된 문자 주셨어요. 통과의례 즉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아닐까요? 각고의 고생 끝에 어느 위치에 오르는 것. 현대인은 직장이겠죠? 16년 전에 현재 직장에 들어와서 풍찬로숙하다시피 익혀서 지금은 인정받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초실님께서 현재 그 위치에 오르시기까지 아마도 분명히 수많은 통과의례를 치르셨으리라 봅니다. 네, 세 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골랐는데요. 여창가곡 계면조 평농 북두칠성입니다. 저희가 이 곡은 참 자주 듣게 되는데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소원을 빌 때 꼭 칠성님께 빌곤 했잖아요. 바로 그 북두칠성을 향한 노래입니다. 북두칠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께 민망한 발괄 소지 한 장 아뢰 나이다. 그리든 임을 만나 정엔 말쌈 채 못하여 날이 쉬세니 글로 민망. 밤중만 삼태성 차사 놓아 샛별 없이 하소서. 이 노랫말에 민망한 발괄 소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발괄과 소지는 조선시대의 관청에 올리는 일종의 소장을 말합니다. 어떤 억울한 사정이 있을 때에 발괄을 올려서 청원을 했고요. 소지 역시 유사한 목적으로 올리는 건데요. 특별하게 정해진 투식은 없고요. 청원을 하는 이의 정보와 어떤 처분을 하기를 원하는지 무슨 청원을 하는 건지 그런 내용을 적도록 돼 있습니다. 이 곡에서 발괄 소지를 올리고자 하는 이유는 임과 함께 밤새도록 더 오래오래 함께 있고 싶으니까 샛별을 뜨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적 감수성, 시적 상상력이 참 뛰어난 그런 내용이죠. 여창가곡 계면조 평농 북두칠성 듣겠습니다. 강권순의 노래입니다.

북두칠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께 민망한 발괄 수지 한 장 아뢰 나이다. 그리든 임을 만나 정엔 말삼 채 못하여 날이 쉬세니 글로 민망. 밤중만 삼태성 차사노아 샛별 없이 하소서. 여창가고 계면조 평농 북두칠성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이수자 강권순의 노래였고요. 정재국의 피리, 박용호의 대금, 이호규의 검은고, 곽태규의 단소, 양경숙의 해금, 이지영의 가야금, 박문규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초실님께서 어제 유소년 축구대회에서 손자가 수비 3명 따돌리고 두 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하셨어요. 와, 대단해요. 축하드립니다. 이 우리 지초실님께서 손자 손녀 소식 가끔 전해주시는데요. 다들 영특하고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1007님께서 어제 고유가 피해 지원금 받은 돈으로 어떤 시인의 작품을 선택할까 고민했었는데요. 동네 책방에서 최영미 시인님의 시집을 주문했어요. 예전에 생각의 향기에서 최영미 시인님 이야기하셨던 거 생각나서요. 생각의 한계에서 나누어 주신 책들은 꼭 다 챙겨보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 잘하셨네요. 마음에 늘 시를 품고 가슴에 책을 한 권 품고 사신다면 삶의 질이 더 높아지시겠네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동동 골랐습니다. 동동은 원래 월령체로 된 고려 소교였고요. 이 노래로 향악정제를 추기도 했습니다만 조선시대에는 향악정제인 아방물을 출 때 월령체 동동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랫말 없이 관악합주곡으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동동 듣겠습니다.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관악합주곡으로 전승되고 있는 음악 동동 들으셨는데요.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동동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로 이어졌는데요. 조선 중종대에 이르러서 노랫말이 폐기됐고요. 이후 기악곡으로 남게 됐습니다. 노랫말이 폐기된 건 남녀 상렬지사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대에 노랫말 정비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동동도 그런 흐름 속에서 노랫말이 탈락되기에 이르렀고요. 마침내 기악곡으로 남게 됐습니다. 생각의 향기, 청춘.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입니다. 여러분과 좋은 이야기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청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글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란 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 울만은 1840년에 태어난 유태계 미국 시인입니다. 이 시를 그가 78살 때 썼고요. 80세를 기념한 시집에 수록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엇이 청춘인가 하는 생각 새삼하게 하는 시입니다. 청춘이란 어떤 시기가 아니라 바로 마음가짐이란 이야기도 하는데요. 아무리 젊어도 마음이 늙으면 청춘이 아닐 수 있고 또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 정신이

마음가짐이 젊으면 그건 분명 청춘이란 그런 내용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가 하고 생각해 보게 하는 글이라서 오늘 생각의 한기 코너에서 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무엘 울만의 시 청춘 읽어보겠습니다. 청춘.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말한다. 장밋빛 뺨, 붉은 입술, 유연한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 불타오르는 열정을 말한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한 정신이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말한다. 때로는 스무 살 청년보다 일흔 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는 것은 아니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을 늘게 하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진 못한다. 근심과 두려움, 절망, 자신감을 잃는 것이 우리 정신을 죽이고 마음을 시들게 하는 것이다. 예순이건 열여섯이든 사람의 가슴 속에는 경이로움에 이끌리는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미지에 대한 끝없는 탐구심, 인생의 즐거움과 환희를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또한 너나 없이 우리 마음 속에는 영감의 수심탑이 있다. 사람으로부터든 신으로부터든 아름다움, 희망, 환희, 용기, 힘의 전파를 받는 한 영원으로부터 그대는 젊다. 그러나 영감이 끊어지고 정신이 싸늘한 냉소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그대는 비록 스물이라도 이미 늙은 것이다. 영감의 안테나가 높이 솟아 희망과 전파를 끊임없이 붙잡는 한 그대는 비록 여든 살이라도 청춘으로 남는다.

청춘가 들으셨는데요. 최수정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오늘은 19세기 중반에 태어나 활동한 시인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란 시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다.

있습니다. 그가 78살 때 쓴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싯구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을 붙드네요.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을 늘게 하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진 못한다. 근심과 두려움, 절망, 자신감을 잃는 것이 우리 정신을 죽이고 마음을 시들게 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도 참 좋죠. 피부에 주름살을 늘게 하는 건 세월인데 열정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시들게 하지 못한다는 것도 참 좋고요.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영감의 수신탑이 있다는 것도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그 수신탑이 작동되지 않을 때는 정신이 싸늘한 냉소에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히게 된다는 것, 우리가 하루하루 무감동하게 산다면 바로 그런 얼음에 갇히고 말겠죠. 오늘 1840년에서 1942년까지 살았던 시인 사무엘 울만의 시 청춘을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 우리를 위해 무언가 빌어주고 축원 덕담을 하는 기분 좋아지는 소리, 비나리 축원 덕담 골랐습니다. 이광수의 구음 및 꽹과리, 박병준의 북, 이봉교의 장구, 윤천수의 징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밤이 되면 불이 밝고 낮이 되면 물 맑아 물불은 상극인데 월사 속경 구명 갔소.

주소만 이 집은 9억이니 복가로 다 가져놓고 와가 성질을 이룩할 채 어떤 터에다 터를 잡나 좌좌우양 남양편에 거북이 등에 터를 닦고 노적봉이 비쳤으니 거부장자가 날 자리에 문필복이 비쳤으니 대대문장이 날 자리에 도홍자봉에 솟았으니 자손창성을 자리에 일산봉이 비쳤으니 효제충세 열보열려 날 자리로 오구랴 오량에 풀이 나면은 하방출하는 풀이 나고 늙지 않는 불로 주어 죽지 않는 불사역의 좌우의 생중하니에 그런 터에 사람이 나면

집을 일제 안채는 목숨 숫자 사랑채는 복복자 행랑채는 이창성

아비라네 문 주문주를 우려놓고 황금으로 다 보를 얹고 순금으로 석가래 걸고 백금으로 다 부연 달고 천년기와 말년굴피를 보기 좋게도 이어놓고 그러다가 마루를 깔고 백명주사로 벽을 바르니 잡기잡시는 원강천리로 대면내 무사태평이 아닌가 만체수

꽹과리, 박병준의 북, 이봉교의 장구, 윤천수의 징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코너에서 청춘에 관한 시 들려드릴 때 1007님께서 무기력하고 우울한 저에게 꼭 필요한 시 같아요. 사무엘 울만 시집도 꼭 읽어봐야겠네요. 인터넷 서점에선 다 품절로 나와서요. 중고 서점에는 있으니 주문해서 읽어봐야겠어요. 이 시를 읽으며 40대를 열정적으로 남들 몇 배로 살아야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우리 1007님 아직 젊으신데 더 젊어지시겠네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김죽파류 가야금 짧은 산조입니다. 우리가 흔히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를 일러 푸근하면서도 곰삭은 멋을 내는 산조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아마 들어보시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런 특별한 음악에 푹 젖게 하게 하는 맛이 있는 산조입니다. 그런 산조를 연주하는 이의 손길도 중요한데요. 오늘 김죽파류 가야금 짧은 산조를 김죽파 명인이 직접 연주하는 가야금 소리 그리고 김동주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다스름부터 세산조시 그리고 마무리가락까지 김죽파류 가야금 짧은 산조 들으셨는데요. 김죽파 명인이 직접 짧게 짜서 연주한 음악이죠. 김죽파의 가야금 김동준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명인이 직접 짜고 직접 연주한 산조라서 자신의 음악을 거침없이 연주하는 자신감, 그런 것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연주였습니다. 1028님께서 새싹 문자 주셨어요. 저는 지금 이어폰으로 국악 산책 들으면서 말 그대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니 국악 산책은 맑고 상쾌한 숲 공기와 잘 어울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지원류 산책 산조.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아, 그렇군요. 우리 시간이 이 맑고 상쾌한 숲 공기와 같다고 하시니까 저도 오늘 날씨처럼 기분 좋습니다. 또 6944님께서 김죽파 명인의 맑고 의연한 가야금 소리가 비개인 창공을 곱게 물들입니다. 아름다운 5월의 주말과 연휴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셨는데요. 어저께 그저께 비 오고 그저께가 종일 비 왔죠. 어제 많이 흐렸고요. 그러더니 오늘 이렇게 맑은데 그런 날하고 잘 어울리는 음악 오늘 산조 들으셨는데요. 적절하게 표현을 잘 해주셨네요. 이번에 새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화사한 음악 한 곡 들어볼까요? 같은 화사함이라 해도 남도의 화사함은 경기음악의 화사함과는 온도차가 좀 있는데요. 오늘 남도민요 새타령 듣겠습니다. 노래 속에 어떤 새들이 나오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는 감상이 되겠죠? 박양덕 외 여러분의 소리 새타령 함께 하시겠습니다.

봄날에 온갖 새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풍경, 남도잡가 세타령, 박양덕 외 여러분의 소리였습니다. 글동무님께서 저도 국악 산책하는 동안 맑아져요. 숲속 산책길과 잘 어울려요 하셨고요. 또 지추실님께서 앞서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들으시면서 김죽파류 눈 감고 들으니 제가 우룰창창 누각에 서서 풍광 관조하며 듣는 듯 합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음악이 자연과 잘 어울리죠. 이 시간 끝곡으로 서도민요 개성난봉가 들려드립니다. 유지숙의 소리입니다.

0: 서도민요 개성난봉가 유지숙의 소리였습니다. 오늘 통과의례에 대한 이야기로 이 시간 시작했는데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고자 할 때 치르는 것이 통과의례죠. 우리가 태어나서 평생 살아가면서 치러야 할 통과의례가 참 많고요. 앞으로도 우리 앞에 다가올 수많은 통과의례가 있을 텐데요. 그 의례는 겪으면 겪을수록 이전에 나와는 다른 단계로 거듭나게 되니까요. 피할 일만은 아니겠죠.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1: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어, 너,

신장걸 구레 푸드 오치니

아!

일을 잘해놨니. 섭쌀로 밥 짓고 온수 잡고 동수 고색 당수 삼색 실과는 파기 차려 귀하놓고 산도 잡아 극할 거냐 길을 넣으시 받쳐놓고 도사공 거둑 봐라 의관을 정지하고 북치를 양수로 지고 그저 보너를 봐.

9년지수 배를 타고 다스릴째 오복 정한 홍수 구주 돌아들고 오자서 분노할지 노가로 건너주고 해상 앞에 안장수 오강으로 돌아들어 우선 대지 건너주고 공룡 탈주하듯 동남풍을 빌며 조종 백만 대병 주유하고 거니 배 아니면 거의 허리 그저 보고를 두둥둥둥둥둥둥둥 주유요 경량 거니 도연이 몇거 규거래 화란이 고분주는 장안의 강동거유 임술지 주체로로 노라있고 지곡종종어사와 허니 고여성구 무정건알가 무길금이요 개도난이 화장분한 우유물리 체련주요 타고 말선 하고 무지상 무선이게 아니냐 우리 선이 수물예병 상고로 귀여봐야 경세우경정으로 변액서라는 날짜고 오늘날 김당수에 제수를 드리오니 통해신 남명이며 서해신 거승이며 남해신 중농이며 북해신

하시고 좋은 데 장가들어 70승 남아 없소서. 그러나 염려 말고 어서 그 배부르 들어라. 성황과 지기 최초구건이 심정이 고동바라 대전으로 우르르르르르르르 나고 너네 조마자랑을 무릎 쓰고 새별 같은 두드러 감고 보금질을 으드드드

0: 선! 선!
1: 정자도 울고 사궁도 울고 적군 화제할 이게 모두 나 그때여 신천이 죽은 줄 알았더니 옥황상제께 없어 사회용왕에게 하교하시되 묘일묘시에 황주 도화동 사는 심학교 딸 청이가 물에 들 것이니 고이모시라는 어명이 지음하시거늘 사회용왕령을 듣고 그 시를 기다릴째 과연 옥같은 낭자가 호련히 물에 들거늘 태국 교자의 고이모시여 수궁으로 들어올지 위도 장할시고 천상선녀 선관들이 심소저를 보자 하고 태을진 학을 타고 안기생년 타고 구름탄 적송자 청이동자 황이동자 쌍싸게 보셨네 얼굴 향화 마우 선녀 나박 부인 팔서 저들이

안녕.

유리를 주고 세상 음식이 아니라 유리한 호박병에 전일 쪽 가득 담고 한 가운데 삼천 벽돌을 덩그렇게 괴었으니 세상에 못 본 바라 삼일에 소연하고 이래 태연하야 극지에 봉궁은다. 이때 천상에서 옥진 부인이 내려오시는데 이는 윤구하니 전 곽씨 부인이 죽어 광한전 후토 부인이 되었던가 보더라. 심청이가 수궁에 머물러 있단 말을 듣고 모녀 상봉차 하강을 하시난디 오색 채운얼 기린에 가득 싣고 벽도 하타 살비운내 버려 곱고 청학 백학은 진매 서고 수구

心满。

손으로

심청이 모친인 줄을 짐작하고 부인의 목을 부인

주여 식신청이란

정월 말유헌다. 내 딸 정아 우리 마라. 너는 세상에 다시 나가질 길을 있으리라. 광한전 맡은 일이 직분이호다. 허여 오래지체 어려워라. 요량 소리가

이때의 모녀작별지후 옥황상제 께 없어 사회용왕에게 또다시 하교하시되 심낭자 박년이 늦어가니 인당수로 환송하여 인간의 귀한 배필을 정하여 주라는 음영이 지엄하시거나 사회용왕령을 듣고 심소절을 환송할지 곧 한송이를 조화있게 만들어 양대 선녀로 시위하고 금수 보배를 가득히 넣어보내니 이난 곧 임당수라. 이때는 어느 땐고 하니 송천자께 없어 황후 붕하신 후 답비를 아니하시고 세상의 온갖 기와 요초를 모아 황극전 넓은 들에 심어놓고 조석으로 화초 구경을 하시난디 화초도 만구만다 팔월부유군 자룡만당 추수의 홍년왕 알명구독을 향원 손식 전튼 한매왕 진실량의 거구 재난 불고 있다고 복성군 만지 부르게 무르니 장신문중 백구시오 천태산 들어가니 양미르게 자야이오 원정 부지 이별하니 옥치

나비 새김 생놀이 지지고 내가 이때 토선주는 임당수에 떴던 곳을 의전에 진상하였구나. 송천자 보시고 대희하사 도선주를 불러들여 무창 태수를 제수하시고 그 꽃을 후원 화계상에 심어놓고 구경을 하시란디 천재 보시고 대희하사 적꽃이 웬 꽃이냐 적꽃이 웬 꽃이냐 주지 벽두 와를 동방사이 나온 지가 3000년이 묻다 되니 벽도 화도 아니요 금랑 세계 연화꽃이 따르주 해상 동실 또한 난듯 그 꽃 이름을 강선화라 지으시고 존속으로 구경하실제 이라는 천자 심신이 살을 나누이오 화계상을 건의한디 뜻밖의 강사가 벌어지며 선녀들이 서있건날 천재악구이 여겨 너희들이 귀신이냐 사람일까 신여예하고 여짜오되 남해용궁신여으로서 신수저를 모시고 세상은 나왔다가 불이여 전하를 범하여 싸우니 황공무지로소이다. 옛말에 지듯 만듯 옛화를 불견 가 이튿날 만도백관 조회석상에 간밤 꽃봉 사연을 말씀드리니 최신 등이 이 말 듣고 국모 없으심을 하늘이 아르시고 인연을 내려 싸우니 국모로 정하심이 지당한 줄로 알아요. 천자 이 말을 오리 여기시사 그날 즉시 태길언이 5월 5일 갑자시라. 심황후 몸은 비록 귀되었으나 다만 생각이 붙인 생각뿐이로구나. 이라는 웅난간에 비껴 앉어 추워

루!

오케이.

홀쑥 홀쑥 홀쑥

자기로다 편지 좀 봐 손에 들고 문을 열고 바라보니 길어요

송천자 내궁에 드시니 심황후 눈물 흔적이 있거날 송천자 물으시되 무슨 근심이 쌓기에 눈물 흔적이 나이까? 심황후 대답하되 불쌍한 것이 맹인이라 천하 맹인을 불러들여 고적한 한을 한때나마 위로하여 줌이 첩의 소원이다. 송천자 기특이 여기시사 승지를 불러 분부하시되 만좌 맹인을 황극전으로 불러들여 맹인들의 고적한 한을 한때나마 위로하여 주도록 하여라. 이렇듯 분부하여 노니 지의 애기봉사까지도 황성잠치에 참여하였던가 보더라. 그때요 심봉사는 낮에면 강두에 나가 비석을 안고 울음을고 밤에면 집에 돌아와 눈물로 세월을 보낼 적에 이때 이웃 마을에 사는 묘한 여자 하나가 있는데 호가 뺑파였다. 이 뺑파는 신봉사가 따르덕에 전곡간에 두고 산단 말을 듣고 놀고 먹을 양으로 이 이웃도 모르게 자원 출가를 하였던가 보더라. 신봉사 그 불쌍한 가산을 어떻게 먹성 썩여 도저하든지 꼭 먹성으로만 조지는 뒤 이놈의 입정머리가 이러던 것이었다. 쌀 퍼주고 떡 싸먹고 배주고 고기 사기 헌그 보고 엿 싸먹고

던져돈 모두 받아 조석으로 술박기와 상하촌 모심들과 팔잡고 춤추기 끼우집애가 욕자르고 초상집애가 쌈자르기 잠자면 이갈기와 배 끓고 발목 떨고 한밤중 울음을 워 이래는 반편이요 말에는 졸랑이라 먹을 속은 꽹맥이라 힐 끄더면 헬 끄도고 헬 끄더면 힐 끄도고 삐죽하면 삐죽하고 삐죽하면 삐죽하고 남의 호진 호장하고 단단비도 난리 해답을 자르기와 신부 신랑 잠자는데 가만 가만 가만 가만 물한테 들어서서 손뼉 치고 둘이 이년은 행신이 하여도 신봉사는 아 놓았던지 나무 칼로 귤을 노려가도 모를 지경이 되었던가 보더라. 하루는 신봉사가 전국 조사를 헐량으로 돈꾀를 내다 놓고 돈꾀에 손을 넣어보니 엽전 한 푼이 없지. 아, 여 뺑파, 돈꾀에 엽전 한 푼이 안 들었으니 어찌 된 일이오? 아이고, 영감도 절에서 외정은 살림 속을 몰라. 영감 드린다고 고기 사고 술 사고 담배 사고 떡 사고 헌 돈이 그 돈이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오? 그래 나 술 고기 담배 많이 잘 사주더라.

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토요일 새벽 이맘때는 일도 마음도 한숨 쉬어가는 시간 아닙니까? 평일을 보내면서 어떤 자리에서는 웃어야 하고 또 어떤 관계 앞에서는 괜찮은 척해야 했던 마음이 조금은 느슨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오래된 인연은 끝까지 지켜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면 단지 오래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붙들고 있던 관계가 어떤 땐 마음의 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관계 정리를 따로 하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섭섭하게 생각될까봐, 또 괜히 말이 날까봐 지금 와서 그 관계를 끊어내는 것도 또 모양이 좋지 않을까봐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고 넘기다 보면요, 관계는 남아있는데 정작 내 마음이 조금씩 뭐 비어간다라고 할까요?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 허탈하고 또 마음도 무겁고 체면 때문에 돈과 시간을 쓰게 되는 관계라면 이제는 한 번쯤 찬찬히 살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말 있어요. 좋은 인연은 나를 자주 웃게 하는 인연이다. 그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자고요.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시조 내 벗이 몇이나 하니 듣겠습니다. 노래의 김어라입니다.

오늘의 첫 곡, 시조 내 벗이 몇이나 하니 들으셨습니다. 노래의 김월아였습니다. 오늘은 5월 2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앞서 나이가 들수록 달라지는 그 인간관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느 조사 결과에서 60대가 꼽은 인간관계 스트레스의 원인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상대방의 감정 기복이었습니다. 상대의 기분에 따라 내 하루가 흔들리고 말 한마디를 고르느라 집에 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다면 그 관계는 조금 거리를 둬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솔바람 물소리 토요일 순서 안내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일상 속 건강정보 건강 더하기 함께합니다. 2부에서는 문화 소식을 전합니다. 풍경 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여러분과 함께 사색의 길을 걷는 시간이죠.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짧은 네 글자 안에 담긴 옛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지혜를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남도 작가 보렴 듣겠습니다. 소리의 성창순, 이은하, 반주의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입니다.

남도잡가 보렴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성창순, 이은하, 반주의 국립국악원 민소각단이었습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뼛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뼛 우리 음악. 국악방송의 새 음원 시리즈 가운데 의미 있는 곡들을 골라 함께 감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경아의 연주로 정재국류 피리산조 만나봅니다. 피리산조는 다른 산조에 비해 비교적 늦게 자리 잡은 음악인데요. 피리라는 악기가 지닌 좁은 음역과 입김의 세밀한 조절이 필요한 연주 특성 때문에 긴 호흡의 독주 음악으로 발전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리만의 매력은 분명합니다. 곧고 힘있는 음색, 때로는 거칠고도 애잔한 숨결, 그리고 시김새에서 전해지는 깊은 감정 표현은 다른 어떤 산조와도 또 다른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피리산조는 조선말 피리명인 최응래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오진석을 거쳐 정재국 명인에 의해 하나의 유파로 정리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정재국류 피리산조는 당시 유행하던 대금산조와 정악의 영향을 함께 담고 있어 산조 특유의 즉흥성과 함께 정악의 단정하고 기품 있는 분위기가 어우러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에 재직 중인 김경아 교수의 연주로 함께 하겠습니다. 다양한 교육과 연주 활동을 통해 우리 피리음악의 아름다움을 널리 전하고 있는 연주자입니다. 장구 반주는 홍석복입니다.

0: 피리의 깊은 숨결과 섬세한 식임새가 살아있는 정제국류 피리산조, 짧은 산조로 감상하셨습니다. 피리에는 김경아, 장구에는 홍석복이었습니다. 도들뼈 우리 음악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악방송이 제작해온 음원 가운데 의미 있는 한 곡을 골라 여러분께 매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판소리 수군가 중 어전회입니다. 소리의 박초월입니다.
1: 말은 마친 후에 이 놀불견 간 곳이 없으니 용왕이 그찌야 도승인 줄 짐작하고 궁중을 행하야 무수히 살해 후에 수부제종 만조 백관을 일시에 모이라 하니 세상 갖고 보면 일품 재상님네가 모두 들어오랜만은 수국이라 물고기 등물들이 각각 배실 이름만 맞다가지고 들어오는데 이런 가관이었겄다. 성상은고 복성제는 도매 반섬에는 주사고 중학할림황 대대사성두루봉 방첨사회주계 해윤공방계 병사청어 군수해구 현가몽 조부장조구 보별랑치 장대성대 정다리가 월에 좌구나졸 근근모조리 상어 솔치눈치 중치멸치 삼치 가재개구리까지 영어를 듣고 어제너집 뛰어야 대왕국의 열을 구보 병든 용왕이 이만하고 보시더니만은 내가 용왕이 아니라 5.6월 생선전 도물주가 되었구나. 경례 중에 어느 지나가 세상을 나가 토끼를 구하여다 지무병을 구할 쏜고 몇몇 상고 묵묵 부답이었다.

왕개나지 다니온나 남민 나라는 중생의 깨져져 헐부사군 개려주와 강경망진 귀신인 난 죽을 임권을 살렸건만은 우리나라도 충신이 쓰는 반헌 누구가 날 살리리오 정거인거가 여자오지 성당 거부에게 왔다냐 성당 거부건 지라에게 떡 먹고 폭파하지 못하다 내 몸으로 세상을 나가오면 인간들이 잡으다가 폭판되어 무장도 비지게 살짝 당으며 또 이게 주일 잠기

그럼 당첨자 조개가 어떠할꼬? 당첨자 조개가 어떠한고? 당첨자 조개는 잘 가리고 곧 당신 지도 남겼다 와도 좌수인지고이라 철조라는 제가 있어서 서로로 펄펄 날아들어 철조는 조개를 물고 조개는 철조를 물고 서로 놓지를 못할 적에 아부극에 모두 다 잡히죠 속죠.

그럼 소문장 미역이가 어떠한고? 장관이 여자오대 미역이기남 장소구다 거여 호봉진 아가지 와가리가 너무 커서 신경기 도는 고로 세상 그를 나갈며 조국감을 아들하고 죽음하는 산천수 이리 저리 다니다 자립진 엉덩이 사풍 개우 물속에다 입과 귀여 물이 풍도 단식으로 덜컥 생게 다 물려내 죽게 되면 인간을 지질 복지 살사 배 앞에 거든디 약으로 먹 싸구니 보내지는 못들이다 해운궁.

0: 방계란 놈이 열 발을 쫙 벌리고 살살 기어들어와 여짜오대. 신의 고향새 살게요. 신의 고향새 살아. 청년 백해산 찬숙한 마을이 장진하야 천복만 나갈 바라보니 산중대원 중대 아묘지상 언니 소식 엄지 말로 헛기 그놈의 가는 어디를 받으듯듯게 보다가 대화 응전 받치리라. 오, 저놈이 저러고 어찌 신이라 할 수가 있겠는가. 두 엄지발만 뚝 떼서 어서 내 쫓아버려라. 공눈이 분분할지. 영덕정 대로 한신아가 들어온다. 로다 홍배 등거다 방패를 지고 앙금앙금 개어들어 와서 국궁 제배를 하늘을 보내.
1: 판소리 수군가 중 어전회의 듣고 오셨습니다. 소리의 박초월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흰 쌀밥을 먹을 때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 넣으면요, 혈당이 덜 오른다더라.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전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서 식후 혈당 상승을 늦출 수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실제 식사에서 단지 기름 한 숟가락으로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오히려 살펴봐야 할 건 열량이라고 합니다. 올리브유 한 숟가락도 생각보다 열량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혈당 걱정 때문에 넣었는데 전체 섭취 열량은 늘어나서 체중 관리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혈당만 보고 고른 방법이 오히려 다른 쪽에 짐을 더할 수도 있는 셈입니다. 또 요즘 더 주목받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밥의 온도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밥을 지은 뒤 식혔다가 다시 데워 먹게 되면 전분 일부가 좀 덜 빨리 소화되는 형태로 바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른바 저항성 전분이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또한 누구에게나 똑같이 큰 효과를 보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쌀 종류도 다르고 보관 시간도 다르고 사람마다 혈당 반응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올리브유를 더하는 방법도 밥의 온도를 바꾸는 방법도 각각 효과가 있을 순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한 가지 방법에 기대기보다 평소 식사 습관을 복합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차라리 잡곡이나 통곡류를

조금 섞어 드시고 식사 뒤에 가볍게 움직이는 쪽이 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는요, 한 가지 재료로 해결되기보다는 평소 식사 습관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남도민요 풍년가 기악연주 들려드립니다. 대금연주의 원한철, 아쟁의 이태백, 장구의 김청만입니다.

남도민요 풍년가 기악연주였습니다. 대금의 원한철, 아쟁의 이태백, 장구의 김청만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솔바람 물소리 1부 마무리 곡입니다. 대풍류 준비했습니다. 해금의 김선구, 아쟁의 윤서경입니다. 12분의 긴 호흡입니다.

1부 마무리 곡 대풍류였습니다. 해금의 김선구, 아쟁의 윤서경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풍경소리가 기다리고 있고요. 사자성어 속에 담긴 통찰을 만나보는 시간, 사자성어 그 한 줄의 지혜도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전국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충남 공주로 가보겠습니다. 공주에서는 백제 이야기를 오늘의 감각으로 다시 만나는 창작 뮤지컬 한 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연 이름은요, 더 킹 무령입니다. 웅진 백제의 중흥을 이끈 무령왕의 서사를 바탕으로 한 백제 역사 창작 뮤지컬입니다. 이번 공연은 6월 28일 일요일까지 백제 문화전당 고마홀에서 펼쳐지는데요. 무령왕은 위기 속에서도 나라를 다시 세우고 강한 백제로 나아가는 길을 열며 백제의 전성기를 끌어낸 왕입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무령왕의 결단과 백제 재건 이야기가 노래와 춤, 극적인 무대 언어로 새롭게 되살아날 예정인데요. 무대 장치도 눈길을 끕니다. 공연이 열리는 고마홀에는 360도로 객석이 움직이고 무대 3면을 채운 영상이 함께 펼쳐지면서 관객들은 마치 백제 역사의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 시간은 60분입니다. 백제 문화전당 개관 기념 특별 할인으로 50% 할인도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예매와 자세한 일정 백제 문화전당 누리집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 28일까지 백제 문화전당 고마홀에서 만나는 창작 뮤지컬 더 킹 무령, 찬란했던 백제의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달하 높이 곰 듣겠습니다. 가야금의 황병기, 장구의 김정수입니다.

달하 높이곰이었습니다. 가야금의 황병기, 장구의 김정수였습니다. 이번에는 현금무곡 듣습니다. 검은고의 김영재, 장구의 장덕화입니다.

현금무곡 들으셨습니다. 현금무곡은 거문고의 즉흥성이 돋보이는 짧은 살풀이 곡입니다. 다스름으로 시작해 살풀이 장단, 자진몰이, 중몰이 장단으로 이어지며 산조의 형식적인 틀에서 조금 벗어나 춤에 맞도록 자유롭게 구성된 곡입니다. 거문고 선율이 만들어내는 깊은 울림과 유연한 흐름을 느껴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현금 무곡이었습니다. 거문고의 김영재, 장구의 장덕화였습니다. 다음 곡은요, 해금 이중주입니다. 연주의 이현의 농입니다.

0: 해금 이중주였습니다. 연주의 이현의 농이었습니다. 오래전 누군가가 등불 아래 붓을 들어 쓴 짧은 한 줄이 오늘날 수천 년을 건너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고 서성일 때, 인연의 무게에 지쳐 마음이 헛헛해질 때, 그 말들은 때로 우리 인생길을 비추어주는 환한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토요일 2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 그 깊은 지혜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어두면 서늘하고 부드러운 새벽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죠. 오늘 함께 나눌 고사성어는 이 바람과 아주 친숙한 동물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바로 마이동풍입니다. 마이동풍은 말, 마, 귀, 이, 동력, 동, 바람, 풍. 잘 아시죠? 말의 귀에 동쪽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뜻으로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흘려버릴 때 자주 쓰는 말입니다. 말이라는 동물은 과거부터 사람과 물품을 나누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참 고맙고 온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달리는 것이 본능인 이 말들에게 살랑살랑 불어오는 부드러운 봄바람은 그저 신경 쓰이지 않는 바람일 뿐이겠죠. 들판에서 풀을 뜯는 말의 귀에 동풍이 아무리 봄 소식을 속삭여도 말은 그저 묵묵히 풀만 뜯을 뿐입니다. 이 흥미로운 비유는 당나라의 천재 시인 이백의 시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당나라 현종은 문인의 재능보다는 닭싸움인 투계를 잘하는 사람이나 전쟁에서 공을 세운 무인들만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랏일은 뒷전이고 간특한 무리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 거드름을 피우는 세태였습니다. 당시 이백에게는 왕십이라는 귀한 문인 친구가 있었는데요.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자 어느 추운 밤 홀로 한탄하며 이백에게 마음을 담은 시 한 편을 보냈답니다. 친구의 웅크린 마음을 단번에 알아챈 이백은 그를 위로하기 위해 긴 화답시를 짓게 됩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오래전 두 시인이 나눈 깊은 속이야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판소리 흥부가 중 놀보 심술 대목입니다. 소리의 이일주 북의 김청만입니다.
1: 아, 동방이 군자지 귀기오 예지방이라. 십실촌에도 충신이 있고 칠세 지하도 효제를 일삼으니 어찌 불량한 사람이 있으리오마는. 요손 시절에도 사형이 있었고 공자님 당시에도 도척이가 있었으니 아마도 젊은 얘기를 어쩔 수 없는 법이었다. 우리 나라에 경상대는 함양이 있고 전라대는 운봉이 있는데 운봉 함양 두 얼품에 중년의 박씨 형제가 있었으되 놀부는 형이요 흥부는 아우인디 같은 부모 소생이나 성품은 각각이라. 사람마다 오장이 육부로 돼 놀부는 오장이 칠부든 것이었다. 어찌하여 칠부인고 허니 심술포 하나가 요약 갈비 밑이가 장기 궁짝만하게 병부줌치 잔듯이 딱 붙어가지고 이놈의 심술이 사철을 가리지 않고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디

0: 남자 고초라니 보면 땀나 찍고 의원 보면은 침도 적질 거사 보면 속옷도 적 치관 보면은 새가 엄청이
1: 헐 후
0: 다 동눈은 놈은 주잔치고 곱사둥이는 뒤집어놓고 앉은뱅이 태권옥이 엎어진 눈 꼭지치기

0: 딱기와 다된 혼인 바람 넣고 혼대사에 싸게 지기 사겐빈 운봉둥이 질과 기생 보면 고무로 뜯고 제조평이다 가래침 받고 옮기 전에 발매치기 비단 전에 물총 놓고 고추밭에서 말 달리기
1: 헐
0: 강원도내 물기 파고 장만원에 물기 맞고 애호박이다 말뚝 받고 단편 곡식 못 볶기 문장 보면 벗

0: 싸기와 간장 그릇에 고좀 싸기 우러 내기는 집어뜯고 차를 내기 눈 걸어보시고 나무 제사에 닭 울리며 별예 허는데 뼈가 움축이
1: 헐 헐 쑥 다
0: 1년 모습 이상

놀부놈은 이러하나 그 동생 흥부는 마음이 착한지라 부모님께 효도하고 좋아. 형제간에 우애하고 일가친척 화목하긴 노인이 등짐지면 자청하여 쳐다 주고 길가에 빠진 불건 임자를 찾아 전해주고 고단한 놈 봉변 보면 한사목피 말려주고

판소리 흥부가 중 놀보 심술 대목이었습니다. 소리의 이일주 북의 김청만이었습니다.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 오늘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답답한 세상 속에서 홀로 잔을 기울이던 친구에게 200원 이런 위로의 시를 건넸습니다. 우리의 시가 아무리 훌륭한 걸작이라 해도 지금 세상에는 한 잔의 물값도 되지 않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시를 고개 저으며 들으려 하지 않으니 마치 동풍이 마이를 스쳐가는 격이구려. 200은 시 속에서 세태를 날카롭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화류마 같은 줌마, 즉 뛰어난 현인들은 몸을 구부린 채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생선 눈알같이 어리석은 무리들은 자리를 탐내며 거드름을 피운다고 말입니다. 시대가 문인을 알아주지 않아 답답했던 심정을 말의 귀를 스쳐가는 봄바람에 빗대어

세상에는 한 잔의 물값도 되지 않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시를 고개 저으며 들으려 하지 않으니 마치 동풍이 마이를 스쳐가는 격이구려. 이백은 시 속에서 세태를 날카롭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화류마 같은 준마, 즉 뛰어난 현인들은 몸을 구부린 채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생선 눈알같이 어리석은 무리들은 자리를 탐내며 거드름을 피운다고 말입니다. 시대가 문인을 알아주지 않아 답답했던 심정을 말의 귀를 스쳐가는 봄바람에 빗대어 풍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마이동풍과 비슷하게 쓰는 속담으로 소귀의 경일키, 네, 한자로는 우이독경이 있죠. 그런데 두 말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우이독경은 상대가 아는 것이 없어서 내 말을 아예 이해하지 못할 때 쓰는 말이고, 마이동풍은 상대가 내 말을 다 알아들었으면서도 일부러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할 때 쓰는 말이죠. 살다 보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마이동풍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자식의 말이 괜한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고, 또 배우자의 걱정이 늘 하던 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듣는다는 것은 꼭 상대 말에 전부 동의한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다만 당신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한번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내어주는 일 아닐까 싶네요. 사람은 자기 말을 들어주는 곳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였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중 자진몰이 준비했습니다. 가야금의 연지은입니다.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중 자진몰이었습니다. 가야금의 연지은이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무리 곡입니다. 신풀입니다. 연주의 슬기둥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토요일 순서 마무리 곡이었습니다. 신풀이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슬기둥이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라고 하죠. 오늘도 아름다운 기억들로 채우시길 바라고요. 하루를 여는 주문 외치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 가장 젊고 푸른 날 마음껏 누리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안녕하세요. 창호해드리는 쌀 이한철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대화 가운데 70%

5월 23일 토요일 아침 이한철의 청혼이 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From 310의 새벽 안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인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의 밴드 뭐 이렇게 음악 함께 연주하는 팀들도 그런 마음으로 어울림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해금 연주자 고윤진, 드러머 김규현이 함께하는 팀이었습니다. 자, 토요일입니다. 커피나 한잔 하자. 우리 동네에서 밥 먹을래? 아, 잠깐 얼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는 약속이 참 많습니다. 좋죠? 차려입지 않아도 되고 편안하게 슬리퍼 신고 나가도 반갑게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거 말이죠. 자, 그런 친구처럼 청하에 드린 햇살 2시간 함께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쾌적한 자리, 가장 편안한 자리 여러분들 위해서 비워놨습니다. 창호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방법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속절없이 바다, 아마씨의 연주로 들어봅니다. 유례없는 기후위기의 시대, 우리의 절망을 기록한 노래인데요. 그러고 보면 진짜 빙하가 엄청난 속도로 녹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라서 체감을 잘 못하나 싶기도 한데요. 지구를 84제곱미터, 그러니까 뭐 서른 몇 평짜리 아파트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화장실의 일부가 지금 녹아서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조금 더 걱정스럽게 기후 위기를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음악입니다. 아마씨의 속절없이 바다.

두 곡 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아마씨의 속절없이 바다에 이어서 남궁진영의 노래였습니다. 심청과 눈물꽃이었는데요. 판소리의 바탕과 대목이 가지고 있는 극적인 요소, 그리고 굉장히 풍성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연주되는 재즈 연주, 그리고 보컬리스트 남궁진영의 목소리가 아주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자, 훌륭한 보컬리스트의 노래 한 곡 더 들어보죠. 두 번째 다리 연주하고 정가 보컬리스트 장명서가 노래하고 있는데요. 진찬입니다. 보태평 진찬, 그러니까 종묘제례에서 왕실의 음식을 올리는 절차 때 사용되었던 음악을 현대의 감성으로 새롭게 풀어냈습니다. 장명서 씨의 목소리가 진짜 맑고 고든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두 번째 달과 장명서가 함께한 진찬.

0: 어쩌면 이렇게 두 번째 달은 만드는 음악 족족 이렇게 좋을까요? 진찬 듣고 왔습니다. 목소리는 장명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상현, 안숙선 두 분 명창의 소리로 춘향가 중 자진사랑가를 듣습니다. 이 사랑가는 이몽룡과 성춘향이 약혼을 하고 부르는 노래인데요. 사랑가 속에는 뭐 긴 사랑가도 있고 자진사랑가도 있습니다. 긴 사랑가는 느린 진양장단의 우조로 불러서 뭔가 좀 한가한 느낌이 느껴지는데요. 반면에 자진사랑가는 중중머리 장단의 추천목으로 불러서 구수한 느낌이 느껴집니다. 구수하게 가봅니다. 오늘은 춘향가 중 자진사랑가 조상현 안숙선 명창의 소리로 듣습니다.
1: 이리 오!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동굴 동굴 소방 오

0: 한양거라 걷는 개를 보냐 방구두 소랑 입술 보냐 아하 메이도 내 사랑아. 예 진양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1: 아이고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어찌 업어요?
0: 내가 늘 더려 무겁게 업어달라느냐. 내 양팔을 네 등 위에 얹고 징검징검 걸어다니면 그 안에다 좋은 수가 있느니라. 한번 해봐봐라. 그때의 춘향이는 이제 파급이 돼야 도련님을 난군자를 한번 업고 노는.

0: 가정 날이 대수의 희고정 삼태육정 백관 조정 추가긴정 포급서방대웅
1: 일정 실정을 논정하면 네 마음 일편단정
0: 내 마음은 형리정
1: 양인지

0: 춘향가 중 자진 사랑가 듣고 왔습니다. 자, 토요일 정오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노모리의 부정 재즈 듣고 왔습니다. 국악과 재즈가 융합된 몽환적인 음악이고요. 색소폰 연주자 신현필 씨가 함께 했습니다. 장구 연주도 아 진짜 그 서양 음악에서는 다이나믹이라고 하잖아요. 세고 여림을 아주 잘 표현하는 거 그런 다이나믹한 장단을 장구 연주가 잘 해내고 있는 음악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부다라는 밴드가 연주하는 혼자 놀기인데요. 이 다부다의 음악은 매스락이라고 합니다. 수학적인 아주 잘 계산된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 팀인데요. 그러니까 차가운 냉면 같은 음악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뜨거워지기보다는 차갑게

노모리의 부정 재즈 듣고 왔습니다. 국악과 재즈가 융합된 몽환적인 음악이고요. 색소폰 연주자 신현필 씨가 함께 했습니다. 장구 연주도 아 진짜 그 서양 음악에서는 다이나믹이라고 하잖아요. 세고 여림을 아주 잘 표현하는 거 그런 다이나믹한 장단을 장구 연주가 잘 해내고 있는 음악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부다라는 밴드가 연주하는 혼자 놀기인데요. 이 다부다의 음악은 메스락이라고 합니다. 수학적인 아주 잘 계산된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 팀인데요. 그러니까 차가운 냉면 같은 음악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뜨거워지기보다는 차갑게 잘 계산된 음악인데요. 처음 들을 때는 그러네 테트리스 잘 쌓아 올린 것처럼 그런 음의 정렬들이 잘 표현되고 있네 라고 시작되는데요. 음악 끝날 때는 어머 이거 냉면이기도 하면서 뜨끈한 해장국이기까지 하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열정을 그렇게 잘 계산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다부다의 음악 혼자 놀기 함께 들어봅니다.

락 음악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인디밴드 다부다의 혼자 놀기에 이어서 독보적인 가창력, 보컬 천재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수록된 네 곡 중에 이제 세 곡 빠르게 들려드리고 있는 상태예요. 김건모의 혼자만의 사랑을 아카펠라로 해석한 음악 들려드렸고, 또 김현철의 왜 그래도 들려드렸고, 원미연의 이별여행을 펑크록으로 재해석한 노래 오늘 지금 들려드렸고요. 이제 한 곡 남아있는데요. 조만간 이 노래마저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람들은 모두 변한 아마까지요. 자, 계속해서 이 노래마저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람들은 모두 변한 아마까지요. 자, 계속해서 이 팀도 아주 강력한 락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차전 밴드인데요. 취강이라는 노래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몽환적인 벌스와 강렬한 후렴, 춤을 추자 어지러이, 에헤이야 라고 하는 후렴인데요. 차전 밴드 음악의 매력은요, 후렴에 훅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중독성 강한 부분을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둬요. 춤을 추자 어지러이도 훅이고, 에이야 에이야 반복되는 부분도 훅입니다. 아주 엄청난 훅이 강한 음악을 계속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는 미래가 더 기대되는 밴드입니다. 차잔 밴드의 취강 듣고 오겠습니다.

하드록, 헤비메탈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강력한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 팀입니다. 차잔 밴드의 취강 들었고요.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팀 멤버 차지혜, 뭐 송찬영 이런 분들이 국악 전공자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국악의 결도 이 성음에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자, 1부 끝곡입니다. 가야금 연주자 서정민의 25연 가야금 연주, 거기에 대만의 비파 연주자죠 수윤한 교수가 함께 협연하고 있습니다. 스위밍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 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막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0: 아, 좋네요. 경기 작가 유산가 이한철의 청어회들인 햇살 2부 첫 곡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스승이신 이춘희 명창께서 장단을 쳐주고 제자이신 최수연 씨가 또 함께 소리를 했습니다. 유산가는 조선 후기 경기 작가 12작가 중 하나인데요. 봄날 산천을 구경하며 느끼는 흥취와 유흥을 사사조의 가사 형식으로 노래한 작품입니다. 아주 낙천적인 우리 선조들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음악이죠. 자, 토요일입니다. 어쩌다 명곡. 과연 이 노래는 어쩌다 명곡이 되었을까요? 빰빰빰빰. 이현석 음악평론가의 소개로 들어봅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랑받는 노래,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더 높아지는 명곡은 어쩌다가 명곡이 되었을까요? 궁금하면 어쩌다 명곡. 어쩌다 명곡 음악평론가 이현석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노래들 골라오셨나요?
1: 네, 오늘은 색다른 감성으로 리메이크된 명품 발라드 세 곡 가지고 왔습니다.
0: 오, 익숙한 노래인데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곡부터 가볼까요?
1: 네, 첫 곡은 제가 이 곡을 들었을 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0: 네.
1: 뭐 라디오에서 들은 것도 아니고 음반을 뭐 모니터하다가 들은 것도 아니고,
0: 아니고
1: 드라마를 보다가

0: 접했습니다.
1: 우와, 드라마 OST 곡이군요.
0: 네,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 삽입됐던 고우림의 백만송이 장미입니다.
1: 아, 굉장히 비중 있게 드라마 속에서 네네, 나왔잖아요.
0: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곡이 원래 이제 심수봉 씨가 부른 곡이잖아요. 예. 그래서 거의 국민가요란 말이죠.
1: 그렇죠. 원곡은, 원곡은 러시아 노래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었죠.
0: 라트비아 노래입니다.
1: 아, 라트비아군요. 네.
0: 아이야 쿠쿨레와 리가 클레이츠베르가가 듀엣으로 부른 마라가 준 인생이라는 곡인데 그러니까 백만송이 장미하고는 완전히 다른 가사인 거죠.
1: 그러겠네요.
0: 그걸 러시아 가수 알라 푸가체바가 이제 번역을 해서 가사를 바꿔서 제목까지 백만송이 장미로 발표를 했고요.
1: 아,
0: 그걸 듣고 심수봉 씨가 아 이거 좋다, 내가 리메이크 해야겠다 해서 리메이크를 했는데 원곡을 뛰어넘는 인기를 누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가요가 됐고요. 그걸 또 포레스텔라의 베이스 고우림이 여왕의 남자가 와, 불러서
1: 정말 부럽습니다.
0: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 또 사랑을 받았고요. 근데 일화가 있는 게 이거 녹음한 다음에 드라마에 이제 삽입이 됐잖아요.
1: 예.
0: 고우림 씨가 구경을 갔나 봐요, 촬영장에.
1: 오.
0: 그래도 안 가도 되는데 근데 또 굳이 간 거죠. 궁금하니까. 왜 갔겠어요?
1: 내가 부른 노래가 또 어떻게 쓰여지 나도 보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0: 아이유 보러 간 거니까. 그래서 아이유 씨한테 사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예, 현장이 좀 바빠가지고 이제 그 중간에서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아 지금 촬영해서 사인은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오, 해서 못 받았다고 합니다. 포레스텔라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던 건지 이때는.
1: 야, 뜨아.
0: 아이유는 몰랐대요. 자기 알았으면 자기가 그때 사인을 당연히 해줬을 건데. 아무튼 그런 또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1: 네.
0: 그 제작진이 직접 그 여러 가수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고우림 씨로 낙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우림 씨가 또 이 곡을 너무나 완벽하게 소화를 해줬습니다.
1: 네.
0: 노래 들으면 남자의 고독이 느껴집니다.
1: 그렇죠. 굵직한 목소리로 네, 부르니까요. 그러니까
0: 진짜 심수봉 씨 노래하고는 느낌이 너무 달라요.
1: 그래서 또 드라마 제작진이나 OST 만드시는 분들은 아주 결정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닐까라는 네네, 생각도 듭니다. 이게 나의 아저씨 8회분에 거의 전곡이 삽입되었는데요.
0: 그렇습니다.
1: 방송 나가자마자 막 시청자들이 이 노래 어디서 들을 수 있냐고 막 그런 발매 문의도 쇄도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1: 드라마랑 참 잘 어울리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자, 고우림 씨는 어떤 분인지 좀 살펴볼까요?
0: 이제는 슈퍼스타입니다.
1: 예.
0: 포레스텔라가 거의 팝페라가의 아이돌급 인기를 자랑하는 그런 스타 그룹이 됐습니다. 포레스텔라 활동을 하면서 간간이 이제 솔로 활동도 하고 클래식과 가요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이제 맹활약하고 있는 그런 한국을 대표하는 가인이 됐어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비주얼도 아이돌급이잖아요.
1: 그럼요.
0: 그리고 굉장히 그렇게 살갑고 사람이 그 농담도 잘하고 귀엽대요.
1: 아하.
0: 근데 보이는 이미지하고 음악만 듣고 생각하면은 완전히 다른 또 면을 발견할 수가 있고
1: 네,
0: 또 다른 가수들 모창도 잘한다고 합니다.
1: 능력자시네요.
0: 웃기는 농담도 잘하고.
1: 제가 김연아 선수 인스타 팔로우하고 있는데 네, 가끔씩 이렇게 둘이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보면 닮았더라고요.
0: 네.
1: 좋습니다. 자, 고우림의 백만송이 장미 듣고 오겠습니다. Thank you.

0: 음악평론가 이현석 씨와 함께 어쩌다 명곡 코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색다른 감성의 리메이크 명품 발라드 첫 곡으로 고우림의 백만송이 장미 듣고 왔습니다. 자, 두 번째 노래는 어떤 거 들을까요?
1: 네, 첫 번째 곡이 그 우리의 성인가요풍의 노래를 약간 러시아 가곡 느낌으로 재현을 했다면 이 곡은 원래 팝 발라드인데 재즈로 재해석한 그런 곡입니다.
0: 팝 발라드가 재즈로 네. 재해석됐다. 오, 기대됩니다.
1: 게다가 뭐 셀프 리메이크라고 해야겠죠? 자기가 자기 노래를 이제 다른 스타일로 재현을 했는데요. 1980년대를 대표하는 발라드 명곡 중에 하나입니다. 이은하,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0: 우와, 이 노래는 진짜 작곡, 작사, 편곡까지 네네. 진짜 잘 만들어진 네. 노래인데요.
1: 굉장히 세련된 곡이고.
0: 오, 그럼요.
1: 1986년에 만들어진 노래인데 지금 들어도 전혀 옛날 노래 같지 않아요.
0: 예, 그리고 이제 주선율, 노래 이후에 나오는 부선율들. 네네. 다리리다따, 다리라리라. 이런 것도 네. 진짜 좋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자, 진짜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한 노래인데 어떤 분들이 리메이크했는지 살펴볼까요?
1: 네, 신수경 씨 기억하세요?
0: 기억합니다. 예,
1: 모델이고 굉장히

0: 아름다운 미모로 또
1: 아,
0: 남자들의 인기를 누렸죠.
1: 가수분하고 네. 그 결혼을 했는데 네. 아, 그 어떤 가수인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0: 신수경 씨 네. 버전이 히트를 했었고 JK 김동욱, 뭐 조성모, 양혜승 이런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했고 장덕 씨가 이 곡을 작곡을 했어요.
1: 아.
0: 장덕이 작사 작곡한 걸로 이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알고 봤더니 작사가는 따로 있었다.
1: 오호.
0: 이은하 씨였다고 합니다.
1: 네. 지금 그 사이에 저희 피디님이 네. 신수경 씨 남편분 찾았네요.
0: 네네네.
1: 닥터 레게의 보컬이었던 아. 김장윤 씨가 남편이에요.
0: 네.
1: 지금은 둘이서 식당 한다는 얘기를 네. 어디서 봤는데 자 곁다리였고 네. 와 진짜 이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불렀었고 또 이 작사를 장덕 씨가 했는데
0: 네.
1: 실제로는 이은하 씨 스토리라고요?
0: 그렇습니다. 장덕이 이름만 이제 가져다 쓴 거고
1: 오호.
0: 이제 서로 합의하에 왜냐하면 이은하 씨가 본인이 썼다 그러면
1: 예.
0: 예. 당시에 매니저가 아버님이었습니다.
1: 아.
0: 아버지께서 너무 일일이 예. 너무 케어를 하셨대요. 연애도 못하게 하고
1: 그러니까요.
0: 사람도 잘 못 만나게 하고
1: 이 뭐 출퇴근 없이 그냥 24시간 가족이니까 함께 지내시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랑을 청춘을 누려보질 못한 거예요.
1: 어휴.
0: 그런데 전쟁 통해도 아이는 태어나는 것처럼 아버지가 그렇게 감시를 하는데도
1: 물샐 틈 없이 네. 감시를 했는데도
0: 1985년 그러니까 25살 때 첫사랑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한테 들킨 거죠.
1: 예헤이,
0: 아버지가
1: 참네.
0: 반대를 해서 결국은 헤어지고 말았대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플 거 아니에요.
1: 그런데
0: 그렇죠. 이제 아버지가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제대로 반항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은하 씨가 너무 착한 사람인 거죠.
1: 그러네요. 네.
0: 저 같았으면 가출입니다.
1: 가출했더라도 가수 활동을 해야 되니까 또 아버지를 만날 수밖에.
0: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연을 이제 자기가 시로 남겨놨고 친구인 장덕 씨한테 이제 전후 사정을 얘기하면서 그 시를 보여준 거죠. 장덕 씨가 시가 너무 좋다. 나 악상이 떠오르는데 어떡하지? 이거 우리 노래를 만들자.
1: 네.
0: 근데 이제 이은하 씨가 아 이거 만약에 작사가를 나로 하면
1: 네.
0: 이거 골치 아파진다.
1: 아버지가 보시고 작사가 이은하네. 이거 뭐 네 얘기야?
0: 네. 그것도 있고 또 스캔들도
1: 아~
0: 이제 생길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1980년대만 해도 여자 가수들한테 스캔들은 치명적이었거든요.
1: 그러네요.
0: 그리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가수가 결혼하면 특히 이제 여자 가수 같은 경우 결혼하면 은퇴한다.
1: 아~
0: 실제로 그런 가수들도 많았고요.
1: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뭐 결혼하면 다들 퇴직하고 네.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0: 20세기 옛날 얘기입니다.
1: 진짜 옛날 얘기입니다.
0: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게 가요 톱10에서 1위 한 곡도 아니고요. 제
1: 예.
0: 기억에 10위권에도 없었어요.
1: 근데 우리에게는 명곡처럼 네. 느껴지잖아요.
0: 근데 이 곡은 꾸준히 변함없이 계속해서 사랑받은 곡이에요.
1: 아, 소위 말하는 스테디셀러.
0: 네. 그래서 결국은 이은하의 대표곡이 됐어요.
1: 예.
0: 이은하 씨 하면 사실 1970년대가 최전성기입니다. 그때는 뭐 아리송해,
1: 아리송해,
0: 밤차, 아직도 그때는 내 사랑, 봄비 이런 노래들
1: 노래,
0: 막 메가히트곡이 쏟아지면서 혜은이 씨하고 라이벌이었거든요.
1: 예.
0: 근데 이제 물론 상은 혜은이 씨가 더 많이 받았죠.
1: 근데
0: 80년대 조금 이제 하강 곡선을 그을 때 마지막으로 히트시킨 곡이. 어떻게 보면 이 곡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그녀의 그 많은 히트곡 중에서도 지금 가장 많이 사랑받는 곡은 누가 뭐래도 이 곡인데 이 곡을 2012년에 이은하 씨가 재즈로 재해석을 하게 됩니다.
1: 오.
0: 네. 우연찮게 이 작업을 하기 한 4, 5년 전쯤에 이정식 씨가 새 음반 발표하는 쇼케이스에 갔대요.
1: 예.
0: 가서 깜짝 게스트로 출연을 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걸 그 재즈 평론가 남무성 씨
1: 네.
0: 유명한 사람
1: 유명한 분이죠.
0: 재즈
1: 네.
0: 쪽에
1: 네.
0: 그분이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이은하 씨 재즈 하시면 될 것 같다.
1: 오.
0: 그래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엔 망설이다가 내가 어떻게 재즈를 하냐고 가요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거의 5년을 준비해서
1: 네.
0: 이 앨범을 남무성 씨가 프로듀서를 하고
1: 뭐
0: 쟁쟁한 재즈 아티스트들이 뭐 이정식 씨도 도움을 줬고 또 윈터플레이의 리더였고 지금은 거의 뭐 혼자 사니까요.

0: 이주환 씨가 또 도움을 줬고 빛과 소금의 장기호,
1: 와.
0: 또 라벤타나의 리더 정태호 같은 정말 특급 뮤지션들이 가세해서 이제 이은하 씨 재즈 앨범, 인생 최초의 재즈 앨범을 같이 완성하게 됐고요. 네. 거기에 이제 당연히 이 곡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1: 오, 재즈의 스탠다드 곡들도 수록되어 있네요.
0: 네, 그렇습니다. 뭐 챗 베이커의 음성으로 유명한 My Funny Valentine. 이 곡은 사실 뭐 달달한 감미로운 발라드인데 이 곡이 들어가 있고 또 더스티 스프링필드가 불러서 유명한 화이트 소울의 명곡, 우리나라에선 접속의 영화에 삽입돼서 인기를 끌었던 더 룩 오브 러브, 또 더스티 스프링필드의 You Don't Have to Say You Love Me, 그리고 도로시 무어가 유명한 블루스 고전 미스티 블루. 원래 이거 컨츄리 곡이거든요.
1: 그래요.
0: 근데 도로시 무어가 부르면서 그냥 블루스가 됐어요. 아무튼 예. 이런 명곡들을 이은하 씨의 목소리로 또 만나볼 수 있는 My Song My Jazz라는 앨범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이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1: 오.
0: 피아노 솔로로만, 솔로에 맞춰서만 노래하는 버전.
1: 예.
0: 그리고 피아노 트리오, 피아노, 드럼, 베이스와 함께 연주하는 버전, 이렇게 두 버전을 삽입한 걸로 봐서 이은하 씨도 이 곡을 제일 신경 썼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1: 네, 자, 이은하 씨가 셀프 리메이크한 버전으로 들어봅니다.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0: 이은하의 셀프 리메이크 곡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듣고 왔습니다. 자, 어쩌다 명곡 오늘은 색다른 감성으로 리메이크된 명품 발라드 함께 듣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곡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노래네요.
1: 그렇습니다. 뭐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죠.
0: 진짜 완전 신곡이네요. 네. 따끈따끈한. 네.
1: 영화 넘버원이라고 최우식, 장혜진, 공승연 씨가 주연한 그 올해 2월 11일에 개봉했던 영화의 또 콜라보레이션 곡으로 이제 발표가 됐던 김나영의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0: 김나영 씨 OST 전문 가수잖아요.
1: 그렇습니다. 뭐 많은 드라마에서 OST를 불렀고 음색 퀸이라고도 부르는
0: 음색 좋아요. 네.
1: 그런 가수인데
0: 감정 좋고
1: 네, 남자 가수 김장훈 씨의 노래를 또 색다르게 편곡을 해서 노래를 했습니다.
0: 네, 김장훈 씨 원곡의 이 노래 작곡자가 네. 유영석 씨던데요.
1: 그렇습니다. 1998년에 발표된 곡이니까요. 김장훈 씨가 굉장히 무명 가수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 나와 같다면 또 이 곡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로 1998년에 스타덤에 오르게 됐죠.
0: 맞습니다.
1: 어떻게 보면 김장훈의 인생을 바꿔놓은 노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걸 유영석 씨가 만들어줬고 작사는 이제 작사가 이상우 씨가 있는데 이상우 씨는 최용준의 갈채, 양파의 아디오 뭐 이런 곡들을 작곡하기도 한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곡에서는 작사로만 참여를 했고요.
0: 그렇군요.
1: 근데 이 곡을 사실 유영석 씨가 거의 즉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5분 만에 뚝딱하고.
0: 오, 유영석 씨 그 작곡한 곡 중에 이런 노래들 많더라고요. 빨리 네네. 작곡한 노래들.
1: 네. 그리고 본인이 애써서 만든 곡은 보란 듯이 다 잘 안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0: 그래서 쓱싹쓱싹 만든 노래들이 더 잘 되더라. 네,
1: 작업을 할 때 막 공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갈수록 없어진대요.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이거 정말 이거는 되겠지 해가지고 내면 대중들에게 외면을 받고. 그런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악상이 떠올라가지고 만들어 발표했는데. 기대도 안 했는데 그건 이틀을 하고.
0: 아니 뭐 운동도 그렇고 세상 모든 일들이 힘을 빼야 된다고 하는데 네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부분 아닐까 싶어요.
1: 그리고 또 내공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0: 아 맞아요. 네.
1: 그게 5분 만에 만들어졌지만 그 5분 만에 노래가 나오기까지 그 사람이 축적한 경험, 노하우 뭐 그런 실력들이 다 거기에서 있겠죠. 이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 곡 같은 경우는 정말 애써서 김장훈 씨한테 곡 의뢰를 받고 써놨대요.
0: 예.
1: 근데 이제 김장훈 씨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곡 받으러 갈게 연락을 받은 거예요.
0: 예. 그럼 된 거네요.
1: 어딘데요? 나 니네 집에서 가까우니까 금방 갈게. 아, 네 하고 보니까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아, 이 노래 너무 이런, 좋은데.
0: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
1: 아 이건 주 안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0: 그래서
1: 아, 이거 어떻게 하지?
0: 만지작 만지작 하는 노래들이 있어요. 작곡자 입장에서.
1: 김장훈 씨가 올 동안에 이제 샤워를 하면서 네. 계속 고민을 한 거죠.
0: 줄까 말까
1: 줄까 말까 안 되는데 하면서 멜로디를 흥얼거렸는데 요거 지금 빨리 만들어가지고 줘야겠다. 샤워하면서 거의 즉흥적으로 떠올린 멜로디를 예, 나와서 악보에 옮기고 피아노 쳐가지고 테이프에 담아가지고 마치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거죠. 김장훈 씨한테도 준 거죠.
0: 5분 만에 만들었다는 건 그냥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불렀다는 거예요. 마치 네. 원래 있는 노래인
1: 그러니까요.
0: 것처럼.
1: 네.
0: 와 대단하네요.
1: 근데 또 그걸 듣고 김장훈 씨, 오 좋네. 할게.
0: 역시 애 많이 쓰셨네요. 네. 막 이러면서. 오.
1: 근데 이제 그렇게 자기가 애지중지했던 곡은 이제 본인이 발표해서 네. 실패했고요.
0: 와.
1: 제가 정말 몇 년에 걸쳐서 물어봤습니다. 제목 좀 가르쳐달라고.
0: 어떤
1: 그러니까
0: 노래인가요?
1: 너 그거를 가지고 나를 계속 방송할 때마다 놀려먹었기 때문에 내가 절대 못 알려준다. 아직까지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0: 우와. 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삼진 낼

0: 때 그때 무슨 옴니버스 컴필 음반의 노래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 그중에 제일 좀뭐 완성도가 좀 모자란다 싶은 노래를 줬는데 그게 이제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이라는 노래거든요. 정작 제 앨범의 노래들은 하나도 반응이 없었는데 그게 그나마 반응이 좋았어 갖고.
1: 아니 그래도 거기서는 한철 씨가 노래도 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면 안 억울하죠. 만약에 나는 노래도 안 하고 곡만 줬는데 그게 히트해가지고 막
0: 덜컥?
1: 1등이라도 하면은 정말 밤에 잠이 안올것 같아요.
0: 그럴 수
1: 이건
0: 있겠네요.
1: 내가 불렀어야 되는데.
0: 자,
1: 그러나 중요한 건 저작권은
0: 들어온다는
1: 모든
0: 거.
1: 수혜는 작곡가가.
0: 덜컥? 큰 금액이 들어온다는 거. 김나영 씨가 부른 버전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1: 여성적인 섬세함입니다. 차분하고 또 깊은 여운이 남는 그런 곡. 그래서 김장훈 씨가 부를 때하고는 또 완전히 느낌이 다른.
0: 네.
1: 약간 단아한 느낌도 주고요.
0: 악기를 좀 많이 사용하지 않았더라고요.
1: 네네.
0: 그래서 더 속삭여주는 듯한? 네.
1: 요즘은 그렇게 약간 미니멀리즘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간소한 편성으로 이제 노래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0: 맞아요. 네.
1: 예. 그래야 더 이제 사람들에게 자기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0: 목소리가 뭐 많은 걸, 뭐 드럼도, 뭐
1: 그럼
0: 바이올린도 다 목소리 안에 담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가장 위대한 악기는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0: 그렇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김나영 씨고요. 김나영의 노래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들으면서 오늘 어쩌다 명곡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현석 씨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듣죠.

김나영의 리메이크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제 모든 걸 말할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 김나영의 리메이크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였습니다. 김나영 씨는 막 감정을 막 펼쳐내는 그런 느낌의 보컬리스트 라기보다는 속에 담고 있는 감정을 꾹꾹 눌러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좀 움츠려져 있는 감성, 그런 걸 정말 잘 표현하는 보컬리스트인 것 같아요. 앞으로 발표되는 노래들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오늘 끝곡인데요. 정미조의 노래로 잘 알려져 있는 개여울, 아이유가 리메이크한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원곡이 일단 너무 좋죠. 예, 1922년 김소월이 발표한 시에다가 멜로디를 붙여서 정미조 선배님이 부르셨고요. 많은 분들이 이 노래는 정말 가요계의 명곡 중의 명곡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가사도 좋고 멜로디도 좋고 노래 부른 사람의 목소리도 결이 아주 잘 살아있고, 이렇게 엄청난 명곡을 리메이크할 때는 부담이 굉장히 많이 들 텐데 아이유는 또 씩씩하게 또 잘 리메이크를 해냈습니다. 자, 아이유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개여울.

아이유가 부른 개여울 듣고 왔습니다. 자, 창호이들인 햇살 오늘 마칠 시간 됐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더 좋은 기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내가 불가에 귀의한 것도 범패의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일생을 통해 이 한 길로만 살아왔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요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2시간 정도 아침 연습을 하지요. 범패는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방 가락을 잇게 됩니다. 불교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듯이 불교의 노래인 범패도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기엔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범패는 악보로 옮겨 적을 수도 없어 직접 소리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훌륭한 재질을 지닌 젊은 제자가 많이 나타나 그들과 함께 범패 연구원을 세우는 것이 저의 유일한 꿈입니다. 1979년 9월 18일 동아일보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송암 스님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범패가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범패의 체계적인 전승과 교육에 큰 공을 세운 분이죠. 이분이 범패 전승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조계종 어장 동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12살 되던 해 송암 스님이 이제 청량사에 3등 결제했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을 사중에 형님들이 범패를 배우기 위해서 송암스님을 모셔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모신 게 40년 넘게 뭐 옆에서 공부한 것 같아요. 우리 스님 칭찬이 없으세요. 95년에 처음 칭찬 들어봤어요. 94년 내 우리 스님 8순이셨어요. 전 세계 스님 제자가 그리 많아도 스님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고 제대로 자리를 마련하고 보여드리는 분은 제가 공부한 이래로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데, 제가 스님 팔순을 위해서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절대 반대로 하셔요. 법당에 올리는 의식을 극장에 그 저작거리에 그렇게 내놓으면 부처님께 벌 받는다, 안 된다. 근데 스님 저는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고집 세다고 이제 많이 혼났죠. 근데 사실 나는 스님한테 팔순 되시기 전부터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극장도 다 예약을 했고, 스님 저 이렇게 준비하고 스님께 여쭈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놨더니 화도 안 내셔요. 그날은 연습을 하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을 매일 오셨어요, 스님이. 매일 오셔서 마지막 다 점검해 주시고 그런 공연을 했는데, 우리 스승님이 입구에 의자를 깔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팜프렛을 들고, 얘 다음에는 뭐 할 거니까 빨리 너희 준비해라, 거의 끝난다, 나갈 준비해라, 이거를 다 스님이 뒤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무사히 마쳤어요. 며칠 있다 품평회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칭찬에 인색해서 내가 우리 벽심이한테 한 번도 칭찬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을 기해서 내가 한마디 한다면, 공부는 우리 벽심이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신 게 처음이에요.

나다. 5월의 국악인 영산제 예능보유자였던 송암 스님의 제자로 현재 조계종 어장이신 동희 스님의 기록입니다.

0: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